0: 8월 13일 목요일 오늘도 다정한 하루를 기대하며 시작해봅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눈빛소녀입니다. 첫 곡은요 7769님께서 가을을 기다리면서 너무 더우니까 가을을 기다리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이 노래 띄워드렸어요. DJ DOC, DOC야 춤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 환기의 미술관에서 만났던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무엇.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꼭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책 한 권을 읽는다거나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신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럴 땐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만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다 그런 순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시고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은빛 창가 만나볼게요.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은빛 창가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할 수도 너무 멀리 할 수도 없다는 뜻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죠. 너무 가까우면 무례해지고 너무 멀어지면 원망하게 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자의 논어에서 가까이 하면 무례해지고 멀리하면 원망한다는 취지의 구절이죠. 생각해보면 고슴도치도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거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내 체온도 뜨거운데 다른 사람의 체온까지 반갑지 않죠. 신영복 작가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비좁은 감옥 안에 특히 여름날 사람들이 내뿜는 그 뜨거운 체온에 대한 무서움을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코로나 시절 거리 두기라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 거리 두기가 꼭 사람 사이에만 필요한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철 옷에도 몸과 옷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짐이, 그 지짐이라고 부르는 오돌도돌한 시어서커 원단은 표면이 올록볼록해서 피부에 닿는 면적이 적습니다. 몸과 옷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면서 바람이 통하고 그래서 시원하게 느껴지죠. 몸과 옷감이 거리 두기가 된 거죠. 인견의 까실까실한 감촉도 그렇고요. 모시와 삼베, 린넨처럼 성글게 짜인 여름 옷감도 몸과 옷 사이에 바람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사람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어쩌면 시원함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가 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무더운 여름에는 가구와 물건을 조금 덜어내고 공간에 바람이 지나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사람 사이에도 옷과 몸 사이에도 집안의 공간에도 조금씩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 이 뜨거운 여름철 거리 두기로 인한 시원한 여백이 필요한 이유죠.

아레사 프랭클린 Ain't No Way 들려드렸습니다. 집안의 가구만 조금 덜어내도 시야가 한결 시원해집니다. 여름철 옷감도 몸에 착 달라붙기보다는 조금의 틈을 만들어줄 때 바람이 지나가고 시원함이 생긴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나요?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기 하기보다는 좀 때로는 비워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공간에도 옷감에도 마음에도 그렇게 조금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 어쩌면 올여름 우리가 찾는 시원함은요, 에어컨 바람만이 아니라 그런 여백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 만점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건강검진. 건강검진입니다. 꼭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자꾸 미루게 되는 게 또 건강검진인데요. 바쁜 일상에서 거리를 두고 내 몸을 바라봐주는 것, 돌아보는 것, 돌보는 것,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여백, 건강검진이 아닐까요? 건강검진하면 떠오르는 나만의 다섯 글자, 지금부터 생각해 주시고요. 재치 있게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2037님이 듣고 싶어하는 라디의 엄마.

엄마 라디오였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사연자분 중에서 매일 한 분에게 드리고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요, 사연과 함께 성함, 주소까지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이죠. 바흐에서 피엘이 이르는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연주할 국내 정상급 3중주단 트리오 솔러스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 장소는요,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 원하시는 분은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공연해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특별한 또 책 선물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의 감동서사. 전 세계 천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죠. 크리스틴 헤나의 소설 나이팅게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첨자 5분에게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1053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고 글머리 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이죠. 첫 곡은요, 어니언스의 작은 새, 그리고 김정배님이 신청하신 이문세 가을이 오면, 두 곡 들으시면서 오늘의 목요 오자토크 다섯 손가락 키워드 건강검진에 대한 다섯 글자 생각하시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 만점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건강검진, 건강검진입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요,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건강검진. 건강검진에 대한 나만의 재치발랄한 오자 토크 기다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나만의 다섯 글자,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건강검진, 건강검진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고요? 슬슬 생각하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건강검진하면 떠오르는 나만의 다섯 글자, 어떤 다섯 글자가 떠오를까요? 왠지 불안요? 그러게요.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검진 날짜가 가까워지면 갑자기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건강검진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검진 전에 마음도 좋고 결과를 받아본 뒤에 이야기도 좋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건강검진에 대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다섯 글자 만납니다. 100원 의료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분에게는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도 챙겨드립니다. 0923님은 음매 기죽어. 병원 가운만 입으면 왠지 괜히 주눅이 들어요. 평소에 멀쩡하더라도 가운만 입으면 환자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저 그 기분 알죠. 저도 해봤으니까. 가운 입는 순간에 왠지 기운이 없어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아이가 된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의사 선생님에게 내 몸을 맡겨야지 어떠겠어요. 2846님은요, 치과는 무서워. 치과 무서워. 건강검진은 그래도 참고 할만한데 이상하게 치과는 예약할 때부터 무섭다고 하셨어요. 미루다 보면 더 무서워지는 것도 알면서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상하게 치과는 더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막상 다녀오면 아유 진작 갈 거 시원하네 그런 생각 듭니다. 건강검진 이야기하다가 치과까지 나왔으니까요. 이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신 조정치 치과에서 들으면서요. 오늘 키워드 건강검진 여러분의 기발한 다섯 글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종신 조정치 치과에서 듣고 왔습니다. 한 가지 키워드에는 나만의 다섯 글자,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건강검진입니다. 여러분의 다섯 글자 함께합니다. 7518님, 7518님은 아주 현실적인 다섯 글자입니다. 금연 금주령.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늘 듣는 말입니다. 금연하세요. 술 줄이세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제 의지력을 검진해야 되나요? 건강검진표에 의지력 정상, 의지력 주의 요망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1463님은요. 결과가 무서워. 결과 무서워. 건강검진 받는 것보다 결과 기다리는 게 더 무섭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문자가 반가운 문자가 있고 반갑지 않은 문자. 병원에서 오는 문자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7341님은요. 건강검진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가 올해도 패스. 뭐예요? 아직 검진 안 하셨군요. 올해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무서워서요? 귀찮아서요? 이유가 궁금하긴 한데요. 우리 수녀님 중에서도 한 분이 건강검진하면 없던 병도 생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란다. 라는 분이 계시긴 해요. 한 번 안 가면 자꾸 안 가게 되니까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165님의 다섯 글자도 만나볼까요? 공복이 고역, 공복이 고역. 검진 전날부터 금식하는 게 힘들어요. 평소에 잘 먹지도 않는 음식이 그리워지고 배가 고파요. 아니, 먹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더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 이게 또 우리 모두의 공감되는 또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한 분 더 만날까요? 4721님? 4721님? 왜또 올랐지? 왜또 올랐지? 뭐가 올랐을까요? 작년보다 체중은 늘고 혈압은 오르고 콜레스테롤도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이게 이상해요. 나이가 들면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탓인가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왜 자꾸 올라가는지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또 듣고 와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볼게요. 3922님이 신청하신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 그리고 0756님이 퇴근하면 기진맥진하는데 저녁 시간이 행복할 때이 노래 듣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저녁은 아니지만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손태진 나문희가 부른 사랑아리 두곡 듣고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볼게요.

이저 걱정 말아요 그대, 손태진 나문이 사랑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목요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건강검진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6340님, 저는요 이 다섯 글자 생각납니다 라고 하셔서 보내주셨는데요. 결국 내 책임, 결국 내 책임. 어우, 무거운 다섯 글자네요. 몸도 결국 나 믿고 사는 건데요.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도 결국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검진 결과 볼 때마다 조금씩 반성하게 됩니다. 아, 정말 맞죠.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나, 나의 식습관, 생활습관, 어떤 걸 바꿔야 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밥상, 그리고 건강한 운동 꼭 챙겨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9677님은요, 정상 나와라, 정상 나와라. 이건 정말 건강검진 받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정상이라는 그 글이 너무 반갑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결과지에 정상 두 글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여백이 필요하죠. 집안에도, 그리고 옷과 몸 사이에도, 사람 사이에도, 그리고 내 마음에도 그런 여백이 필요한데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를 만나보면서도 우리 몸을 돌보는 일상과 건강검진 간에 또 여백이 필요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아, 나 건강검진 가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여백으로 오늘도 조금 시원하고 가벼워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끝곡은 7131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가을은 온다라는 거죠. 오색의 단풍과 노란 빛으로 물든 은행잎이 눈에 선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 속으로 여행을 가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민기 가을 편지 끝곡 전해드리면서 우리 모두 건강검진 올해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러워. 아니요.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름 특집 음표위의 유럽 장일범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3일 동안 유럽 6나라를 여행하며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명곡을 따라 도시와 자연을 만나고 그곳에 담긴 예술과 역사 그리고 작곡가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찾아갈 다섯 번째 여행지는 숲과 성의 나라 독일입니다. 울창한 숲과 라인강을 따라 이어지는 고성, 동화 속에서 막 걸어나온 듯한 마을까지 독일은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역사가 어우러진 나라죠. 동시에 바흐와 베토벤, 슈만과 브람스, 와그너까지 음악사의 흐름을 바꾼 거장들이 태어나고 활동한 곳이기도 한데요.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독일의 아름다운 풍경과 선율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Was mir behagt ist nur die muntere Jagd. 칸타타 나의 즐거움은 힘이 나는 사냥뿐. 사냥 칸타타 감상하시겠습니다. 바흐 작품 번호 208 Schafe können sich weiden.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 첼로의 요요마 톤 코프만이 지휘한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Was mir behagt ist nur die muntere Jagd. 칸타타 나의 즐거움은 힘이 나는 사냥뿐. 바흐 번호 208 사냥 칸타타. Schafe können sicher weiden. 이 중에서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뜯고 들으셨습니다. 첼로의 요요마, 톤꽃만이 지휘한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름특집 음표위의 유럽, 올여름 가장 아름다운 유럽 여행이 시작합니다. 자, 곤돌라가 떠다니는 이탈리아의 운하, 정열이 살아 숨쉬는 스페인의 광장, 깊은 숲과 고성을 품은 독일,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동화 같은 풍경의 체코, 그리고 낭만이 흐르는 헝가리까지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 그리고 그곳의 이야기를 따라 귀로 떠나는 유럽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권도 비행기표도 필요 없으니까요. 가볍게 놀러오세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이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품격 있는 유럽여행 음표 위의 유럽,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독일 동부의 도시 라이프지히는 음악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음악가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27년 동안 성 토마스 교회의 깐토르로 활동하며 평생의 대표작들을 남긴 도시인데요. 오늘날에도 성 토마스 교회에는 바흐의 묘가 자리하고 있고 성 토마스 합창단은 바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20세기 독일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쿠르트 바일에게도 라이프지히는 특별한 도시였는데요. 그는 라이프지히 음악원에서 작곡을 공부하며 음악가의 꿈을 키운 동독인이었고 이후 베를린에서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와 만나 뮤지컬 30분짜리 오페라 스리페니 오페라를 비롯한 혁신적인 음악극을 탄생시켰습니다. 바흐가 독일 음악의 전통을 완성했다면 쿠르트 바일은 그 전통 위에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더한 작곡가였는데요. 쿠르트 바일의 Lady in the Dark, 뮤지컬 어둠 속의 여인 가운데서 My Ship 듣겠습니다. 보컬의 조니 하트만의 노래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죠. 한때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베를린 장벽이 도시를 갈라놓았지만 1989년 장벽이 무너지면서 분단의 상징은 화합과 자유의 상징으로 바뀌었죠. 이런 베를린에서 가장 자주 울려 퍼진 음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입니다. 특히 마지막 악장에 담긴 쉴러의 시 환희의 송가는 자유와 평화, 인류의 화합을 노래하는데요. 냉전 시대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의 붕괴 기념 공연과 독일 통일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도 이 작품이 연주되며 베토벤이 꿈꿨던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세상에 전했습니다. 인류애와 자유를 향한 희망을 담은 이 위대한 걸작,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125 코랄, 그 중에서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사이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군둘레야노비츠, 콘트랄토 힐데 로에셀 마이단, 그리고 테너 발데마르 크멘트, 그리고 베이스 왈터 베리가 함께하고요. 헤베트 폰 카라엔지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위너 징페라인 빈의 음악협회 합창단이 함께해주는 사악장

독일 동부의 도시 드레스덴은 엘베강의 피렌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엘베강을 따라 자리한 바로크 양식의 궁전과 성당, 츠빙어 궁전과 젠퍼 오페라 하우스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음악에서도 드레스덴은 독일을 대표하는 예술 도시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곡가 카를 마리아 폰 베버는 드레스덴 궁정 오페라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며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특히 그는 뛰어난 오케스트라 감각과 관악기의 매력을 누구보다 잘 살린 작곡가였죠. 오늘은 베버 특유의 풍부한 음색과 화려한 기교를 마음껏 펼쳐 보이는 클라리넷 협주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1번 F단조 작품 73 1악장 알레그로, 클라리넷의 마틴 프로스트 그리고 장자크 강토오로프가 지휘한 다피올라 신포니에타 핀란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여름 특집 음표 위의 유럽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행에는 기념품이 있듯 오늘은 여러분께 작은 초대장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연 티켓인데요. 라디오로 떠나는 음악여행의 여운, 공연장에서 그 감동을 한 번 더 이어가 보시면 좋겠네요.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공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끄고 무대를 만날 시간, 2026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가 되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부터 8월 23일 일요일까지 6일간 예술의 전당 음악당 콘서트홀,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 리사이틀홀에서 펼쳐지는 이 음악제가 되겠는데요. 개막부터 폐막까지 6일간 이어지는 음악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가 드리는 선물은 8월 23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올 쇼스타코비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클로징 콘서트로 이승원이 지휘하고 첼로의 아나스타시아 꼬베키나가 협연하는 SAC, 이 서울 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공연인데요. 아나스타시아 꼬베키나가 지난번에 또 공연할 때는 맨발로 나와가지고 연주를 해줬거든요. 자, 과연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 궁금한데요. 자, 샤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이플렛 장조 작품 107, 또 샤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 D단조 작품 47을 연주합니다. 샤스타코비치 아주 명곡들만 모은 멋진 콘서트라서 저희가 선물 드리니까요. 다섯 분께 지정시켜서 10장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 리히하르트 와그너는 앞서 소개한 라이프지히에서 태어나 드레스덴 궁정극장의 지휘자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꿈꾼 건 자신의 음악만을 위한 극장을 갖는 일이었죠. 그 꿈을 이룬 곳이 바로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바이로이트입니다. 와그너는 이곳에 자신의 오페라를 가장 이상적으로 공연하기 위한 전용 극장을 세웠고 1876년 문을 연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바이로이트 페스트슈필하우스는 지금도 매년 여름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찾는 오페라의 성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타노이저는 중세 독일의 음유시인 타노이저가 사랑과 욕망 그리고 구원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장엄한 순례자의 합창과 화려한 비너스의 동사 안에 관능적이고 활락적인 선율이 대비를 이루며 와그너 특유의 웅장한 관현악과 극적인 음악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명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리히하르트 와그너의 탄호이저, 와그너 작품 번호 70, Beglücht darf nun dich, o Heimat, ich schauen. 자, 순례자의 합창입니다. 오 나의 고향, 그대를 다시 보니 행복하고. 이반 레프지치가 지휘한 미넨 라디오 오케스트라, 미넨 방송 교향단,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독일 북부의 한 구도시 함부르크는 요하네스 브람스가 태어난 곳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도시에서 자란 브람스는 항구의 선술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음악가의 꿈을 키웠는데요. 훗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된 뒤에도 고향 함부르크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함부르크 필하모닉 음악감독 자리는 끝내 맡지 못했고 결국 그는 윈에 정착해 생애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데요. 브람스의 곡 가운데 6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118 가운데 2번 또 가장 유명한 곡이죠. 인테르메소 이 단주곡 A장조 피아니스트 라두 루프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이 곡과 함께 우리 독일 편 여행을 마치고 이제 2부에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여행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2부에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름특집 음표위의 유럽, 어느덧 마지막 여행지인데요. 6부에서는 태양과 춤의 나라 스페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아, 에스파냐. 뜨거운 햇살 아래 펼쳐진 지중해와 하얀 마을, 정열적인 플라멩코의 리듬까지. 이 스페인은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특히 아라곤과 안달루시아, 카탈루냐처럼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전통과 음악을 간직하고 있어서 스페인의 색채는 수많은 작곡가들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는데요. 태양처럼 뜨겁고 춤처럼 생동감 넘치는 스페인의 음악 여행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프랑스 작곡가지만 멋진 스페인 음악을 쓴 에마누엘 샤브리에의 에스파냐. 자, 스페인 광시곡 랩소디 포 오케스트라입니다. 자, 이고르 마르케비치가 지휘한 스페니쉬 RTV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페인 방송교향단의 연주입니다.

자,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는 플라멩코의 고향이자 스페인 문화를 가장 깊게 상징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비야와 그라나다, 코르도바처럼 오랜 역사와 이슬람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들이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데요. 뜨거운 태양과 올리브 농장, 그리고 플라멩코의 열정적인 리듬은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그런가 하면 스페인 북부 나바라주의 수도 팜플로나는 세계적인 산페르민 축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음악가, 바이올리스트이자 작곡가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어린 시절부터 신동이라 불린 사라사테는 화려한 연주 기교와 스페인 특유의 정열적인 색채를 작품에 담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지고이너 바이젠은 집시의 자유로운 삶과 열정적인 춤을 그린 그의 대표작인데요.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와 불꽃처럼 뜨거운 선율. 자, 이 나바라 출신의 최고의 명성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지고이너 바이젠, 집시의 노래 작품 20, 집시의 선율. 바이올린의 안네 조피 무터, 제임스 레바인 주연 휘너 필하모니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좁은 길에서 이 소를 달리게 해서 같이 막 그 용기를 시험해보는 남자들의 약간 무모한 그런 광기의 축제 산페르민. 자, 그것이 열리는 나바라, 또 그 나바라 출신의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곡이었습니다. 지고이너 바이젠, 집시의 선율, 작품 20,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조피 무터,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왕궁과 프라도 미술관, 넓은 광장과 골목이 어우러진 문화와 예술의 도시입니다. 해가 지면 거리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흐르고 늦은 밤까지 활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풍경을 음악으로 남긴 사람이 바로 작곡가 루이지 보케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생애 대부분을 마드리드에서 보내며 스페인의 정취를 작품에 담았는데요. 오늘 함께 들으실 현악 오중주 마드리드 거리의 밤의 음악은 밤이 찾아온 마드리드 거리와 교회의 종소리, 군인들의 행진,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 남부 도시 세비야는 플라멩코와 투, 그리고 오렌지 향기 가득한 아주 의상이 컬러풀한 거리로 유명하죠. 무엇보다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 오페라 까르멘의 무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자유로운 여인 까르멘과 군인 돈 조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이 세비야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자, 함께 들으실 곡 먼저 루이지 보케리니의 현악 오중주 킨테토 도마조레 라 무지카 노투르나 델 에스트라데 디 마드리드, 마드리드 거리의 밤의 음악, 작품 30-6. 그 중에서 제라르 보너 324 파사카이에, 파사칼리아라는 뜻이죠. 알레그로 비보, 자 기타의 롤프 리슬레반트, 그리고 조르디 사바리 지휘한 르콩셀 데 나시옹의 연주로 듣습니다. 이어서 조르지 비제의 까르멘 중에 프레데 랑파르 드 세비유

피디아입니다. 자, 메소소프라노 아이굴 아크메시나 그리고 테너 프레디 데 토마소가 함께하고요. 다니엘레 루스티오니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드립니다.

마드릿 남쪽에 자리한 아랑후에스는 스페인 왕실의 여름 별궁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울창한 정원과 분수, 가로수길이 어우러진 이곳은 오랫동안 왕실의 휴양지로 사랑받았는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에 영감을 받아 스페인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는 대표작 아랑후에스 협주곡을 남겼습니다.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 작품은 스페인의 따뜻한 햇살과 왕실 정원의 평화로운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낸 명곡인데요. 특히 서정적인 이 악장은 로드리고가 아내와 첫 아이를 잃을 뻔했던 힘겨운 시간을 지나며 쓴 음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위로, 그리고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이 잔잔한 기타 선율에 담겨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클래식 기타 작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호아킨 로드리고의 콘시에르토 데 아랑후에스, 아랑후에스 협주곡,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2악장 아다지오 함께 듣겠습니다. 기타의 밀로슈 카라다글리치, 몬테네그로의 기타리스트죠. 그리고 야닉 네즈상향이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주의 주도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건축과 지중해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예술의 도시죠. 이곳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곡가 엔리케 그라나도스가 음악가로 성장하고 활동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는 바르셀로나에 자신의 음악원을 세우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스페인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죠. 이번에 함께 들으실 콘서트를 위한 알레그로는 1903년 바르셀로나 음악원이 주최한 피아노 콩쿠르를 위해 그가 작곡한 작품입니다. 화려한 기교와 스페인 특유의 리듬감 그리고 서정적인 선율이 조화를 이루는데요. 자,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알레그로 데 콘시에르토 콘서트를 위한 알레그로 피아노의 호세 마리아 빈솔라스 연주로 감상합니다.

스페인 남부 도시 그라나다, 바로 안달루시아 지역에 있는데요. 이슬람 문화와 스페인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언덕 위에 자리한 아람브라 궁전은 섬세한 건축과 정원, 분수와 물길이 어우러져 스페인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았던 기타의 거장 프란시스코 따레가는 궁전의 고요한 밤과 분수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을 음악으로 남긴 작품이 바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인데요. 스페인의 낭만과 깊은 여운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낸 기타 음악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이곳과 함께 음표 위에 유럽과 함께한 여섯 나라의 음악 여행도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닿았는데요. 유럽의 도시와 자연,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선율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머물길 바라면서, 자, 프란시스코 따레가의 레쿠에르도 스텔라 아람브라,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기타리스트 프란츠 할라스 연주 듣겠습니다. 이렇게 또 3일 동안 여행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음악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정부가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의 할인 지원을 이어가고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오늘 67개의 매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이달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거나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길어지면서 농축수산물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정부는 오늘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폭염, 가뭄 등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폭염으로 인해 경남과 전남에서 농작물의 햇볕 대응과 생육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단감 1125헥타르, 벼 572헥타르, 콩 38헥타르 등입니다. 정부는 여름 배추나 무 등 노지 채소는 주요 출하지인 강원도에 최근 적정한 비가 내렸고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 작황이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과나 배, 당근 같은 과일 역시 일부 지역에 햇볕 때임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지만 지난해 또 평년과 비교해봐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폭염이 지속되면 농작물의 생육 부진과 수확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현장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약재와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며 급수를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지난 7일 기준 99만 마리가 넘게 폐사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수산물도 고수온 영향으로 10일 기준 183만 마리가 폐사했으나 총 양식 어류의 0.5% 수준입니다. 정부는 전체 폐사 물량 가운데 상품성이 낮은 광어와 우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수준이어서 수산물 수급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어와 우럭 소매 가격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8월에 비해서는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본부와 현장 대응반을 운영해 사육 밀도를 완화하는 등 어빈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가격 방어를 위해선 광어와 우럭 전복 등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오는 23일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또 양식 피해 원인이 규명되면 30일 내에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53% 늘어난 332억 원을 투입하고 복구 단가를 인상해 추석 전에 1차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0: 정부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부진업종 고용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과 제조, 건설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 8천 명이 증가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며 그러나 청년, 제조, 건설업의 고용 부진, 중동전쟁 장기화, 폭염과 가뭄 등이 겹치며 고용과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제조, 건설업 등 부진 업종에 대한 맞춤형 고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 창업 열풍을 이끌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전국 67개 매장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달 13일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마트 영업을 중단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오늘 정식 재개장 시점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도 시작됐습니다. 홈플러스는 마이 홈플러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나흘 동안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내일부터 사흘 동안은 후라이드 치킨을 반값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달 말까지 육류와 수산물, 즉석식품 등 인기 있는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하거나 제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로 판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4일까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고 이후 본격적으로 본사와 마트, 온라인 부분 등 전체 사업부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남은 3주 동안 얼마나 영업성과를 내는지가 홈플러스의 회생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를 위해 가까운 홈플러스 매장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번의 장보기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납품업체와 입주업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면서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한 대표대행은 파산 위기였던 홈플러스가 긴급자금 2천억 원을 확보하고 다시 고객을 맞이해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홈플러스 회생은 단순한 기업의 존폐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의 생존이 걸린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면서 9월 4일 회생 절차 기한까지 안정적인 영업과 회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MBK와 메리츠는 긴급자금 투입에 그치지 말고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상품 수급과 협력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대표 대행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오전 홈플러스 강서점을 방문해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표 대행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회방만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는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도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이달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지역 19개 응급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에 AI 플랫폼을 확대 적용해 환자 상태와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적정 병원을 신속하게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 지원과 대구경북 초강역 협력체계를 통해 최종 치료 역량도 강화합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의료진이 법적 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추가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대구시가 오늘 오후 취수원 신대한지역검증단 회의를 개최하고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개발 방안에 대해 지역 전문가 중심의 교차 추가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증단은 지역 학계와 물 분야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되며 충분한 취수량과 수질 안정성, 오염 사고 대응, 장기 운영 가능성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하루 60만 톤의 취수량 확보가 가능한지와 장기 운영에 따른 시설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매월 분야별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를 정부와 공유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취수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회가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올해 국외 공모출장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연수 예산 1억 2,800만 원을 반납하고 관련 예산은 민생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국내 연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앞으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 회복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대학교가 어제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을 이끌 AI 바이오 혁신 연구 거점 사업단을 출범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모두 540억 원이 투입되며 AI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험 자동화, 임상 데이터 활용 체계 등을 구축합니다. 또 엔비디아 고성능 GPU를 활용한 컴퓨팅 인프라와 신약 개발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고 AI 바이오 융합 전문 인력 140명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경북대와 경북대병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연구, 의료, 신약개발 역량을 연계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김천에서 22개 시군생활개선회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K푸드 산업화와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생활개선회의 역할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회원 표창과 연합회 활동보고, 우수농산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경북생활개선회는 올해 창단 68년을 맞았는데 지난해부터는 농촌가정 출생 육아 멘토링과 농업인 안전교육, 온열질환 예방을 비롯해 농촌 현장의 다양한 실천 과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어제 해외 참가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광역교통기관들과 무임교통카드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선수와 동반인에게 제공되는 교통카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대구 도시철도와 대구 경산 영천 지역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국제육상대회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구에서 열립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베르네 시메온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08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덥고 꿉꿉할 때는 여기만 하는 곳이 또 없죠. 바로 도서관인데요. 사람들이 몰리는 핫한 카페, 너무 북적이는 맛집, 이런 곳들 말고요. 좀 편하고 고즈넉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서관은 어떠신가요? 시원하고 조용한 데다가 이 감각적인 인테리어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마치 여행 온 기분을 내면서 책을 읽거나 또 각자 작업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목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원슈타인의 비밀의 화원 함께 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참 살기 좋은 동네. 아, 이 동네 정말 사람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서관이 가까운 동네가 아닐까요? 저희가 지난번 북코소트 하면서 우리 하림 씨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략 반경 2km 안팎에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 근처에 도서관들 좀 있으신가요? 저희 공덕동 성당 근처에도 도서관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주로 어린이 도서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주민센터에도 도서관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각 어떤 종교시설, 여러 분야에 또 여러 방면에 도서관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가봤던 도서관, 바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있는 신학도서관인데요. 아, 네, 논문 쓰고 과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이 신학교에 있는 도서관 잘 안 가게 됐는데요. 대신에 지금 좋아하는 도서관은 저는 별마당 도서관을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예쁜 이런 인테리어도 있고 무언가 책도 보면서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아 이제 공부하는 도서관은 싫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별마당 도서관 많이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을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책 없는 책 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국립중앙도서관 한번 좀 이렇게 가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이 도서관 들리셨다가 왠지 좀 마음이 출출하다 싶으면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책만큼이나 우리 소리빵에도 진심인 라디오 빵집. 네, 우리 신신우신과 함께 이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귀로 듣는 이 맛있는 맛집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많은 우리 빵집 가족분들께서 강용인의 빵집 문 활짝 열고 들어와 주셨는데요. 4431님께서 저도 종종 도서관 가요. 이 책 냄새 맡으면 부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맞습니다. 이 책의 이 질감, 책의 향기, 책이 주는 물성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4431님 책 사랑할 줄 아시네요. 7270님께서 요즘 제 최애 피서지가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이나 서점, 북카페에 가면요 왠지 든든하고 마음도 안정되고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새 도서관들 참 잘 돼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도서관에 없다 신청하면 구입해 주기도 하고요. 또 냉난방은 어찌 그렇게 또 잘 되는지 조용하기도 하고 이 우리 집 근처에 좋은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약간 나의 휴식 공간, 나의 아지트를 하나 얻게 되는 그런 기분과 같은데요. 이 너무 더운 날씨에 피서지로도 참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이 다시 한번 저도 도서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우리 주변에 어떤 도서관 있는지, 나는 도서관 어떻게 활용하는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리면서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신신우신과 함께 또 책과 함께 보내는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께서 이 신신우신과 또 가까워지기 위해서 찾아와주고 계시는데요. 9947님께서요. 도서관에서 책 빌렸는데 연체료 물어야 해요. 생각난 김에 갔다 와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연체로 하면 또 이 용디도 한 연체로 했습니다. 네. 신학교에서도 이제 책을 빌려놓고

반납 기간을 못 지키면 연체료가 있었는데요. 이 논문을 쓰다 보면 내가 이책 갖다 줘야 되는데, 아, 또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막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아, 나 아직 다못 읽었는데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 어쩔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막 연체로 내고 하루 이틀 정도 좀 늦게 갖다 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우리 9947님 연체로 쌓이기 전에 빨리 갖다 주고 오세요. 4431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저도 도색권입니다. 우리 도색권. 이 도서관과 근처에 사시나 봐요. 오늘도 출석이요. 라디오 빵집 열리는 목요일 본방사수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목요일, 왠지 용디가 신나하는 요일이라는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게 바로 목요일 2부,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이다라는 그런 또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달의 주제, 우리 태양 아래 그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오는 그런 책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책을 쓰고, 책을 만들고, 직접 책방도 운영하고 계시는 스페셜 책방지기 한분 모실 예정인데요. 바로 김민섭 작가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2부까지 놓치지 말고 쭉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함께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선곡 기다리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윗소로우의 다잘될 거라 생각해.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라디오 빵집에서 여러분 일상에 딱 맞는 맞춤 선곡도 전해드릴게요. 5233님께서요. 아이들과 같이 도서관 나들이 종종 가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 책 마음껏 보고 저도 제가 읽고 싶은 책 읽고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5233님 사연을 이렇게 또 읽고 있으니까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또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살았던 이 여수에도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이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좀 이렇게 이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저희 형 손을 이렇게 붙잡고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좀 데려다 주셨던 기억이 나요. 도서관에 가면 재밌는 만화책도 있고 또 어린이 도서도 있고 정말 신나게 읽고 이 도서관 카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책 빌려와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들 소풍지로도 약간 딱이고 교육적으로도 좋고 그런 마음이셨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 도서관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느꼈던 시원한 바람 또 마음의 설렘 오늘은 어떤 책 빌려올까 했던 그런 생각들 이렇게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네요. 우리 5233님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나들이 도서관 소풍 잘 즐기시고요. 우리 도서관 소풍 가는 그 마음으로 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로이킴의 살아가는 거야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들 또 들으니까 갑자기 그냥 조용히 음악 틀어놓고 책 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4978님께서 저희 집도 도서관에서 가까워요. 호젓하게 동네 걸어서 성당 갔다가 또 오는 길에 도서관 들려서 책도 보고 또 빌려오는 게 제 일상의 작은 행복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의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일상을 잘 보낼 수 있는 거, 오늘 이 좋은 날씨 이렇게 걸어서 성당에 가고 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커피 한잔 먹고 또 도서관 들려가지고 내가 읽고 싶은 책 몇 권 이렇게 들고 집에 돌아오는 그 산책길, 그 길 위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 또 행복이지 않을까요? 그런 작은 행복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아요. 4978님 집에 도서관이 가깝게 있다고 하니까 좀 부럽기도 한데요. 또 성당과 도서관 코스 잘 이어서 이렇게 행복을 잘 채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978님 위해서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한 올에 모두 행복해져라.

0: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더욱더 함께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가득한 것 같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서 오세요.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입니다.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해서 또 같은 책을 여러 권 소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많은 책들을 또 수집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가운데 분명 같은 책인데 가장 많이, 가장 여러 권 수집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또 신신우신 저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금방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도 좋고 또 오답도 좋습니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저 용디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가장 여러 권 수집한 책 어떤 책일지 맞춰주세요. 우리 또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힌트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오늘의 문제. 저 용디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같은 책인데 가장 많이 수집한 책, 어떤 책일지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8901님께서 당연히 성경책 아니면 기도서겠죠 라고 보내셨는데, 아쉽게도 성경책, 제가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책입니다. 네. 5344님께서 지금 혹시 지난번에 엄청 많이 가져오신 어린 왕자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린 왕자, 그럴듯하죠? 4998님께서는 가톨릭 성가집 아닐까요? 해주셨는데, 성가집은 아닙니다. 4236님께서 신부님 너무 문제 어려워요. 못 맞추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맞추신 분이 이렇게 계시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수집한 책은 바로 어린 왕자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어린 왕자 또 이렇게 시리즈별로 함께 모으고 있는 또 용디의 그런 또 수집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만만한 퀴즈 맞추신 분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자 신신우신 선곡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신신우신 목요일 2부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이죠. 오늘 정말 어렵게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스페셜 책방지기 김민섭 작가님과 함께 북며드는 책 읽기 함께 하니까요. 2부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 1부 끝곡으로 마마무의 기대해도 좋은 날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기분 좋게 하이파이브.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7: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8: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준장인 제가 오늘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이수라의 바람이 분다 함께 들었는데요. 이 때로는 아주 작은 조각 하나가 우리를 과거의 어떤 기억과 순간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여름에 불어오는 그 바람 한 점, 또 이렇게 흐르는 물소리, 졸졸졸 촥촥 흐르는 그 물소리, 그런 조각들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주고 있을까요? 그 끝에 다다른 기억의 흔적에서 좀 우리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그런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그런 바라는 또 바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흘려보내면서 살았던 그 조각, 바람 한 조각이 우리 마음을 또다시 기쁨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노래를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신신우신 2부 라디오 책방, 오늘의 스페셜 책방지기 김민섭 작가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우리 6281님께서 와, 김민섭 작가님 팬인데 엄청 반갑네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9523님께서도 김민석 프로젝트 그 작가님이 오신 건가요? 와 대박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책방지기 김민석 작가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0: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북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오늘의 스페셜 책방지기 모셨는데요. 다정한 소통과 연결을 꿈꾸면서 작가이자 출판사 대표이자 또 서점도 운영하시는, 그리고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의 저자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 김민섭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먼 길, 또 귀한 걸음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께 자기소개 또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몇 권의 책들을 썼습니다. 제일 먼저 썼던 책은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고 10년 전쯤 나온 책이고요. 최근에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유퀴즈에서 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좀 사람들이 어제 좀 사람들이 이런 작가가 있구나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지금은 강릉에서 지내면서 작은 서점과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글 쓰고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이런 또 작가님 귀중한 걸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
1: 제가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작가님 또 이렇게 유퀴즈에서 만나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또 가톨릭 평화방송 안에서도 또 여러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1: 네. 너무 영광인 게 네. 저도 사실 가톨릭 신자여서 네. 성당을 열심히는 못 가지만 어느 방송국에서 섭외 갔을 때보다 기뻤습니다.
0: 네. 네. 우리 가톨릭 TV 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기사로도 또 이렇게 등장하시고 이제 신신신 라디오까지 이제 약간 CPBC 트리플 크라운에 다 달성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1: 네, 저도요.
0: 네. 우리 작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오늘 좀 풀어 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출판사 또 동네 책방 그리고 이 작가로서의 저술 활동까지 약간 책과 관련된 프로 엔잡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로서 이렇게 좀 책을 쓰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좀 그런 꿈을 꾸게 되셨나요?
1: 아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는 게 사실 좋은 일은 아닌데 이게 뭔가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네. 제가 좀 그럴 깜냥이 안 되다 보니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책을 쓰고 싶었던 거는 이제 고등학생 때 그 천리안이라고 혹시 안 하시지 않았어요?
0: 저는 좀 더 어린 시절에
1: 그렇죠. 네. 네. 거기에 게시판에 이제 글을 좀 썼었는데 고등학생 때. 네. 그냥 이제 고등학생 때 있었던 재밌던 이야기들을 좀 썼던 게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책을 좀 내게 됐고 네. 그 이후로 이제 그럼 나는 좀 계속 글 쓰는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국문과에 갔고 이제 한동안 정말 글을 안 쓰다가 30살이 좀 넘어서 이제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내가 지금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 이야기를 좀 써보자 했던 게 또 책으로 나오게 됐고 그 이후로는 계속 좀 책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이 글쓰기와의 만남, 이 또 책에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 고등학생 시절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또 이어오게 되셨네요.
1: 잘해서 했던 일은 아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이제 글을 썼는데 선생님이 읽고 막 잘했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모르는 사람들이 읽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나쁜 얘기도 해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재미를 위해서 좀 계속 쓰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책을 낸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0: 맞아요.
1: 이 사람 정말 글을 잘 쓰는데 왜 책을 못 내고 있지? 그럼 내가 만들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게 정미소라는 출판사이고 네. 출판사를 만들고 나니까 내가 팔아도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강릉에 네. 5평짜리 네. 월세 15만 원의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그냥 서점 간판을 걸고 시작한 게 3년 전이에요.
0: 네. 와, 그 출판사도 하시고 또 네. 이제 서점도 하시고 작가로서 글도 쓰시고 정말 이 책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1: 어쩌다 보니 책으로 먹고 살게 됐는데 네. 기쁩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사실은 이렇게 또 책을 만들고 또 파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도 엄청 열심히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1: 너무 신기하고 네. 감사한 게 강의 요청이 이제 학교나 도서관이나 강의 요청이 학교나 도서관이나 기관 같은 데서 꽤 많이 불러주셔서 뭐 사실 작년에 그 강의 요청이 한 1,000개 가까이 왔는데. 근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게 다 못 가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다는 못 가지만 갈 수 있는 건 내가 다 가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세봤더니 480개 정도를 와. 받았더라고요.
0: 아니 하루 1년에 365일이잖아요.
1: 또 하루에 두 개씩은 하는 거야.
0: 세상에 480개나 되는 그런 또 많은 분들의 그런 또 사랑과 또 요청에.
1: 아,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어가지고 제 원칙이 뭐냐면 네. 강의비 얼마 줍니까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아. 갔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오 알아도 좋겠지. 네. 근데 통장을 보면은 네. 480군데에서 이제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사실 언젠가부터 그것도 안 보게 된 게 알아서 좋겠지? 어디서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러기도 하고 네. 가끔은 돈을 안 받고 간 적도 있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 이제 불러주시고 네. 되게 두둑한 봉투를 주셔서 열어봤더니 정성스러운 편지가 이거면 됐다. 네. 네. 그래서 뭐 그걸 알고 갔던 거기 때문에 그냥 누가 불러주시면 고마운 일이고 당연하지 않은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역시 즐겁습니다.
0: 네. 또 이 강의로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또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1: 배우는 것도 많아요. 네. 그 고등학교 강의를 좀 많이 다니게 됐는데 학생들이 가끔 정말 좋은 질문을 한다든가 또 이제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얘기해 준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잘 못하겠다. 나도 더 공부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학생들과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0: 네.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약간 정말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네. 만나시지 않나요?
1: 맞아요. 그 저 초등학생 대상 강의도 몇 번 갔다 왔고 네. 이제 무슨 50 플러스 센터라고 네네. 해가지고 좀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또 가보고 했는데 의외로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그 강릉에 있는 꽤 큰 영동 초등학교라는 강의를 갔는데 네. 제가 그날 사인을 600명을 해줬어요.
0: 야.
1: 사인을 진짜 하나하나 누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름 넣어서 해주는데 네네네. 하다하다가 종이 쳐가지고 한 네. 100명을 못 해줬어요. 근데 너네들은 내 서점으로 사점 해줄게 이랬더니 네. 애들이 다 엄마 손붙잡고 찾아가가지고
0: 진짜 와요?
1: 와. 매상이 많이 올랐어요. 네.
0: 이 또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과 또 그 반응들이
1: 너무 네. 고맙더라고요. 이제 그 어른들도 종종 사인을 받아 가시는데 네. 애들이 물론 사인 받아서 어디에 잘 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마음들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니까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또 바쁘게 일하시는데 육체 노동을 하신다고요?
1: 사실 제가 그 대학원생일 땐 네. 정말 뭐 강사비나 이런 게 얼마 안 되니까. 네. 맥도날드에서 물류상하차 일을 꽤 오래 했었는데 1년 한 6개월 정도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 대리운전을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또 지금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네. 지금도 대리운전을 종종 하고는 있어요. 근데 대리운전하면 혹시 밤에 하는 네네. 거잖아요. 요즘엔 낮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강릉에서 서울로 강의를 와야 되는데 네. KTX 타면 왕복 5만 원쯤 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강릉에서 서울로 옮기는 중고차 탁송을 대신 해주면은 네네. 그 차를 옮겨주고 10만 원을 받고 차비도 안 내고
0: 네네네.
1: 다음날 뭐 부산에 강의가 있다 그럼 부산으로 가는 중고차 탁송차를 찾으면 꽤 또 나와요. 네. 그런 게 또 이제 부산까지 가면 이번엔 16만 원 받고
0: 네.
1: 빈 차예요.
0: 네네.
1: 눈치 볼 것도 없고 네. 편하게 운전하고 주차하고 사진 찍어 문자 보내면 돈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면 생계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앞으로도 좀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사람이 잘 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는 좀 사람이 감사함을 알지 못하면 안 네. 된다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든 감사하다 당연하지 않으며 운이 좋은 것이다 이런 감사함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대리운전을 해보잖아요.
0: 네.
1: 매일이 감사해져요. 예를 들어 어딘가에 내가

0: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겸손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감사함을 꾸준히 가지는 거죠. 네.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감사함을 꾸준히 가지면 그거는 겸손함이 되고 저는 그 감사함과 겸손함을 가지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되게 나약한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그걸 까먹거든요. 네. 잊어버리기 때문에 대리운전 한번 하면 그게 싹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1: 놓지 않고
0: 네, 나를 위해서 그러고 네.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면서 비영리단체 또 이사장을 맡고 계세요.
0: 아 이제 작년에 그 책 제목과 같은 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했는데 네. 사실 그 어떤 지금의 모든 일들은 그 유키존노 블럭에 소개가 됐던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 나랑 이름이 같은 청년을 대신 여행 보내준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어떤 중학교 강의를 갔더니 어떤 학생이 네. 저도 일본 보내주십시오라고 하길래 근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네. 그 보내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근데 다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끝나고 연락처를 받아왔고 그날 제 인생의 마음을 하나 정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버는 돈과 벌 돈들의 일부를 모아서 청소년들을 여행 보내주는 일을 하면 어떨까. 많이는 못 보내도 네네네. 1년에 몇 명은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가 그럴 땐 비영리 법인을 만들면 된다. 네네. 그렇게 돈을 모아서 또 마음 맞는 사람들이 너를 후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라고 해서 이제 1년 반 전에 이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법인의 회원이 지금 600명이 좀 넘어갔어요. 네. 한 달에 5,000원만 원 이렇게 네네. 보내주신 분들이 600분이 넘어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법인을 운영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작년에 여름 8월 첫째 주에 그 학생하고 같이 일본 네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 와
0: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네.
1: 실제로 이루어졌네요. 그게.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한 명만 데려고 하긴 좀 그래서 네. SA 공모전을 열어서 5명의 청소년을 네. 뽑았고 이제 같이 오사카에 4박 5일 동안 다녀왔고 이제 그 올해 9월 달에 또 공모전을 해요. 네네. 여행 갈 청소년을 뽑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청소년이 있거나 네. 또 주변에 잘 되기를 바라는 청소년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1: 와, 또 이런 좋은 기회까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우리 작가님의 그러한 일상과 또 이 나아가는 길에 저희가 흠뻑 빠져들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작가님의 추천곡을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또 이 라디오 책방 또 책에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곡 좀 골라주셨나요?
0: 곡을 3개 골라달라 하셨는데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좀 노래들이 있는데 제일 네. 좋아하는 것이 그대 고운 내 사랑 네. 이정열 가수의 노래입니다.
1: 네, 그 노래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신신우 씨 목요일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우리 책방지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책 속으로 빠져보고 있는데요. 이번 달 우리 스페셜 책방지기 김민섭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방지기 오늘 함께 나와주셨는데 이제 책들을 많이 이렇게 또 집필을 하셨잖아요. 이 쓰셨던 책들 다시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이제 그 고등학생 때 냈던 책은 이제 절판이 됐고, 네네네. 그 사실 그 책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책인 게 너무 못 썼어요. 네, 제가 딱 한 권이 있는데 네네네.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보잘것 없어지고 막 그런 책인데 그래도 네네. 또 의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나한테 소중한.
1: 네, 네. 그 제가 운영하는 서점에 오시면은 전시를 네. 해놨습니다. 아, 네. 보고 싶은 사람 네. 와서 봐라. 이제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대리 사회라는 책은 제가 했던 노동에 대한 책이고 이제 뭐 시간 강사라든지 또 뭐 대리 운전 기사라든지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나와서 어떤 삶의 선택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다들 이 길로 가고 있어. 그런 게 꼭 아니더라도 나라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선택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적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여행을 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양도를 했던 선택 이제 그런 이야기들과 또 최근에 쓴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는 이제 그 제가 했던 크고 작은 다정한 선택들의 이야기를 좀 담은 그런 책들이 됐습니다.
0: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출판사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 출판사 안에서도 많은 책들을 또 이렇게 출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저희가 이제 뜨거운 여름의 절정이 8월 달에 맞이해서 태양 아래 그늘이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이 뭔가 뜨거운 태양에게 비치더라도 우리가 그늘 안에 들어가면 좀 이렇게 아,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이런 또 뜨거운 여름날 좀 시원함을 불러주는 책을 한 권 골라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책을 좀 골라주셨나요?
1: 사실 제가 만든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만든 책을 소개하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네. 좋은 책이니까요. 네. 네. 이원재 작가가 쓴 체육복을 읽는 아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체육복을 입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는 네, 네. 그런 제목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 시원합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네, 영화가 네, 네, 네. 유행을 하잖아요. 네. 이원재 선생은 제가 한 5년 전쯤에 고등학교 강의에 가서 만난 학생부장이거든요. 네. 학생부장이라 되게 무서운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대뜸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어떠어떠하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요즘 애들이 그 교복을 참 안 입고 오는 것 같다.
0: 맞아요.
1: 가보면 애들이 교복 입은 애가 없어요. 네, 네. 우리 땐 그러면 혼났는데 그 요즘엔 안 입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애들이 왜 교복을 안 입고 오는 것 같습니까? 애들이 왜 체육복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어봐서 편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했더니 맞대요. 편한데 자기가 상담을 해보면 꼭 몇 명은 돌봄을 받을 수가 없다. 집에서 교복을 빨래해주고 말리고 다려줄 수 있는 돌봄을 받는 애들은 그래도 교복을 많이 입고 오는데 몇 명은 자기가 돌볼 애들도 있고 부양 애들, 가족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은 구겨진 교복을 좋아하는 친구나 교사들에게 보여주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네. 체육복 입고 와서 좀 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얘기 나눠보면 그렇지 않은 애들이 반드시 몇 명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도 국어교사인데 언젠가 네. 책 한번 내보고 싶네요 라고 하길래 네. 지금 하신 이야기를 책 한 권 분량으로 써오시면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6개월여 쓰더라고요.
0: 와 진짜 쓰셨네요. 네,
1: 썼어요. 네. 그리고 읽어보면은 정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야기들이 꼭 그 학생들을 이렇게 뭐 정말 참교육한다라는 게 요즘은 이제 물리적인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구나라는 시원함, 어떤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0: 네. 체육복을 읽는 아침 어려워요, 이렇게 다르게.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네. 왜 읽는 아침인가요?
1: 아침마다 네.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준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싶은데 네네네. 체육복을 입은 마음조차도 읽어주자 뭐 그런 뜻입니다.
0: 네. 그러면 이 제목은 우리 이원재 선생님, 이 작가님께서 직접 쓰신 건가요?
1: 이 제목 정하려고 6개월을 고민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책 인쇄 들어가기 하루 전에 이거다 하고 나온 거여가지고 네. 그전에는 뭐였지? 사랑을 여는 아침 뭐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바꾸기를 잘했다 네. 생각해요.
0: 아니 딱 그 체육복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막 그려지고 왜 체육복을 읽을까라는 약간 궁금증도 또 들고 우리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책 내용 안에 아 정말 아이들이 왜 요즘 체육복을 입고 다닐까라는 그런 또 궁금증까지 또 이렇게 자아내게 돼서 어, 참 좋은 제목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사실 그 어떤 사람들은 야, 요즘에도 교복도 안 입고 말이야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못 읽고 넘어가는 이야기들과 사람의 처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왜 체육복을 입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 저중 몇 명은 입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을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 책은 에세이라고 할 수 있나요?
1: 그렇죠. 네. 고등학교 교사가 쓴 에세이입니다.
0: 뭐 이 꼭 체육복을 아이들이 입고 오는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그 안에 담겼던 모든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좀 알차게 채워져 있겠네요.
1: 맞아요. 정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첫 발령을 이제 특성화고교로 받았는데 네. 많이 힘든 학교였대요. 전교생의 80% 이상이 흡연을 하는 게 당연한 이제 뭐 그런 학교였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친구가 또 어떻게 학생들과 어울리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 재미있어서요. 한번 네. 재미로도 읽기 좋은 책입니다.
0: 네, 우리 작가님께서도 아까 이제 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된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이 체육복을 입는 아침이라는 책을 또 소개해 주시니까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어른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또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 좀 이런 깊은 생각을 한다고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의 내용, 책 체육복을 있는 아침 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작가님의 경험을 더해서 아 이런 부분 참 놀라웠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도 하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요 책에서요 아니면은
0: 그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네.
1: 저는 이제 요즘 중고등학교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라든지 뭐 저랑 나눈 얘기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꽤 학생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제가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이 생각은 나쁜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애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질문과는 약간 결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누가 어른인가 누가 좋은 사람인가라고 할 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태도를 기반으로 삶을 선택해 나아가면서 결국 성장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른이 어른답지 않다 학생이 학생답지 않다 이제 학생에게는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이제 어떤 그런 경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많이 고민이 되는 게 학생들 앞에서 또 특히 아이들 앞에서 어떤 어른이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제가 그 애들하고 같이 여행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괜히 애들 유행어 좀 따라하고 했더니 분위기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은 그래도 좀 어른다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0: 네.
1: 그때 그 유튜브에 유행했던 게 있어서 뭐 그렇긴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거를 막 했는데
0: 애매하긴 해.
1: 재밌긴이 애매하긴이 막 이런 걸 했는데 좀 후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든 어른이든 결국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어른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제 그것들을 좀 생각하려고 학생들 앞에서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어느 날 이제 막 화가 나서 좀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1: 그럼요, 그럼요.
0: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그 아이의 행동을 오해해서 내가 좀 짜증을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 10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순간, 어른이라면 내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지만 그 친구한테 가서 사과할 줄 아는 게 어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았어, 너를 오해했어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태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니까 내가 약간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할수 있는 것도 어쩌면 어른으로서의 태도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1: 엄청난 용기이자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작년에 어떤 중학생에게 좀 감동했던 일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를 보면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좀 한동안 안 해서 이제 좀 살이 많이 쪘지만, 그렇지만 작년 봄부터 달리기를 다시 시작을 좀 했어요. 근데 뛰다 보니까 이건 너무 이기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만 건강해지잖아요.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친한 친구 두 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원재 작가인데, 야, 너네도 아침마다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1km를 뛸 때마다 500원씩 모아서 연말에 운동화가 필요한 애들을 좀 사주면 어떨까?
0: 와, 너무
1: 우리 애들
0: 좋다.
1: 말고 진짜 필요한 애들. 그랬더니 둘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거든요. 이 비영리법인 이사로도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고 둘 다, 야, 너무 좋은 생각이다, 당장 하자 해가지고 당잘런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런닝 모임.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 인스타그램에 자랑을 좋아해서 뛸 때마다 올렸어요. 오늘은 3km를 뛰고 1,500원을 기부함. 지난달에는 100km 뛰고 5만 원을 기부함. 그랬더니 사람들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나도 뛰고 있는데 같이 해도 될까? 나 오늘 뛰었는데 돈좀 보내줄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때 만든 게 당잘런이고, 오늘 아침에 봤더니 188명이 함께 뛰고
0: 와,
1: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530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만 키로를 넘게 뛴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전국에 있는 보육원 몇 군데 연락을 해서 진짜 운동화 필요한 아이들에게 쿠폰을 10만 원짜리를 다 보내줬고, 너네가 사고 싶은 브랜드 아무거나 사면 돼. 그리고 연말에 사진 한 장만 보내주라 얘기를 했더니 연말에 53장의 운동화 사진이 왔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진짜 너무 잘한 것 같다, 잘했다. 그 보육원 원장님이 얘네가 사실 그렇게 부족한 건 없다,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고 싶은 브랜드를 돈 주고 사본 게 처음인 애들이다라고 하길래 거기서도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중고등학교 가서 가끔 하거든요. 나 당잘런이라는 걸 해. 결국 이기적인 어떤 행동에 이타심을 하나 더하면 그건 즐거운 일이 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원주에 있는 북원중학교에서 당잘런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0: 와,
1: 애들이 특별활동 시간에 운동장을 뛰고 뛴 만큼 기부를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길래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작년 겨울방학에 제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같이 운동장을 뛰고 기부를 하고 근처 고기 뷔페 데려가 고기도 사주고. 애들이 맨날 와달라길래 너네가 뛰고 있으면 내가 다음 방학 때도 갈게. 이번 여름방학도 한번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낸 기부금보다 고깃값이 더 들긴 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0: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퍼졌다라는 게또 얼마나 또 소중해요.
1: 그래서 188명 중에 20명 정도가 중고등학생인데 너무 소중해요, 진짜.
0: 와, 당잘런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1: 네, 그럼요,
0: 모임이죠?
1: 그럼요. 근데 요즘 너무 더워서 사실 좀
0: 아, 그렇긴 하네요.
1: 폭염이긴 해서. 그렇지만 뛰고 있습니다.
0: 우리 또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재밌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체육복을 입는 아침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원재 작가님, 우리 선생님의 그런 마음들을 함께 또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선생님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거고, 우리 또 출판을 하셨으니까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서 또 이렇게 책을 또잘 내셔야 되잖아요. 이 어떤 출판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또 한 명의 어떤 동료 작가 입장에서 다른 그런 동료 작가의 글을 출판을 하고 내는 우리 작가님의 마음은 좀 어떤가요?
1: 저는 이제 출판을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책은 아무것도 아니다. 책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주지 않으며 책을 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책은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다. 열심히 팔아보겠으나라는 말을 꼭 드려요.
0: 네.
1: 그리고 좀 친한 사람들에게 덧붙이는 말은 뭐냐면 네가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글을 썼으니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네가 지속적으로 잘 살아가면 네 삶이 그 글을 살아 움직이게 할 거야. 근데 이 글만 믿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책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꼭 해줍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다 보면 사실 책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책을 내는 건 멋진 일이고 네.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지만 저는 글과 삶이 연동하고 일치하고 그 서로의 글과 또 삶이 서로를 추동할 수 있을 때 그 글로 인해 그 삶으로 인해 글이 잘 되고 삶이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만이 좋은 글을 쓰는 데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0: 네. 와, 또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또 그 글 안에 또 이렇게 함께 적셔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또 작가님의 추천곡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1: 제가 고등학생 때 항상 이거를 워크맨으로 CDP로 들으면서 이제 등하교를 했는데 네. 2부의 너그럴 때면입니다.
0: 네.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2부에 너 그럴 때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신신우 신 라디오 책방 오늘 스페셜 책방지기 김민섭 작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가님께서 이렇게 천주교 신자시고 예. 우리 또 평화방송과도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작가님은 언제 신앙을 좀 갖게 되셨나요?
1: 좀 말씀드리기 많이 부끄러운데 네. 그 제 고등학생 때 첫사랑이 성당을 열심히 다녀와서 네. 제 손을 잡고 네. 그 해화동에 있는 성당에 한번 데려갔었는데 네네네. 제가 그때 나는 앞으로 성당을 다닐게 네, 그, 아 근데 헤어졌어요. 네네네. 헤어졌는데 네네네. 이제 군대에 갔는데 네. 정해라 어디를 갈지 네. 제가 그때 약속한 게 있지 아, 그때 물론 헤어졌지만 네. 그 성당을 갔는데 그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네. 우리나라는 다들 이제 들으시는 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네. 논산 훈련소에서는 아... 그냥 한 시간 만에 세례가 나옵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네.
1: 우리나라 휴전 중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전쟁 중인 상황이라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날 그 군종 하시는 분이 오늘 세례명은 아모스로 하겠습니다. 해서 아~ 그날 모든 사람이 아모스가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제 네, 세례명이 네, 네. 아모스인데. 네. 근데 이제 어떤 수녀님이 저한테 아모스를 지은 이유가 있냐고 얘기를 해드렸더니 네, 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기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 적은 첫 번째 작가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네가 글을 쓰고 있는 어떤 이유와 아모스가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셔서 되게 좋았어요.
0: 네, 저도 이제 좋아하는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이 다만 공정의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1: 오늘 알았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그 구절을 생각해보면 우리 작가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우리의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하고 하느님의 또 그런 뜻을 또 전하는 그런 활동과 연결이 되지 않나 라는 네.
1: 아, 이렇게 잘 포장을 해주시네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네. 찾아볼게요. 네네. 구절을 꼭.
0: 그렇게 또 첫사랑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준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좀 부끄럽다고 말씀을 네. 하셨지만 이제 워낙 바쁘시니까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좀 잘 하고 계시나요?
1: 어렵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몸이 가야 되는데 네. 몸이 자주 못 가니까 사실 주말에도 일이 있는 날들도 많고 그렇죠. 아니 뭐 누구나 그렇게
0: 다른 지역에 또 강의가 있을 수 있고
1: 다 핑계입니다. 네. 네, 이제 좀 열심히 다니려 노력을 하고 네.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난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사람은 쓰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을 것이고 그 쓰임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응당 다다라야 할 어떤 지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까워질지를 이제 끊임없이 찾는 일인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걸 처음 느꼈던 게 애들을 여행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딘가가 너무 환해지더라고요. 어떤 방향이 되게 확실해졌어요. 네. 그동안에 저는 무척 뭔가 목표를 세우고 도착하는 것에만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어딘가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내 삶을 선택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가 응당 가야만 할 곳에 가까워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렇게 믿게 된 것은 사실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0: 우리 작가님의 이 삶의 태도와 어떤 이 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과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또 결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또 피디님과 작가님께서 우리 김민섭 작가님 이렇게 꼭 오늘 모시고 싶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초대 이유도 약간 그 가치와 태도 안에서 우리가 또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 작가님을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도 우리 작가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바쁘잖아요. 현대사회에 네, 많은
1: 바쁩니다.
0: 청년들 또 많은 우리 또 직장인분들 너무나도 바쁘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분명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처지는 느낌 내가 이걸 쫓아가지 않으면 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 결과를 향해서만 늘 바라보고 뛰고 있는데 정말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과정 안에서의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오늘 작가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1: 이 세상이 정해준 대로 가다 보면은 딱 그만큼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세상의 이야기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선택들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나만의 이야기라는 게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것은 정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 말하자면 누군가가 정해주지 않는 길,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길들을 찾는 것,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선택을 해나가냐에 따라서 내가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1: 맞습니다.
0: 꼭 작가님들, 뭐 책을 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때로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또 착각하기도 하고, 뭔가 이 대세 흐름, 요즘 유행하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뭔가 이 세상과 좀 벗어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그 불안감을 쌓이기도 하는데,
1: 사실 그런 삶은 그런 삶도 어려운 삶이잖아요. 네. 남들처럼 산다라는 것도. 근데 재미가 덜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본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서라도 나만의 선택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오늘 작가님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나의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함께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작가님께 앞으로의 어떤 꿈, 나의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1: 예전에는 사실 정규직 교수가 돼야 된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대학원에 다니고 시간 강사를 할 때는. 그 이후에도 내가 어떤 세상이 정해진 길과 욕망을 잘 따라가야 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 비영리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인을 언젠가 작은 학교 법인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행과 독서와 토론이 주가 되는 그런 작은 학교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비영리 법인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은 같이 일하는 이사들이 있는데, 네네. 다 제가 최근 5년 동안 학교 강의에 가서 만난 선생님들이세요. 네. 그분들이 이제 학교가 생기면 그 학교로 옮길게라고 말한 분들도 계시고 네. 물론 지금은 방향에 대한 것밖에 잡지는 못했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어린 시절에 가장 큰 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국어 선생님과 네. 야구 선수였어요. 네. 국어하고 야구를 제일 좋아했고 잘했어요. 근데 이제 직업을 갖지 못했지만 학교를 만들면 가끔 국어 수업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꿈을 이루는 거고, 네. 또 학교를 만들면 작은 야구부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작은 야구부를 만들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그들의 경기를 따라가서 응원을 하고, 이제 한 50대의 그런 나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루지 못할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루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제보다 거기에 가까워졌을 거잖아요. 그 과정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간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언젠가 또 가다 보면 가까워지고 또 그 길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나의 쓰임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지금의 새로 생긴 방향은 그렇습니다. 학교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0: 네, 우리 작가님의 그러한 꿈과 이야기가 또 잘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저도 바라보고요. 우리 그 재단 이름 한번 다시 한번만 네, 해주세요. 그
1: 인터넷에서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검색하면 메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한번 꼭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신신우 씨 라디오 책방 스페셜 책방지기로 김민섭 작가님과 함께 또 책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또 삶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작가님 오늘 이렇게 신신

0: 한우 씨 나와주신 소감과 함께 우리 끝곡으로 들을 추천 곡까지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그동안 뭐 라디오나 이제 TV에 종종 나가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건 처음이에요.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평화방송이잖아요. 네. 왠지 이런 말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한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은 신신우신 청취자분들도 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는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에게 가는 길로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김민섭 작가님께서도 항상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말 앞둔 금요일 빵집 옆 성지순례를 떠나는 날인데요. 우리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꼭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우리 김민섭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슬램덩크 주제곡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아픈 사람도 아무도 없고 서로 미워할 이유조차 없는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유토피아가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없다라는 뜻의 유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가 합쳐진 거래요. 결국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곳, 존재하지 않는 지상낙원을 일컫는 말이죠. 뭐 사실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세상이란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는 좀 다른 꿈을 꾸죠. 현실엔 없는 막연한 유토피아를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하느님 나라의 한 조각을 만들

받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유토피아를 살아가는 오늘은 8월 13일 연중 제19주간 목요일입니다.

0: 유토피아.
1: 오늘의 작곡 유니콘 유토피아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은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시나요? 마음이 힘든 누군가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일, 혹은 차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주님께 그 마음마저 봉헌하며 한 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일. 그런 작은 용기와 사랑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로 조금씩 바꿔가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건넨 따스한 위로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고 내가 베푼 작은 친절

3살과 용서 하나가 누군가에겐 아직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언젠가 하느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실 그날까지 매일매일 새 하늘, 새 땅을 닮은 삶을 살아가 보자고요. 그리고 저는 오답 문자가 넘쳐나는 세상을 꿈꿉니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오늘은 교계 시사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교황청 종교 간 대화부가 주최한 한 학회가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제1회 유교 그리스도교 학회였습니다. 이상사회에 대한 그리스도교와 유교의 기여를 위한 대화를 주제로 비록 서로 다른 종교적 철학적 토대를 가졌지만 중요한 공통점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감대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문제. 그리스도교에서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한다면, 유교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대동. 2번, 중동. 3번, 소동.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재치 가득한 오답 만들어주신 분께는 세례명이나 성구를 새길 수 있는 꽃보라 머그컵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홀리원, 그날이 오면 듣고 올게요.

홀리원 그날이 오면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대동이었습니다. 한자로 큰 대, 같을 동자를 쓰는 대동은 유교에서 도덕적 수양과 공공성, 덕스러운 정치와 조화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을 담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유교적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죠. 가톨릭의 새하늘 새 땅, 또 유교의 대동, 말은 달라도 정의와 평화, 공동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죠. 우리 정답 윤세호님 1번 대동입니다. 맞춰주셨고요. 대건안드레아님도 대동, 엘리사베님도 대동 해주셨고, 너튜브로도 오늘 오답이 많아서 좀 뿌듯한데요. 저의 유토피아가 이렇게 실현되는 건가요? 오늘의 퀴즈 오답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대건안드레아님 정답 진동. 오후 1시 55분만 되면 울리는 진동, 바로 유토피아인 행복찻집으로 가는 걸 잊지 말라는 알람이에요. 아, 이 진동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 약간 재난문자처럼 온 국민의 폰에 행복찻집 할 시간 하고 이렇게 진동이 울리면 아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오유고님 유교 그리스도교의 화합 감동. 오, 맞아요. 이렇게 좀 다른 무언가도 뭔가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로 엄청 시사하는 바가 크죠. 감동, 맞습니다. 스타더스트1428님은 정답 강호동 외쳐주셨어요. 강호동처럼 뭔가 크고 파워풀한 무언가이긴 했죠. 첫 출발, 제1회 회합이었습니다. 3285님 유토피아로 출동하셨어요. 진짜 유토피아가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저도 바로 출동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님을 저희 본당은 신자들이 대동단결해서 이번에 새로운 신자 35명이 탄생했어요 라고 이 대동을 활용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진짜 대동단결 하셨나봐요. 뭐 한 명씩 꼭 새 신자 데려오기 이런 거 운동이라도 하신 걸까요? 35명 많다.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4124님 유토피아 반대말은 노동. 아, 그렇다면 우리 지금 대부분이 유토피아 완전 반대되는 곳에 살고 있는 거네요. 아주 철학적으로 좀 이렇게 날카로운 문자인데요. 노동. 좀 공감되긴 합니다. 이번 주는 선물이 좀 남아서요. 우리 오답 선물 엘리사벳님, 4124님 그리고 스타더스트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답 선물이 나만의 머그컵이어서 새기고 싶은 성경 구절이나 세례명도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꿈꾸시는 유토피아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안치환 그곳으로 듣고 올게요.

부잣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네, 나만의 유토피아는 어떤 곳인가? 우리 대건 안드레아님은 전쟁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제 유토피아가 아닐까 싶어요 하셨는데, 아, 이건 정말 그냥 모든 사람의 바라는 그런 유토피아겠죠. 전쟁 없고 평화로운 세상, 이건 좀 이루어질 법도 한데 자꾸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건지 기도라도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2759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세상. 아, 이 진정한 유토피아죠. 진짜 이런 세상은 좀 와주면 안 될까요? 정말 고칼로리를 먹어도 살이 절대 찌지 않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왜 몸에 좋은 음식은 정말 맛있고 달고 짜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좀 맛이 없는 그런 세상이 와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3050님, 아, 이것도 좋다. 일 안 해도 돈 다 주고 먹고 사는 세상, 누구나 꿈꾸는 유토피아겠죠. 하지만 절대 오지 않는 유토피아라는 걸 알기에, 아휴, 좀 씁쓸하지만 네, 어쩌겠어요. 아까 우리 노동이 유토피아의 반대말이라고 하신 분처럼 열심히 노동합시다 우리. 우리 6804님은 옷을 주문하면 사진이랑 똑같은 옷이 오는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그쵸, 맞아요. 정말 뭐 사이즈며 색상이며 디자인도 솔직히 이거다 딱이다 내 스타일이다 하고 주문했는데 완전히 다른 상품이 올 때가 있죠. 이거는 완전 사기잖아요. 최소한 똑같은 제품이 오는 세상 저도 바랍니다. 5239님, 제 유토피아는 수빈 누나만 있으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행복가족들 모두가 아는 그 이름이죠. 수빈 누나. 누나랑 축구 보러 가는 날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게 기다리는 걸 누나는 아실까요? 원래 유토피아라는 게 이렇게 오지 않는 걸 희망하는 또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약속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언젠가 도래할 거고 이 설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세상 2759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향기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차담회. 혹시 교구청이나 성모당 방문하셨던 분들은 지나가는 길에 알록달록 예쁜 성물빵 하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물빵이라기보단 성물 공방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믿음을 담은 수공예 성물 공방 데레사씨 스테인드 글라스를 운영하고 계신 조우경 데레사 대표님을 행복찻집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찬미예수님, 저는 대구 남산동에서 작은 성물방 겸 제 작업실을 운영하는 조우경 데레사입니다. 저희 가게 이름은 데레사씨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데 네. 스테인드 글라스 또는 유리 모자이크 글라스 아트와 같은 기법 성물을 직접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그와 동시에 성김대건 성당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신자입니다.
1: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를 직접 만드세요?
2: 네, 그렇죠.
1: 멋진데요. 네. 오늘 이야기 너무 기대됩니다. 네. 성물방에서 좀 예쁜 작가님들의 작품을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는 많은데 네. 직접 만드시는 분 별로 없지 않아요?
2: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로드샵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파수 고정 꼭 해주시고요. 우리 삼남매 아빠님께서 요즘 방송은 계속 듣는데 운전한다고 글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작정하고 데레사 쓴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1: 성 김대건 성당.
2: 네.
1: 그러면 잘 아시겠어요?
2: 네.
1: 맞죠?
2: 너무 알죠. 저희 선생님이시죠.
1: 네. 이렇게 을리에.
2: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
1: 오늘 운전도 포기하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2: 네. 안전운전 중요하죠.
1: 그밖에도 김수아님 두근두근 하시고 그라시아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저는 대표님을 만나면은 진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데레사 씨의 그 씨가 뭔지 근데 데레사 씨, 아네스 씨 하는 그 호칭의 씨인지 네.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2: 맞아요. 그 데레사 씨 할 때 누구를 부르는 그 씨가 바로 제 이름이었는데 사실 여자들은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다양하게 변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는 제 이름으로 불리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엄마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네. 성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신부님, 수녀님 아니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편하게 데레사 씨, 데레사 씨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 이름이 다시 생긴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러한 저의 삶의 변화를 조금 기념하고 싶어서 제 가게 이름이자 작가 명이기도 한 이름으로 붙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하는 작업에 좀 소개하기 위해서 시에 되게 다의적인 것을 많이 포함시켰는데 네. 예를 들면 주제는 제가 천주교니까 카톨릭의 시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드니까 또 크리에이터니까 또 시 거기에다가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수공예 성물 작가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렇게 수집하는 것을 또 하는 의미에서 콜렉터의 씨 이런 식으로 다의적인 의미를 붙여보았던 거예요.
1: 네. 그렇군요. 이제야 이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네요. 네. 굉장히 근데 잘 지으신 것 같아요.
2: 그런가요?
1: 네. 그런 뜻도 좋고 네. 또 누구나 부르는 그 데레사 씨를 네. 좀 더 유니크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리고 앞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외에도 유리 모자이크, 글라스 아트 기법으로 공예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게 스테인드 글라스와는 다른 건가요?
2: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스테인드 글라스는 저희 천주교 신자분들이 가장 친숙해하는 기법이죠. 네. 도안에 맞게 유리 조각을 잘라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1: 네,
2: 도안에 맞는 그 유리를 잘라서 납으로 연결시키는 네. 유리로 되는 조각 조각이고, 그리고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작은 조각들을 이어 붙이는데 평평한 곳에 붙인 다음에 시멘트와 같은 단단한 성질의 재료들로 고착시켜서 마무리하는 기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라스 아트는 사실 굉장히 최근에 나온 기법인데, 제가 쉽게 설명할 때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를 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색필름지를 아크릴이나 유리에 이렇게 덧붙여서 그리고 특수하게 제작된 납선을 이용해서 그 테두리를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지나갔지만 범어 성당에서 작년에 있었던 그 발대식 미사에서 발대 미사에서 그 응원 기도함을 글라스 아트로 제작했고, 저희 본당에 오시면은 그 목축 기도함이 있는데 그것도 표면을 글라스 아트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1: 와,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2: 감사합니다.
1: 지금 보는 이 뭐죠? 이 상자가 글라스 아트.
2: 네. 투명한 아크릴 상자에 필름을 씌우고 그리고 납선 테두리를 해서 사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었을 때는 저게 무게감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아크릴로 해서 글라스 아트로 하면 무게감이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재료 면에서도 그 비용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1: 괜찮네요. 그리고 그 아크릴 뭐 이렇게 박스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그게 이렇게 작품으로 재탄생 한다니까.
2: 네, 활용도가 되게 높은 그런 기법이에요.
1: 전 너무 예뻐서 처음에 이게 감실인가 했거든요.
2: 맞아요. 네.
1: 근데 그 아크릴 위에 이렇게 유리를 붙여서 그런 거군요. 그리고 뭐 설명해 주시면서 사진이 지나갔는데
2: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그 기존의 그 기성품 선물보다는 저한테 조금 특수하고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담은 커스터마이저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액자 같은 것들을 많이 제작해 드리고 있는 편인데 왼쪽에는 아마 수녀님이 가신다고 해서 작별 선물로 그 액자를 부탁하셔가지고 그 성당의 모양에 맞게 그거를 제작해 드린 거고 그리고 새 신부님의 항상 상본을 제작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상본을 넣을 수 있는 예쁜 액자를 신부님 제 모양에 바탕으로 해서 글라스 아트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하고 있어요.
1: 여기 FL 뭐 스테판 이렇게 적혀있네요. 보통 액자에 담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도화지가 있고 거기에 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데 그냥 액자 틀은 있는데 이걸 유리공예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예뻐요.
2: 하나 제가 또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요거는 성가정상이에요.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조각상으로들 만날 수 있는데 요것은 글라스 아트로 표현한 거예요. 성가정,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루는 성가정처럼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담은 이런 선물들도 이렇게 주문해서 만들고 있어요.
1: 굉장히 선물이 예전에 우리가 알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2: 제가 근데 사실은 이걸 만들기보다는 많이들 이렇게 부탁하시면은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진짜 능력자시네요, 대표님. 이렇게 잠깐 작품들 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계속 이렇게 방송 들어주시고요. 근데 설명 중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당 창문에 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유리 모자이크나 글라스 아트로도 만들 수 있을까요?
2: 건축 재료로 사실 볼 때는 유리 모자이크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우디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 모자이크를 응용해서 건축 용도로 사용하는데 글라스 아트는 사실 그만큼 견고한 편은 아니어서 공예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도 다 독특한 어떤 그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 기법으로 직접 그 작품 작업도 하시고 또 만든 거를 또 선물을 소개하는 작품 가게를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이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 모자이크, 글라스 아트 외에도 다른 수공예 선물들도 만드시나요?
2: 다른 것들은 제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저는 사실 수공예 선물이 너무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알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법들로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조금 제가 사서 제가 진열을 해두고 그거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굳이 제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여길 찾아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예, 제가 다 해드리고 또 저희 가게에는 사실 미사분 없어요. 그러면 미사분은 저기 건너편에 저기 선물방 가시고 저쪽 가시 코너 돌아서 가시면 또 있고 이렇게
1: 그래서 뭐 지역상인데
2: 예, 제 스스로는 제가 그냥 남산동의 성물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 예, 그런 역할로 예, 하면서 조금 사람들이 성물에 대해서 좀 편안하고 좀 다양한 것도 있던 흥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1: 아,
2: 네.
1: 정말 뭐랄까 성물 예술가라고 부르고 싶네요. 단순히 뭐 내 거 판매하기 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만큼 또 성물의 가치를 이렇게 드높여 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있죠, 대표님 여러분. 네. 자세한 이야기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유리가 부릅니다. 바람에 라라라 소중한 우리들의 시간.

0: 유리의 바람에 날아라 소중한 우리들의 시간 듣고 왔습니다. 아유, 그동안 너튜브로 아주 반가운 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그중에 우리 정호 작가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어머나. 우리 정호 작가님이 데레사 작가님 작품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최고. 매일 기도할 때 씁니다 하셨어요. 정호 작가님이랑은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1: 정호 작가님께서 대구에 가끔 오실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가게를 한 번씩 꼭 들려주셔서 저하고 얘기도 나누고 저하고 국밥도 먹고 네, 그러면서 저를 또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너무 제가 감사하는 분이죠. 네.
0: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멋진 작가님들끼리 같이 지내시네요. 네. 국밥 먹는 사이시군요. 네. 그리고 메이드 인 팔러스님 작품들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하셨고 우리 이분도 데레사씨인가? 0106님 데레사씨 공방에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작가님만의 따뜻하고 온화한 감성이 곳곳에 묻어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자랑하자면 저는 운이 좋게도 작가님께 원데이 클래스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하셨어요.
1: 누구실까? 감사합니다.
0: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1: 네,
0: 그쵸?
1: 감사합니다.
0: 네, 이 원데이 클래스도 이따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궁금하거든요. 네, 문자 좀 더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작품들을 보니까 다 뭐 디자인 자체도 너무 예쁘고 특색 있고 한데 혹시 미술적으로 전공을 하셨어요?
1: 제가 미술 전공자는 아니고 손재주는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미술을 항상 좋아해서 그 전시를 보고 또 그런 걸 너무 즐거워하다가 대학원으로는 미술사를 전공했어요. 서양 미술사. 그래서 작품 분석하고 글 쓰고 이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미술 경매 회사에서 사실은 많이 일을 했었어요.
0: 경매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1: 네네. 정말 재밌었는데 사실 뭐 그때의 도움들도 많이 지금으로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낳으면서 사실 경력이 단절이 됐죠.
0: 네.
1: 그렇게 하다가 진짜 우연찮게 성당에서 성물방을 담당을 하게 됐어요.
0: 네.
1: 책임을 지는데 그때 계셨던 주임 신부님께서 지금 사무처장 신부님 님이셨던 그 박강희 안드레아신 분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걸 덜컥 맡겨주셔가지고
0: 성물방을
1: 제가 그거를 진짜 너무 예쁘게 새로 새 단장을 시키고 싶다는 마음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저에게 있어서 성물방은 저희 본당에서 문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선한 것들이 필요해서 그러다가 이제 수공예 성물이라는 것에 완전 심취되었고 그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진짜 스테인드 글라스였어요.
0: 그렇게 된 거였군요.
1: 네.
0: 근데 그때도 좀 기획력이 있으셨나 봐요.
1: 저 사실 그때 진짜 기획력이랄 것 없이 진짜 어떻게 그거를 제가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푹 빠져서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0: 그런 게 진짜 하느님이 불러주시는 그런 거.
1: 저도 좀 지금 생각해도 좀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저가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놀라웠던 그런 저한테는 신앙의 체험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하느님 계획은 신기해요.
1: 네.
0: 딱 지금 경력 단절인 상태이신데 그래도 손재주도 있으시고 미술 공부도 많이 하신 이게 다 큰 계획 같아요. 와. 근데 또 그게 성물방 그냥 맡은 것만 뭐 이것만 해야지 하지 않으시고 좀 더 새롭게 꾸며보려는 뭐 그런 시도 노력들도 참 멋지신 것 같네요.
1: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제 삶이 되게 좋아졌던 게 제가 이제 여행 같은 걸 좋아하는데 여기저기 이제 여행 다니면서 또 그 지역만의 그 작가님들이도 계세요.
0: 네.
1: 그 작가님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작품도 또 그때는 사입이었으니까 사입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 친분관계를 계속 이렇게 형성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지금 그런 작가님들이 또 저한테는 동료

0: 작가가 되어가지고 네. 또 많이 격려해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축복인 것 같아요.
1: 네. 그러군요. 네. 안 그래도 이런 예쁜 아이디어의 원천이 뭘까 네. 궁금했는데 다 그렇게 끊임없이 소통하고 배우려고 네. 하고 다 그런 네. 배경이 있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하나 봅니다. 아, 근데 작가님 손에 가면 이런 유리가 참 예쁜 작품이 되지만 네. 사실 유리라는 게 잘 깨지고 그러다 보면 좀 다치기도 쉬워서 참 조심스럽잖아요. 네. 오죽하면 사람들이 멘탈을 그 유리 멘탈이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해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작가님께 유리라는 재료는 어떤 의미일까요?
0: 유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리의 가장 단점은 그거죠. 깨진다는 거. 근데 이게 생각 작업을 하다 보면은 유리가 진짜 사람을 닮았구나, 인간을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그 유리 멘탈인 것도 같이 네. 좀 알고 보면은 되게 흠이 많죠. 그리고 쉬운 작은 말에도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유리 같은 인간은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또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유리는 마치 인간 관계를 조금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인간 관계?
0: 우리 하나하나는 개개인은 정말 소중하고 또 귀하지만 우리 하나로서는 온전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공동체를 이룰 때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때 더 그 아름다움이 고조가 되는 거 최고조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 하나하나만 봐도 사실은 너무 예쁘거든요. 하지만 네. 하나하나보다는 여러 개의 색상과 다양한 유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고 그리고 어두운 그 성전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 아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빛이 있어야 돼요.
1: 맞아요.
0: 네, 빛이신 하느님 존재가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움을 그 본연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아주 저도 많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1: 오늘 토크 은혜롭네요. 정말. 네. 맞네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작품도 그냥 단색유리 하나만 있는 작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0: 그렇죠. 네. 인간도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우리도.
1: 네, 유리로 이런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가 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네. 빛이신 하느님이 있을 때 가장 예쁘게 빛난다는 거. 아유, 기억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 뭐 만드는 공방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근데 그런 그냥 작품과 이렇게 선물로 만드는 유리 작품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각하세요?
0: 쉽게 말해서 미술 작품과 선물의 차이. 선물. 네. 미술 작품은 저도 이제 전시회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취미 생활처럼 다니고 있는데 그냥 미술 작품은 작품을 만드는 작가와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감상자, 감상에서 사실 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긴 하지만 선물은 그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으로 시선을 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성가정상을 보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느님으로 시선을 돌리는 통로, 매개체가 바로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냥 감상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로 시선을 연결하는 그렇죠. 매개체다. 명언입니다. 에이, 안 그래도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처음에는 작업하는 거에 집중을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런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실천하기로 네. 결심을 하셨다고요. 네. 뭐 어떤 이야기인가요?
0: 사실은 작년부터 조금씩 그 저희 성당에서 그 주일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수업을 조금씩 하면서 경험치를 조금 쌓았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 친구들에게 이걸 나누면서 이 경험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해서 올해부터는 아주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네? 찾아가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주일학교나 청년회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특별한 시간을 신앙 공동체에서 원할 때는 그렇게 찾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죠.
1: 네. 네, 찾아가는 원데이 클래스.
0: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예신생들 수업 또 가끔 의뢰가 들어와서
1: 첫 번째 사진이 네.
0: 예신생들이랑 수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난 7월이었는데 네. 이거는 진짜 재능 기부로 저 최민성 작가
1: 네네 우리 그리고, 효과족이시죠.
0: 네 그리고 컴퓨터 자수하시는 서민지 스텔라 선생님과 함께 문경에 있는 가은성당을 방문해서 네. 그 성당은 주일학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작 10명밖에 없어서 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저희가 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원데이 클래스를 이렇게 했어요.
1: 지금 네.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0: 그거는 글라스 아트를
1: 아트로 또 아이들이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수업하신 요게 결과물일까요? 사진 네. 자료가 있거든요.
0: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 본당 이번에 천룡성채 가족 피정 때 했던 글라스 아트 액자 만들기예요.
1: 와 액자가 이렇게 네. 예쁘다니. 네,
0: 한티에서 이제 가족 피정을 하고 그때 찍은 사진을 토대로 해서 그 직접 만든 액자에 사진을 넣고 그리고 미사 때 봉헌을 하고
1: 네.
0: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
1: 액자가 이렇게 예쁘면 그렇죠. 그냥 그 추억을 봤을 때 왠지 더 그 추억이 예쁘게 그렇죠. 느껴질 것 같아요.
0: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만드니까
1: 아 네. 그렇군요.
0: 특히 의미가 있고
1: 네. 네. 너무 소중한 작품이겠어요. 네.
0: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쪽. 겨울에 했던 작년 겨울에 그 경북대학교 카톨릭 동아리
1: 네.
0: 빨마 거기에서 같이 했던 작업이에요.
1: 이게 뭐예요?
0: 키홀더예요. 컵인데 모자이크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그 안에 초를 넣으면 티라이트를 넣으면 이렇게 빛이 발하는 거.
1: 네, 예쁘다.
0: 만들었는데 네.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몇 가지 작품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수업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성룡 비둘기 도어벨이에요.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이랑 주로 많이 하는 건데 요거는
1: 네.
0: 쉽게 어린이들도 만들 수 있는 걸로 글라스 아트 기법으로 해서 만들고 있고요.
1: 도어벨이요.
0: 네, 도어벨.
1: 아니 근데 이렇게 네. 납을 이렇게 녹여서 유리를 붙여야 되잖아요.
0: 이거는 글라스 아트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1: 네.
0: 거죠.
1: 네. 아이들도 할 수 있고
0: 간편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청년애들은 보통 이렇게 작은 스테인드 글라스
1: 이게 네. 만들 수가 있어요?
0: 네 만들 수 있죠. 네 모두 다 잘 만들었어요. 네.
1: 그래요?
0: 네
1: 진짜 예쁘다.
0: 네 성인들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1: 네, 또 나만의 십자가를 만드는 것도 맛도 네.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얘는 모자이크로 되는 거예요. 모자이크로 대림초 저희 그 네 개의 초를 사용하는데 그걸 하나로 담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보라색, 연보라색, 핑크색, 흰색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건데 이 안에 네. 초가 있죠.
1: 아,
0: 네, 이것도 직접
1: 맞아.
0: 만드실 수가 있는데 보통 청년애들. 네, 청년들이면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1: 저도 듣고 네, 싶어요.
0: 보세요. 네. 와, 이런 걸 소개해드리고 있죠.
1: 아니,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예쁜데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네. 더 의미가 크겠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부럽고 문자 메시지로도
0: 네.
1: 우리 3372님 너무 아름다워요. 실제로도 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 세상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작품들이네요.
0: 그렇죠.
1: 그러시고는 혹시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배울 수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0: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배우기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저한테 뭐 네. 남산동으로 오시면은 네 남산동에서
1: 네.
0: 뵙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찾아가는 원데이 클래스를 좀 네. 다른 지역으로도 가시나요?
0: 제가 문경까지는 갔어요.
1: 아,
0: 그 가은성당을.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2시간 거리까지는 충분히 달려갈
1: 2시간.
0: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미, 뭐 네. 김천, 그리고
1: 경주.
0: 네.
1: 와, 다행이다.
0: 네. 또 뭐 있을까요? 문경도 안동까지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우선은 요 경북 근처.
0: 네. 네.
1: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삼칠이님. 그러면 그 클래스를 원하는 본당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면 돼요?
0: 보통은 DM으로 연락을 많이 주시고요.
1: 인별그램.
0: 네, 인별그램 DM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은 초록색 창에 제어 데레사 씨 하면은 제 가게 그 정보가 있는데 거기 네. 전화하시면은 제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1: 뭐 초록창에도 뜨면 검색도 네네. 쉽겠어요. 네. 우리 삼남매 아빠님은 주소까지 지금 실시간 댓글로 알려주고 계시고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꼭 이렇게 뭐 주일학교나 청년회가 아니어도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나 뭐 재단체에서도 네. 수업이 가능한가요?
0: 네, 사실은 올해 이제 곧 있으면 할 것 같은데 11월쯤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 범어성당 한강에 어르신 대학이 크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처음으로 저도 대상을 사실은 좀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한테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어르신들이랑 100명이 넘어가신다고 하던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한번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네네. 하시고 네. 어, 뭐 그 밖에도 문자로도 진짜 직접 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네. 혹시 전시회 계획은 없으세요?
0: 전시는 사실 저희 그 대구에서 그 WID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희 같은 수공예 작가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면서 저희끼리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모임을 결성하게 됐어요. 손으로 하는 그 공예 작가들이니까 라틴어로 손 마누스 그래서 마누스라는 이름으로 네. 저희가 모임을 결정했고 지난 6월에 이제 관덕정에서 전시를 작게 하나 했어요.
1: 그때 작가님 작품도 있었군요.
0: 네네. 그때 전시를 하고 사실 지금 제가 하기에는 개인전에 몰두하기에는 사실 수업이나 벌려둔 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고 네. 차츰 기량이 조금 더 제가 쌓이면은 네. 그때 개인전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바로 계획은 없으셔도 WID 그 기간 동안 또 우리가 만날 수 있겠네요.
0: 네, 맞아요. 네.
1: 아, 그렇다면 여러분 WID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야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부산에도 꼭 좀 와주세요.
0: 네. 부산 두 시간 괜찮네요. 네.
1: 선생님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아, 뭐 그 밖에도 뭐 얼마나 배워야 작가님처럼 가능한가요? 김영민님.
0: 아, 저는 사실 좀 겁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유리를 만지면서부터 지금까지 고작 5년인 것 같아요.
1: 5년.
0: 그래서 한 연습하는 기간은 2년이었던 것 2년, 같고 네. 그리고 그냥 배포 있게 그냥 문을 열었죠.
1: 와, 네. 역시.
0: 그러면서 뭐 망하는 거 외에는 뭐 다른 길이 없겠지 하면서 그냥 네. 네, 했어요. 물러설 곳은 없다.
1: 그런 과감함과 꾸준함이 네. 좀 필요하군요. 네. 네. 아무 뭐 원데이 클래스도 한번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0: 그렇죠.
1: 같고.
0: 도전하시면 됩니다.
1: 네. 네. 그리고 여기 니2683님 뭐 내비 주소 어떻게 치라고요? 하셨는데요.
0: 대레사 씨 하면 요즘에 씨. 나오기도 하고 네. 간혹 초록색 창에 대구 대레사 하면 대레사 김밥이 뜨더라고요.
1: 아, 김밥도 있어요.
0: 네. 김밥을 줄 수가 없더라고.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레사 씨라고 네. 해주시면
1: 알파벳C입니다. 네, 그리고 뭐 바치하루님 작품들이 따스하고 예뻐요 해주셨고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뭐 예쁘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읽겠습니다. 네. 아, 한 가지 제주도도 와주시면 안 되나요?
0: 비행기로
1: 한 시간인데
0: 제가 제주도 갈 일이 있으면 미리 그러면은 인별그램에 저 제주도 간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아우 뭐 인기가 많으시네요.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같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중에서 우리 너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던 바치하루님 네. 그리고 스컹크와이프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목요차담에 오늘은 대레사씨 조우경 대레사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이렇게 예쁜 선물도 소개해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0: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과 함께 행복하세요로 인사드릴게요. 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베르네 시메온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2부 9006님이 처음 듣는 시티팝인데 무지무지 좁습니다. 저장 완료 하셨는데 2부 첫 곡이 다이아몬드 브릿지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이 곡으로 시작했어요. 5712님 저는 엄마가 보온 도시락 통에 카레를 많이 싸주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싫어했는지 근데 지금은 제 애들한테 제가 자주 해주는 음식이 카레예요. 모전 여전. 아니, 자, 카레만큼 영양가가 한 번에 다 들어, 야채 들어있죠? 고기 들어있죠? 그 카레, 그 뭐야, 강황. 얼마나 좋아, 몸에.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리고 영양도 그렇고, 한번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먹을 수 있다고. 카레를 못 끊어요. 에? 그러니까 이게 아 우리 엄마 저 왜 그래 이러면서 닮아간다니까. 엄마가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에, 여러분은 짜장파인가요 카레파인가요? 에, 왜 짜장 비벼 먹는 거 좋아하는 에, 짜장밥 대 카레밥. 네. 오늘 좀 박빙일 것 같은데. 주로 남자분들이 짜장밥 좋아하시고 여자분들이 카레밥 좋아하시고 약간 그쪽인가? 어떠세요 여러분은? 6979님 고등학교 다닐 때 가마솥에 밥을 해 먹어서 그때 나오는 누룽지에 설탕 뿌려서 학교 가져가면 인기 짱이었어요. 지금도 도시락 자주 싸가서 먹어요. 상추 쌈이 인기 짱입니다. 아 너무 맛있었겠다. 가마솥 누룽지라 이거 진짜 안 봐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9941님 엄마가 해주시는 대로 먹어야 하다 보니까 고딩 때부터는 채소 먹기 시작했어요. 어른대에서는 술 마시기 시작하면서 편식은 사라졌는데 아직도 애호박 넣은 된장찌개에서 애호박은 빼요. 아 애호박은 안 되었어요? 아직도? 아하 그렇구나. 아 고딩 그래도 그쵸 입맛이 좀 변하죠. 네. 뭐 필요하면 먹겠죠 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골라내는 그 시간에 그 정성에 그냥 먹겠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더라고 세상에. 아유 증승이에요. 아주 증승이 아주 갸륵해 아주 그냥. 아이고 엄마가 신경 써가지고 막 야채 듬뿍 녹아주면 그거를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어. 아주 증승이 가득해 아주 그냥. 윤우려님 저는 카레밥, 신랑은 짜장밥이요. 저거 봐요. 제가 딱 맞췄죠? 권대기님, 카레요. 우리 권대기님은 또 카레 좋아하시고. 아, 카레가 또 이게 우리나라식이 있고, 일본식이 있고, 또 태국식이 있고, 좀 달라요. 그 여러 가지 좀 맛이 있어서 요즘에는 골라 먹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088님, 50대 중반에 한 많은 남자입니다. 크, 이게 왜 공감이 되지? 짜장이든 카레든 제 취향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야죠. 박수. 진짜 현명한 분이죠. 이분은 현자. 이분은 뭘 해주면은 거기에 입을 대잖아요. 아니 뭐 딴 거 없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정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분위기가 쌓여지기 시작하고 왜 뭐가부터 이제 딱 분위기 이 목소리 딱 깔면은. 이 그때부터 이 지금 한 여름에도 시베리아보다 더 싸늘한 그런 되잖아요 분위기 그것보다야 예, 내 취향이 뭐가 중요해 주시는 분 주는 대로 맛있게 예, 그러면은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2306님 빛나님 오늘 하늘이 너무 맑네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 문자 보내요. 8월에 대학 졸업을 앞둔 큰아이가 항공사 최종 면접에 합격했어요. 와 PD님 빵빠레 한번 주세요. 세상에 최종 면접에 합격했대. 세상에 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만큼은 걱정 잠시 내려놓고 마음껏 기뻐하려고요. 앞으로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멋지게 날아오를 큰아이를 응원합니다. 축배 축배 축배 아우 굉장히 예, 오랜만에 간드러진 축배. 예, 아우 좋은 소식이네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셨구나. 혹시 묵주기도 5단씩 하셨나요? 저도 해야겠네요. 네. 아, 윤유련 님이 대신 해주신다 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2306님의 예, 그 졸업을 앞두고 세상에 졸업도 하기 전에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 가고 싶었던 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기쁘고 이 소식을 들은 우리도 모두 기쁘네요. 네, 우리 큰 아이를 함께 응원합니다. 황상현 님이 짜장밥 계란후라이 최고입니다 하셨고 4100 님 손주 만나서 힐링 중이에요 라고 여러분 다 기쁜 소식들 전해주고 계세요. 자, 광고 듣고 노래 듣고 목요일 2부 본격적으로 팝콘 시작해야죠. 이 시간은 국제구조위원회와 함께하고요. 최애나의 캐치캐치 그리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려드려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서트 팝콘. 팝콘 할 때 콧소리 들으셨어요? 팝콘 노래 듣다가 떠오르는 팝이 있으면 주저 말고 보내주세요. 자, 오늘 추첨을 통해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누룽지 받고 싶으시면 듣고 싶은 팝송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혹은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 곡 듣고 올게요.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그리고 앤디 그래머의 These Tears 두 곡이었습니다. CPBS 라디오 2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목요일 팝콘서트 팝콘 듣고 계신데요. 팝콘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요. 잠시 후에 레이디 가가의 파파라치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레이디 가가의 본명은 스테파니 조엔 엔젤리나 제르마노타라는데요. 음반 제작자를 만났을 때 그 제작자가 레이디 가가의 가창 스타일을 프레디 머큐리와 비교하면서 이 레이디 가가라는 예명을 만들어줬대요. 프레디 머큐리가 있었던 그룹 퀸의 이 노래 제목에서 가져온 건데요. 과연 이 노래의 제목은 뭘까요? 오늘의 팝콘 퀴즈입니다. 1번 라디오 가가, 2번 가가 가가. 1번 라디오 가가, 2번 가가 가가. 자, 샵 1053 100원의 유료 문자로 CPBC 빵빵톡 아시죠? 선물은 나노폴리 비누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비누 보내드릴게요. 팝송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자, 이거 해놓고도 너무 여러분께 선물 드리려고 예, 드리는 퀴즈니까 자, 1번 라디오 가가, 2번 가가 가가.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레이디 가가의 파파라치, 이어서 퀸의 노래까지 이어드려요.

레이디 가가의 파파라치 이어서 퀸의 라디오 가가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1번 라디오 가가였죠. 네, 이 와중에 6043님 정답 1번 레이디 가가입니다. 보내주신 분 계시고 1573님 라디오 가가, 5404님도 1번 라디오 가가, 4562님 정답 1번 가가, 가가는 갱상도 말인데 뜻은 아십니까? 네, 압니다. 네, 창원에 5년 살았습니다. 네, 왜 모른다고 생각해요. 가가, 가가. 네. 이제 아까 약간 조금 부끄럽게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가가, 가가. 그 아이가 그 아이니. 네. 아이니? 그거잖아요. 아니, 오늘도 좋은 노래로 에너지 업! 네. 최혜경님이 정답은 1번 사투리가 어색하네요. 아니 어색하네요는 어디 사투리예요? 강원도들이에요? 어디예요? 경상도는 아닌데. 그럼 자꾸 지금 저의 경상도 사투리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놀리시는데, 박만수님, 비띠 경상도 사투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걸로 배우시면 됩니다. 음정은 계속 올리시면 되고요. 그 블루베리 스무디 그거잖아요. 네, 블루베리 스무디. 네, 그거 뭐 그거입니까? 네, 잘합니다. 네, 창원에 살았어요. 시댁 친정 다 부산 아닙니까? 요 최혜경님 위에 거 그거 안 읽었어요 한번. 9791님 정답 1번 휴가 다녀오는 길 음악 완전 미쳤다. 네, 음악 완전 미쳤죠. 네. 진짜 좋은 음악도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9791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면은, 네, 감사드리고요. 아니, 왜, 뭣이 어색해요? 예? 뭐, 다 들어와, 들어와! 뭣이? 지금 엄청 잘하고 있구만. 예. 이게 좀 달라요. 예. 창원이랑 부산이랑. 좀 달라요.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블루베리 스무디. 네, 이거 맞잖아요. 우리 비띠는요, 오리지널 서울 여자라서 사투리는 이해해요. 비띠 너무 잘했어요. 라고 하셨고, 다들 네, 사투리 어색하다고 하시는데, 뭐 하나도 안 어색해요. 네. 잘하고 있네. 최혜경님, 부산은 날씨가 흐려져서 비가 내릴 것 같네요. 아, 부산 분이시구나. 오케이, 인정. 바로 인정. 제가 또 이렇게 그래도 서울에 또 와가지고 한 또 4년 살다 보니까 사투리가 조금 어색해졌나 봐요. 가가, 가가. 자, 노래 선물 드려야죠. 하종철 님이 길버트 설리반의 얼론 어게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이 노래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또 8176님, 오늘 새싹이시거든요. 신청곡 앤마리의 2002. 정말 선물 주려고 퀴즈 내시는 듯. 맞아요. 여러분 선물 다 드리려고. 예. 무리수를 뒀죠. 가가, 가가. 다들 열심히 해보세요. 아셨죠? 가가, 가가. 블루베리 스무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들 노래 듣는 동안 연습해보시길 바랄게요.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팝 콘서트 팝송 함께하고 계세요. 팝콘. 오늘 뭔가 에, 사투리 때문에 그런가? 아닌데. 박만수님, 빛디 서울 사람 다 되셨네. 아, 다 됐었죠. 서울 사람. 곤대기님, 저도 부산 알고 있죠. 대기님 부산 사시는 거. 자, 오늘 팝송 좋은 노래들 많이 신청하고 계세요. 김정동님, 나른한 오후에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오늘 새싹 문자가 굉장히 많이 도착했어요. 1573님은 빛디 안녕하세요. Nothing But Thieves 노래 If I Get High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이 노래하고 그리고 9941님이 신청하신 오랜만에 이 팝이 소개되지 않은 것 같아서 나를 위한 헌정팝 신청합니다. 리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김정동님 라이오넬 리치 하셨습니다. 맞아요. 정답 딩동댕. 8176님께 오늘 누룽지 선물 드릴게요. 샵 1053번으로 지금 샵 주소 성함 보내주시고요. 5315님이 신청해 주신 엔리오 모리꼬네의 미션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이문재 씨와 문제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무언가에 전염된다고 하면 우린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품도 전염이 되고 웃음과 행복까지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도 생긴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도 전염될 수 있겠죠. 내가 건넨 작은 위로와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에서 나누는 기도와 사랑이 서로에게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행복한 오솔길 산책길로 출발합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17이다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노래 어떠셨나요? 노래 한 곡이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건넸듯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는 순간 우리 뇌는요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뇌를 살짝 속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속임수라면 저는 많이 권장할 만하지 않을까요? 예, 힘들고 마음이 가라앉는 날일수록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작은 미소 하나를 지어보는 것부터 행복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행복한 미소 덕분에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때 따뜻한 이야기 웃을길 가족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또 좋은 얘기 나눠서 함께 또 힘내볼까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응원의 문자 겸 행복을 주는 문자들이 왔습니다. 1037님, 오늘도 가을을 기다리는 하루를 보내는 듯 하네요. 힘들어도 짜증나도 하늘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 기분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4시의 이정표인 기도의 오솔길로 달려왔어요. 와, 행복을 만들어준 4시의 이정표. 와, 하느님이 너무나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짝 째깍째깍째깍땡.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계시는 우리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튕겨벨님, 네, 기도를 전염시키는 이곳에 왔습니다. 함께 바치는 기도에 덩달아 힘이 나는 곳,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모두 정말 힘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누가 기도가 정말 더 필요하나 하면서 오늘도 두 손 모으고 계시는 분, 마음을 모으고 계시는 분,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하대사님이 오셨네요. 예, 아직 더위가 물러가지 않은 여름이네요. 저의 작은 선행이 전염되는 걸 어느 신부님의 강론 때 들었어요. 선의의 영향력이라고요. 네, 그 영향력이 악으로 끼치지 않게 행동하자고요. 와, 그 선한 영향력이 악으로 기울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마음 단속도 참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정말 저에게도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이 노래도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예, 이창민 신부님 노래입니다. 작은 돛단배.

작은 돛담배 이창민 신부님 노래로 들었습니다. 예, 이 애경 잼마님 어서 오세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곧 가을이 올 것 같으네요. 일하면서 들으니까 글은 자주 적지 못해요. 그래도 방송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와, 일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그래도 집중이 잘 되시나 보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못하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뭐 일 방해는 안 되겠죠. 그래도 뭐 아주 다방면으로 동시다발형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별빛 안젤라님, 네. 수녀님 마음도 아프고 온몸이 몽둥이로 어저마 맞은 듯 아파와요. 위로받고 싶어요 하셨어요. 몸살이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여름 때 너무 냉수를 들이키셨거나 아니면 냉방병, 선풍기를 너무 바람을 많이 씌웠거나 아니면 에어컨 바람, 그런 것들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뜨거운 반신욕 그런 걸 하시면 좋다고 해요.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젤라님, 이럴 때는 여름병이에요. 여름병 같기도 한데요. 맞으려나? 네. 저희 수염들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하우, 밤새 여름, 네, 선풍기 너무 많이 쉬었더니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 두드려 맞은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워도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이, 건강엔 좋다고 합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저는 어제 진해라는 동네에 오랜만에 갔다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는 자매님과 만나서 신앙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엔돌핀 넘치는 기도의 오솔길 청취하며 제 마음도 겸손과 온유가 가득합니다 하셨어요. 와, 겸손과 온유라는 말씀이 저도 그냥 배우고 싶네요.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혜정 디오니시아 님이, 네. 수녀님, 여는 말씀에서 배시시 웃었답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시사철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축 처진 서구권 사람들의 눈과 달리 살짝 올라간 저희 눈에 환자분들은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무기, 와하하 소리내서 웃기는 웃기 신공을 수시로 발휘한답니다. 결과는요.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저만 보면 슬그머니 미소부터 짓는답니다. 가끔씩은 환자분의 가족들이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환자분을 보면서 엄마 널 정말 좋아하나 봐 라고 말을 한답니다. 너무 더워도 우히히 웃으면 이쯤이야 하면서 덜 불쾌한 마음으로 여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생각을 해보셨네요. 네, 옆에서 정말 도와주시고 간병하시고 또 간호하시는 분들께서 네 그렇게 잘 웃으시면 환자들이 그 고통을 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막 같이 긴장하고 찡그리는 그런 얼굴로 이렇게 다가가면 그분들은 더 긴장이 돼가지고 더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 아셨죠? 디오니시아님, 뭐 잘하고 계시어서 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7650님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췌장암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 안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똑같은 췌장암이라 하네요. 기도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7650님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어머니를 떠나 보내신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된 자매님이 같은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니, 아이고, 지켜보시는 마음이 무척 안타깝고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지만 곁을 지켜주시는 것 자체가 큰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분들에게는 사실 뭐 어떤 말을 많이 해드리는 것보다 말 없이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안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수녀님도 췌장암으로 지금 정말 이제 마지막 시기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조용히 옆에서 지켜봐드리고 있는데요. 그 심정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이 주님께 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매님과 가족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오석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매님에게 힘과 평화를 주시고 치유의 하느님 당신께서 필요한 치료와 좋은 의료진을 허락해 주소서.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위로를 주시고 특히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다시 큰 아픔을 맞이하고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소서.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평온한 마음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노래 한 곡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예, 성바오로 딸수의 수녀님들이 부릅니다. 낮게 하소서.

네, 이어서 플러스의 노래로 알아갑니다. 듣고 왔습니다. 아유, 가슴이 절절해지는 노래를 듣고 보니 제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목소리로 청해 보는 시간, 예, 코너이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도 베푸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를 또 보겠습니다. 2037님, 이런 유유,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하늘나라로 1년 전에 가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또 자매가 췌장암에 걸려 고통 중에 계시다니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하네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돌봐주시옵소서. 아멘 하셨어요. 그러게요. 막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막 애간장이 끊어지게 슬프셨나. 왜 또 그렇게 또 같은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 지금 고통 중에 계실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야 되겠죠.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이 꼭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힘내세요 하셨어요. 와, 이 단어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단단히 마음 먹고. 이게 정말 암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미리 지치고 그 실망 속에서 이렇게 탁 내려놓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기도를 청하신 자매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또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이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저도 예, 그 은총 꼭 주시길 저도 마음으로 기도해 볼게요. 튕겨벨님, 같은 병으로 자매가 아프시다니 덩달아 슬퍼졌어요. 눈물 자국 쭉뚝. 하지만 조금만 의연하게 대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 경험으로는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더 힘들었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이고, 튕겨별님께서도 네, 좀 비슷한, 예, 같은 뭐 꼭 병명은 같지 않지만 뭐 그런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치되신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너무나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예, 의연하게 대해준다는 게 네, 참 힘들죠.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부터가 벌써 시무룩하면서 얼굴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오늘 오픈 예, 글처럼 네, 미소 지면서 다가가서 그냥 긴 말, 큰 많은 말 필요 없이 웃는 얼굴로 바라봐 주는 것, 아, 그것도 힘이 되겠다 싶습니다. 예. 1417님, 사연 주신 지인분의 치유의 은총 주시길,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김도미니카 수녀님도 늘 기도합니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도미니카 수녀님, 지금 많이 아주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오솔길로 불러주시고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행복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행복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힘들고 마음이 지치는 날에도 작은 미소 하나를 잃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소서. 저희가 건네는 작은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외로운 이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었던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미소 짓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이끌어주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마음에만 담아주지 않고 희망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사랑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를 간직하게 하시고 그 평화를 세상에 조용히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바구고네 아론의 지팡이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요한은 채칠리아님, 네. 치유의 주님, 췌장암으로 힘들어하는 자매님께 고통을 잘 이기고 치료 잘 받고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예, 췌장암이 참 너무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초기에는 고칠 수 있다고 해요. 예, 예. 7855님, 어머님의 고통을 지켜보신 자매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두려우실까 마음이 찡하네요. 주님의 은총이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자매님 힘내세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을 텐데 본인이 또 그렇게 똑같은 병을 앓게 돼서 정말 더 안타깝습니다. 예. 힘내라고 하는 말도 정말 어떻게 들으면 정말 슬플 마음 같기도 하고 할 말을 잊게 되죠. 네, 이기형님, 네, 날씨가 선선한 바람 맞으며 네 늦었지만 출석합니다 하셨네요. 예, 잊지 않고 출석하신 것만도 너무 고맙습니다. 예, 하늘이 어떻게 다 데려다 주고 지금은 이제 또 집으로 뭐 가실 준비하시나요? 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올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이 책은 깊은 우울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한 사람이 내면의 폭군과 맞서 싸우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딘가에서 외롭고 지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저의 고백이 작은 밧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꽃피우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생기고 신기하게도 크고 작은 기회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구원해 주었던 누군가처럼 이 책이 당신에게도 조용히 손을 내밀어 위로와 구원, 사랑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심리상담가이자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의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작은 행복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조용히 퍼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괜찮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야. 오늘 나 자신에게 건네는 이 따뜻한 한마디가 내 마음의 작은 행복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은 나눌 때가 더 커지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행복이 머물고 여러분을 통해 그 마음의 온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잔잔히 전해졌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박명선이 부르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9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에 만 탈렌트를 빚진 종이 나옵니다. 만 탈렌트는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한 나라의 1년 조세에 맞먹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임금이 그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 준 것은 단순한 재정적 호의가 아니라 죽어있는 한 생명을 다시 살려준 무조건적인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탕감받고 나온 종은 곧바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베풀어준 자비를 통해 감옥 밖으로 나왔으면서 정작 자신은 타인에게 자비를 건네는 통로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동료를 가둔 감옥은 실상 그 자신이 스스로를 가둔 자기 집착이라는 좁디 좁은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존재이며 생명을 선물받은 존재라는 기억을 상실할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손해와 서운함에도 타인의 멱살부터 잡는 비루한 존재로 추락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곱 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명령은 내 안에 억지스러운 의지나 도덕적 우월감으로 남을 참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자비의 부채를 탕감받은 존재임을 매 순간 기억해 내라는 촉구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내어주는 시혜적 행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거대한 자비가 나를 통과해 타인에게 흘러가도록 내 마음의 물꼬를 터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함과 분노에 마음이 부풀어 오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만 탈렌트 부채를 짊어지신 분이 매달려 계십니다. 내가 누리는 이 삶이, 내가 숨쉬는 이 하루가 이미 주님의 거룩한 생명과 수많은 이들의 묵묵한 헌신이라는 탕감받은 은총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동료의 멱살을 쥐었던 우리의 모난 손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건네진 주님의 자비를 기억해냅시다. 나에게 섭섭하게 굴었던 이의 허물을 가만히 덮어주고 나를 지키고자 움켜진 마음의 손을 풉시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서 약속된 유산을 이어받는 거룩한 자녀로 사는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1: 연중 제19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0: CPBC FM.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여름이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뜨거웠고요. 제대로 풀을 얻고 제대로 성장시켜주네요. 햇빛과 더위를 견딘 여름 과일들도 잘 익게 해줬고요. 해바라기는 햇빛을 가득 품어 꽃을 피웠고 옥수수는 알알이 여물어 수확을 했죠. 이렇게 시간이 열매를 키우듯 올해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커가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과제를 봤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 모닝빵, 좋아하는 장소, 공원, 좋아하는 동물, 고양이, 그리고 전 이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목표, 줄넘기 안 걸리고 130번 하기. 이제는 해내지 않았을까요? 줄넘기 안 걸리고 130번쯤 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목표 달성을 하며 자라면 줄넘기뿐 아니라 웬만한 일은 거뜬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지 않을까요? 올 여름의 목표, 여러분도 완성돼가고 있으신가요? 하루의 완성은 여기 5시엔 설레는 라디오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잔나비 작전명 청춘 듣고 왔습니다. 이 여름이 많은 것을 완성해 놓듯이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목표가 완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목표를 완주해가는 그런 즐거움이 또 있는 거잖아요. 저는 2027 세계 청년대회 묵주기도 10억단 봉헌 운동으로 느껴보는데요. 지금 5시 6분 이 시간 기준으로 5억 4,396만 7,685단이 됐습니다. 어제가 5억 4,300, 5억 4,300만이었, 그 정도였던 걸 봤거든요. 하루에 10만 단을 함께 올리는 거였네요. 와, 대단합니다. 10억 단, 그 어마어마한 숫자도 절반 넘게 왔는데요. 저도 묵주기도를 보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기동님이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작은 매형이 대구 출신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인연이 있군요. 더위로 유명한 대구 대프리카, 더위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좀 선선해진 날씨에 라디오 듣기 더없이 좋은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코너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구와 관련된 소식, 우리 지역과 관련된 소식 퀴즈로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목요일 코너 생활 속 꿀팁 알려드리는 시간,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그런 꿀팁들 있다면 저희가 바로 찾아서 떠먹여 드릴 텐데요. 오늘은 두피 관리 꿀팁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만의 두피 관리하는 꿀팁 있으시면 여러분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레라표 상큼한 라디오 칼럼 비타민 5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문자로도 참여해 주셔도 좋고 CPBC 빵톡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쿨이 부르는 아로하 듣고 올게요.

쿨 아로하 듣고 왔습니다. 기동님께서 설디님 저도 대구 수성학교에서 후반기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대구랑 아주 인연이 많으시군요. 이미드레사님도 반갑습니다. 저희는 퀴즈플러 한번 가볼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김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일대에서요, 김천 이것 축제가 열립니다. 개막식은 없애고요. 대신 김천 이것 품평회를 열어서 지역 이것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김천하면 자두랑 복숭아도 유명하죠. 여름 대표 과일이 가득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알알이 열린 이것,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씨 없는 거봉도 좋아하고 설탕을 뭉쳐놓은 것 같은 샤인머스킷도 있고 머루 이것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과연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 2번 레몬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것 무엇일까요? 이것의 종류의 거봉도 있고 샤인머스켓도 있고 머루 이것도 있고요. 과연 포도일까요? 레몬일까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오늘 에너지 드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번 포도, 2번 레몬 중에 김천의 대표적인 과일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받아보면서 힌트송 들려드릴 건데요. 이것의 색상, 대표적인 색상 하면은 바로 보라색이 떠오르더라고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듣고 오겠습니다.

보랏빛 향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김천의 대표적인 과일, 보라색인 이 과일. 그런데 품종이 다양화되면서 초록색 이것도 생겨났고요. 샤인머스켓은 초록색이잖아요. 김천에서 많이 나는 이 과일, 과연 무엇일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이것 그림에 스티커를 붙여주면 이걸 이렇게 알알이 채워가는 재미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칭찬 스티커 같은 거죠. 공부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했었는데요. 우리도 이것 알 스티커를 붙이고 완성하면 선물 준다 이러면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 스스로 이거 칭찬 판을 만들고 칭찬 스티커 판을 만들고 나 혼자 붙이는 것보다 나 아닌 누군가가 좀 보상을 해줘야 이게 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이 해주는 거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사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른들의 이것 알, 어른들의 칭찬 스티커는 아마도 그럼 성과금일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린 아이일 때는 이것 알 스티커로도 만족을 하면서 하나하나 채워가서 이것 한 송이가 완성되는 그림 속에 그 칭찬 스티커판에 한 송이가 완성되는 뿌듯함이 있는 건데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스티커로만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갑자기 좀 궁금해집니다. 나부터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이 되어버린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알알이 붙어있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포도, 2번 레몬 중에 정답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31번이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음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도 좀 그 비타민이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비타민 먹고 나면 쫙 힘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에너지 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1번 포도, 2번 레몬 중에 정답 선택해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이것은 아주 달콤하고 달달하죠. 과연 포도가 달달할까요? 레몬이 달달할까요? 벤이 부르는 달달해 듣고 올게요.

벤 달달해 듣고 왔습니다. 레몬과 포도 중에 달달한 건 바로 포도였죠. 대뜸 퀴즈 정답은요. 포도입니다. 이미대레사님도 1번 포도, 귀동님도 저도 1번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포도 정답이고요. 4022님 1번 포도, 1166님도 1번 포도, 9991님도 포도, 0505님도 포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2464님도 정답은 아들이 포도래요 라고 아드님이 정답을 딱 알고 있었군요. 이거는 듣자마자 포도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정답은 포도입니다. 아, 그 아드님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 어린이도 아기일 때 포도라는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말을 완벽히 배우기 전이니까. 그래서 뽀라고 많이 했어요. 뽀. 그러면 이제 냉장고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 포도를 꺼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열심히 포도를 꺼내서 씻어다가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포도 맛있죠. 저는 얼려 먹는 포도 좋아해요. 샤인머스켓 얼려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다 이야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한 번도 안 드셔본 분 있으시면 얼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꽤 맛있습니다. 그냥 먹을 때도 맛있는데 그 시원한 맛도 그렇고 얼리면 아삭아삭해지면서 훨씬 더 식감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니까 치즈랑 같이 그렇게 먹어도 맛있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달콤한 포도와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2026 김천 포도축제가 8월 14일부터 열립니다. 16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신바람 행복 콘서트도 열린다고 하는데 이 콘서트에는 가수 채윤, 설하윤, 그리고 자두, 울랄라 세션 등등 많은 가수들이 참석해서 만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상큼하고 또 신선한 포도가 가득하다고 하니까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말에 김천 나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콤한 주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뜸 퀴즈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음료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기한 내에 사용 등록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당첨자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규현이 부르는 깊은 밤을 날아서.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여기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꿀팁 들어봅니다. 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에서 꿀팁과 노하우 대방출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두피 관리와 관련된 꿀팁, 두피 관리 꿀팁인데요. 40대, 30대 뭐 다 마찬가지고요. 모이면은 우리 탈모 이야기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나이 10대 아니고서야 20대 이후부터는 두피 관리, 모발 관리, 탈모 이야기는 그냥 꾸준히 계속 나오는 주제인 것 같아요. 나날이 얇아지고 나날이 약해져가는 이 머리카락 어쩌란 말이죠. 두피 관리와 탈모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모가 하루 8시간 이상 수면, 술, 담배 금지, 뭐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이 필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두피 관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만의 꿀팁 있으실까요? 나는 이렇게 평소에 좀 두피를 관리한다. 나는 탈모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하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꿀팁,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꿀팁 기다리면서 제가 미용실 원장님 만났거든요. 두피를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하면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 두피 생각하면 요즘에 집에서 염색 엄청 많이들 하시잖아요. 샴푸로 나오는 타입도 있고 엄청 간편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오시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이제 염색을 엄청 한가히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보통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숙여서 머리를 감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치 시간을 엄청 많이 두시고 일단 시간을 집에서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잘 지키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고개를 뒤로 해서 헹궈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가급적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헹궈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0: 집에서 셀프 염색 하시는 분들 많죠? 그냥 전체 염색도 요즘은 워낙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세치 염색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간단한데 내가 집에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두피가 따갑고 아파서 미용실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시간을 무조건 철저하게 지켜서 체크하는 것.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도 안 되고 바르는 시간도 빠르게 좀 발라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도 앞으로 다 숙여서 머리를 감지 말고 뒤로 넘겨서 뒤로 머리를 이렇게 넘겨서 감을 걸 권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성분들의 두피 관리도 그렇지만 남성분들은 두피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의외로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왜 저희 쉽게 말하면 왜 여드름 피부 같은 왜 빨갛게 왜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해서 빨갛게 왜 올라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모자를 쓰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왜 저희가 쉽게 말하면 앞머리 같은 거 내리고 있으면 왜 이마 여드름 많잖아요. 그게 이제 모공이 많이 막혀 있는 경우가 이제 대체적으로 좀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이게 순환이나 이게 환기가 좀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남자분들이 보통 모자를 좀 많이 쓰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스프레이나 왜 헤어 제품을 남자분들이 왜 스타일링 할 때 많이 좀 쓰시잖아요. 여자분들보다 이제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직접적으로 날씨 덥고 이러니까 이렇게 모자도 세척을 좀 해주셔야 돼요. 계속 왜 땀에 젖잖아요, 모자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통 이렇게 쓰고 걸어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모자도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 운동복 입는 거랑 똑같아요. 두피가 열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자 같은 것도 세척 이렇게 왜 하기가 까다롭고 하니까 그냥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왜냐면 탈모 있고 보통 걱정되시고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만 잘 모르세요?
0: 의외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남성분들이 특히 모자를 많이 착용을 하는데 그 모자에 땀이랑 피지 같은 것들이 다 안쪽 면에 묻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생각보다 꽤 주기적으로 잘 세탁을 해줘야 된다. 운동복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은 땀 흘리고 나면은 바로 세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두피도 피부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뭐 왁스 제품이라거나 헤어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많이 쓰니까 그거를 쓰고 또 모자까지 쓴다? 그러면 더 많이 자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름철이라서 두피 관리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라는 것도 여쭤봤어요.
1: 그러니까 두피도 피부잖아요. 머리카락이 보호는 하고 있지만 이제 피부기 때문에 이제 얘네도 이런 자외선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두피는 저희가 얼굴은 이제 선크림을 발라주지만 두피는 이제 뭐 발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진정을 시켜주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오면 뭐 이제 보통 시중에 뭐 쿨링 제품 뭐 이런 것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드라이기도 쓸 때 찬바람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두피에서 열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식혀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열이 엄청 많이 나는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고.
0: 두피도 피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피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총정리 꿀팁 한번 들어볼까요?
2: 피해야 할 습관은 젖은 머리를 그대로 두거나 두피가 가렵다고 손톱으로 세게 긁는 거예요. 또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거나 꽉 묶는 머리를 오래 하는 것도 두피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두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극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일상생활 속에서 두피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먼저 머리를 감을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게 좋고 감은 후에는 두피까지 꼼꼼하게 말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도 한 곳에 뜨거운 바람이 너무 오래 닿지 않도록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피가 간지럽다고 손톱으로 세게 긁는 건 피하고 꽉 묶는 머리도 오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도 두피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두피가 붉거나 가려움이 심하다면 미용실에서 관리받는 것도 좋고 집에서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극을 줄여주는 것부터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러분들은 두피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찾아보다 보니까 마요네즈 머리카락에 발라서 헤어팩 한다 이런 분도 있으시던데 이게 나는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궁금해서 조금 더 검색해봤거든요. 그 마요네즈 헤어팩이 모발 끝이 푸석할 때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두피 관리용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요네즈에 기름기가 좀 있잖아요. 그게 많아서 두피에 남으면 모공을 막거나 가려움이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어떤 밭이 두피인 거니까 그 두피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만의 관리 꿀팁, 두피 관리 노하우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엄정화가 부르는 페스티벌.

엄정화 페스티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두피관리 꿀팁 좀 살펴볼 텐데요. 1029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깨끗하게 씻고 잘 말리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손에 야구공을 쥔 것처럼 둥글게 하고 두피를 지압하면 두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이게 정답이에요. 깨끗하게 씻고 잘 말리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대요. 그 잘 말린다는 게 제가 또 듣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웬만하면은 뜨거운 바람 말고 찬 바람 있죠. 시원한 바람. 두피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으로 두피를 잘 말려주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샴푸를 언제 하면 좋을까가 또 고민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것이 두피에 좋다.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씻는 것이 두피에 좋다.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좋은 거는 자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자는 게 두피에는 제일 좋대요. 그런데 예외 상황이 뭐냐면 내가 씻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머리를 꼼꼼하게 다 바람으로 말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아침에 씻는 게 오히려 낫대요. 그래서 저녁에 샴푸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시원한 바람으로 두피랑 머리를 완벽하게 말리고 주무시는 게 두피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두피 혈액순환, 두피 이렇게 지압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도 손톱처럼 뾰족하게 하지 마시고 손 지문 있는 이쪽 있죠. 그런 걸로 두피를 이렇게 눌러주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손톱 같은 걸로 샴푸할 때도 긁으면서 샴푸하면 두피가 엄청 예민해지고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에 얹어서 또 팁을 하나 제가 더 드리자면, 요즘에 그 온라인 쇼핑몰에 보면은 샴푸 꿀팁 준다고 해놓고 계속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라는 말만 하고 있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나와 있는 그런 도구들 있거든요. 샴푸 할 때 이렇게 거품 내주는 거품기 말고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아 이거 제가 이따 찾아올게요. 상품명 찾아올게요. 그렇게 해서 손으로 하지 않고 그거를 활용해서 뭐 두피 지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셔도 좋더라고요. 저는 그거 이용해서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어린이들 있는 경우에 혼자 머리 감기가 어렵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뭐랄까 서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도 그거 쥐어주면 혼자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뒷머리 두피까지 깨끗하게 샴푸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66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연 샴푸가 머리 빠지지 않습니다. 화학 샴푸 사지 말고 자연 샴푸라고 해주셨는데, 자연 샴푸는 뭘까요? 1166님, 자연에서 나온 샴푸? 아니면 좀 성분이,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연 친화적인 성분을 쓴 샴푸 일까요? 어떤 게 자연 샴푸일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9361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샴푸 양을 많이 쓰면 더 깨끗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을 쓰는 것보다는 적당한 양, 충분히 거품 내서 두피를 잘 씻고 헹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막 엄청 많이 한 번에 펌핑 막 세 번 네 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쓰면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 어깨선 너머로 넘어가는 기장인 경우에는 샴푸 한 번에 500원 동전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샴푸 양도 잘 조절해서 적당량을 쓰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외에도 제가 꿀팁을 조금 찾아왔는데요. 생활 속에서

체크할 수 있는 꿀팁. 일단 단백질부터 챙깁시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이 들면 달걀이나 두부, 생선, 살코기, 콩 등을 매끼니에 조금씩 조금씩 단백질의 양을 늘려주는 게 탈모를 방지하는 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철분 부족을 확인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여성 탈모에서 꽤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혈액검사나 혈액 색소뿐 아니라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분도 영양제로 꼭 챙겨주시면 좋고, 이것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머리를 덜 건드리기. 생활 속에서 젖은 머리로 우리가 바로 눕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머리를 너무 꽉 묶는다거나 하는 것들, 머리끈도 좀 느슨하게 묶을 수 있는 고무줄 같은 것들도 짱짱한 것보다는 좀 느슨한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꿀팁들로 두피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꿀팁은 두피관리 꿀팁이었고요. 꿀팁 한 스푼 바로 떠먹어요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유용한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변함없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가수 엄정화가요, 식단 관리 비결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저탄 저당이라고 해요. 탄수화물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소량 저탄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소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 저당 소스를 이용한대요. 그래서 당류 섭취 자체를 줄인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먹기는 하는데 먹고 난 후에는 18시간에서 20시간의 공복을 유지한다는데요. 역시 지금의 모습은 그저 주어진 게 아니었네요.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면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을 정하고 그걸 오래도록 지켜가는 것. 몸매든 건강이든 어쩌면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유지라는 건 특별한 비결보다 꼭 지켜야 할 것을 매일 지켜가는 힘인 것인가 싶었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나태함에 굴하지 말고 오늘의 루틴도 꼭 해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짧게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 마음에 담고요. 하루 한 번은 감사하고 미사에 참례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신앙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실천 속에서 유지되는 게 아닐까요? 몸매 유지도 잘하고 신앙 유지도 잘하고 오늘 그 꿀팁 알려드렸으니까 우리가 두피 건강 관리도 잘하고 두피 있는 머리카락 우리 유지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던 거 그 샴푸 브러쉬입니다. 샴푸 브러쉬. 샴푸할 때 쓸 수 있는 브러쉬 검색해서 사시면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힘도 덜 들어가고 저는 좋더라고요. 이것도 추천을 드려보면서 저희 설레라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VOS의 매일매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시작합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퇴근길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김준일 앵커가 아직 도착하지 못해 제가 대신 먼저 인사드리고 프로그램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신혜희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단체와 함께 국회 도서관에서 5.18 재조명 포럼을 개최해 논란입니다. 이 의원은 새역사 국민운동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공동 개최한 새역사 국민운동은 4대 강령으로 광주를 해방하라,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하다, 자유 대만의 수호를 위한 국제전쟁에 참가한다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광주를 나라를 분열시키고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의 소굴, 퇴영적 민중, 민족주의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지역, 반문명, 반근대로 인해 경제사회가 심각하게 정체되거나 후퇴한 지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반일 종족주의를 펴낸 이영훈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포럼에서 5.18이 발생한 지 올해로 46년이 됐지만 그 의미에 대해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며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영훈 대표는 한국에서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1980년 5월 광주에서 열흘간 있었던 소요사태라며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의원 말대로 5.18은 성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포럼으로 인해 5.18에 대해 어떤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생겼다는 음모론자의 말을 듣고자 이런 행사를 연 것인 것 같은데요. 전두환 독재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었음을 부인하는 강성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사로 보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2023년 6월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 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을 잡아라는 SNS 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행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극우 정당임을 자인하는 셈이 될 것이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선 대천사 김준일 앵커를 잠시 대신하여 인사를 드리는 CPBC 아나운서 신혜석입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퇴근길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김준일 앵커가 도착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먼저 인사드리고 또 프로그램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라이브 참여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인 거 알고 계시죠? 꼭꼭 부탁드리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번 한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나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김준일 앵커가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매일같이 흙먼지가 날리는 여의도 지상계 정치판 답답하고 어지러우시죠? 봉우리 끝 어딘가에서 40년간 정치판을 내려다본 진짜 고수 두 분의 천상계 평론 만나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임대 특임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0: 예, 일단 청취자 여러분께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여기가 좀 항상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거저거가 많았는데 일단 국정수행 지지율부터 좀 보겠습니다. MBS 조사 발표가 됐거든요. 먼저 개요 말씀드릴게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정 지지율이 MBS 여론조사 조사에서 최초로 40%를 기록했습니다. 이 격주로 조사하는데 이게 53이었거든요. 2주 전에. 49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43.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다른 여론조사도 그랬지만은 지금 하락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1: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지금 당내 갈등이 굉장히 그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0: 예.
1: 당연히 진보 지지층 내에서의 그 내부 분열도 좀 심한 상태고 뭐 아무래도 반명 노선을 걷는 또 반명 노선을 지지하는 지금 뭐 진보 지지층들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일단 단기적으로는 철회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측면이 하나 반영이 된 게 있는 것 같고
0: 예.
1: 또 두 번째 요인은 역시 그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폭풍이 지금 상당히 불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예.
1: 그래서 검사 그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입법이냐?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우려의 시각 이런 것 등이 많이 반영된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전당대회 역량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
0: 예.
2: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NBS 조사만 그런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0: 모든 여론조사에서 네. 다 떨어지고 있죠.
2: 추세가 예. 있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절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부동산 저기 이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정치권에서 이슈가 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부동산 문제 항상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좀 과도하게 이재명 정부가 억울하게 비판하는 점도 전 있다고 보는데
0: 예.
2: 일반의 인식 속에 어쨌든 부동산이 심각하다. 이게 상당히 아주 고착화됐어요. 그 문제와 이제 세제 문제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0: 예.
2: 세제 문제, 보유세 문제, 그리고 취득세 문제, 양도세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부동산 관련 이슈가 상당히 지지율 하락에 영향 줬다라고 보고 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0: 예.
2: 이 얘기가 계속돼 왔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그 사퇴를 주장하는 이제 조국 전 대표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 증시 문제, 증시의 변동성이 심해졌으니까
0: 예.
2: 세제 문제, 증시, 부동산 이런 것 플러스 형사소송법 그 개정한 것. 그 여진이 남아있고 최근에 또 그 육군사관학교에 관련된 발언 그리고 삼군사관학교 통합 이것도 저는 중도층의 민심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도층의 이반을 가져왔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 세대라고 볼 수 있는 40대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0: 예.
2: 그런 걸 볼 땐 이거는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는 코어가 빠진 게 아니고 중도층 내지는 민심 일반. 의 이반이 작용했다. 그렇게 봅니다.
0: 그렇군요. 그 이제 뒤에 전당대회 얘기를 할 텐데 그 세 명의 당대표 후보가 지지율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진단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정청래 대표는 코어

0: 지지층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선되면은 10%는 바로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이 가장 핵심이다. 뭔 소리냐? 무슨 코어 지지층 타령이냐? 그럼 뭐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올려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김민석 후보도 전당대회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이슈를 포함해서 악재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전당대회 끝나면은 반등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종훈 평론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코어층의 이탈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코어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코어가 뭔지 좀 예. 조작적 정의가 장 안 돼가지고 예. 현재까지는 예 어쨌든
1: 그런데 저는 정청래 후보가 뜻밖의 자백을 했다.
0: 자백을 했다고요?
1: 예. 이게 뭐냐면 친청계가 지지를 안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
0: 아 그런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나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코어층 본인 생각하는 코어층은 뭐냐면
0: 예.
1: 그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굉장히 강성 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들이 지금 친청 쪽으로 많이 몰려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본인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0: 예.
1: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0: 예.
1: 결과적으로 해석을 돌려보면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실제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친청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친명계하고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서
0: 예.
1: 친청계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통령 여론조사 나오면 아, 지지합니다라고 답을 할까요?
0: 그러니까 전당대회 기간이면 일반적으로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화를 잘 받아, 열심히 받아요.
1: 네, 그러니까 열심히 받기도 하고 특히 친청계들이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선뜻 지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정청래 후보의 얼굴이 빡 떠오르겠죠.
0: 예.
1: 예. 그래서 망설이게 될 것이고 유보적인 의견을 내거나
0: 예.
1: 또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0: 그러니까 친청계 어쨌든 전당대회 영향이 있고 친청계가 지금 그렇게 답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신 건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전당대회 끝나면은 뭐 엄청 많은 폭은 아니더라도 다시 좀 돌아 집 나간 집토끼들 돌아오나요 그러면?
1: 그럴성 쉽지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더 우려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0: 예, 예.
1: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건 안 되건 정청래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앞으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대립각을 세워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0: 예.
1: 예 그렇게 차별화를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핍박받는 그 여권의 지도자 이미지 예, 그 이미지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했던 것과 같은
0: 예.
1: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전략으로 계속 그 간다라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뭐 그 친청계의 그 반명으로 돌아선 그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상으로 복구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그러니까 친청계 코어 그야말로 친청계의 코어
0: 예.
1: 를 제외한 조금 느슨한 이제 친청계 같은 경우에는 뭐 친명계가 하기에 따라서 친명계 뭐 예를 들어 지도부가 친명계 지도부가 들어선다 그러고 혹시 전제를 했을 때
0: 예.
1: 그쪽에서 통합 손길을 자꾸 내밀고 그렇게 하면 일부는 좀 돌아
0: 알겠습니다.
1: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최창윤 교수님은 방금 말씀하실 때 코어 지지층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부동산 증시 그리고 보안수사권 뭐 등등등 다 언급하셨어요. 뭐 어느 것 하나만 영향을 그렇죠. 줬겠냐마는
1: 예.
0: 제가 궁금한 건 또 뒤에 전당대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면 전당대회가 지금 오히려 분당대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격렬하게 부딪혔는데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지지율이 반등 어느 정도 반등을 할까 아니면은 안 할까 뭐 이종훈 평론가님은
2: 정책적인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번 지지율 하락은 그 정치공학적으로 당내에
0: 예.
2: 반청, 친청, 친명의 이 대결 구도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0: 예.
2: 과거의 대통령들의 지지율의 하락은 그럼 그걸 그렇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초부터 계속 안 좋았어요.
0: 예.
2: 그때 뭐 극우나 이런 게 별로 형성이 안 될 때였어요. 대한민국 원래 극우는 있지만 그런 식의 그 탄핵과 개혁도로상 극우는 없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게 항상 그래요. 이게 물론 이제 집토끼, 산토끼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어느 쪽이 치우치지 않는 시각에서 볼 때 말이죠. 그럴 때 이 정책에 문제가 있네. 그럼 반드시 지지율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쭉 예. 보니까. 한 번도 제 그 생각에 틀린 적이 없어. 이건 문제가 있겠는데 하면 바로 반영돼요. 그게 결국 중도층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0: 예.
2: 그 이른바 아,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면 국민 일반의 일반 의지 같은 거예요, 이게. 저 지금 이게 뭐 대단히

0: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과장됐다고 보긴 합니다만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여론에 반영됐다고 보고 물론 이제 코아칭의 일부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은 이번에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일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김민석 후보가 져야 돼요. 그런 논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보는 논거 중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빠지는데
1: 예.
0: 여기서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돼서 다시 당청 관계가 균열이 오면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 우리 당원들은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지지해야 된다. 아직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논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1: 예.
0: 그런 논리의 연장에서 코어 지층이 일부 빠졌다 하더라도 그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핵심적인 원인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네.
1: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념 성향별로 좀 말씀드리면은 진보층에서는 85%가 긍정적으로 봤고요. 중도에서는 47%, 보수에서는 24%. 이 간극이 좀 많이 넘네요.
0: 그렇죠.
1: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넓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중도가 많이 빠졌다. 중도는 긍정 47, 부정 46으로 거의 동률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진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어요. 이 조사에서. 그러면 또 우리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급 대책 발표가 됐는데 오늘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빗대가지고 우리도 그런 버블이 꺼질 경우에 그리고 부동산 자산에 과도하게 지금 대출이 묶여 있고 여기에 이제 그뭐 어떤 개인의 자산이 묶여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오늘 어쨌든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신규 택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 공급 추진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 제한을 밝혔어요. 앞에는 이제 공급 얘기고 뒤에는 오히려 대출을 좀더 강화하겠다. 실거주하지 않으면은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대출을 좀 받게 어렵게 하겠다. 전세 대출. 그러니까 내 집을 전세를 내주고 다른 데 전세 사는 거는 아예 대출을 내년부터 안 해주겠다. 어렵게 하겠다. 이런 거라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이종훈 평론가님 좀 궁금합니다.
3: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못 지어서 미쳤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1: 예.
3: 공격적으로 이제 공급량을 이제 줄이겠다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야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들고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정부의 기본 방침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미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1: 예.
3: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이제 좀 처분에 나서기도 하고 이제 좀덜 똑똑한 그한채 쪽으로 이제 수요가 조금 이제 형성되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있는 상태여서 그거 조금 더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서 조금 더그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이번 그 공급 방안을 좀 내놔서도 어땠을까 싶어요.
1: 예.
3: 근데 뭐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내놓은 공급 방안 내용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이 주택 공급 종합 선물 세트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1: 예.
3: 아파트는 물론이고 뭐 비아파트 쪽까지 이제 공급을 획기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공급을 갑자기 이렇게 확대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주택 이제 건축 기간도 확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절반으로 줄여서
1: 예.
3: 37개월에 그냥 뭐 아파트 단지들을 막 여기저기다 이제 막 양산을 할 이제 그럴 그 태세던데 그랬을 때 부실공사 문제도 있고 과연 그랬을 때 충분히 그런 건축 자재들이 제대로 공급이 될런지도 좀 의문이고
1: 예.
3: 오히려 그렇게 또 집중이 되다 보면 건축 단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집을 지어봤습니다만 집 짓는데 인건비가 60%더라고요.
1: 예.
3: 단기간에 이렇게 막그 건축 수요가 그 확대되게 되면 건축 인건비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갈 필요가

0: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일단 방안이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뭐 조정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 대목은 그러니까 서울에 집중해서 뭐 공급량을 늘리기보다는 수도권에 좀 이렇게 분산해서 공급량을 늘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을 조금 더 확대하고 예. 여러 가지 혜택 그러니까 무주택 그 청년들의 이제 그 주택 구입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방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일고 있는 덜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예. 그쪽으로 조금 더 촉진하는 그런 그 방향성 자체는 괜찮아 보인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목소리가 나온 거고요. 오늘 국토부와 뭐 재경부 등등등에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 서울의 강서 그리고 경기 남양주 그리고 광주 경기의 광주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서 2만 7천 가구를 공급을 하고 이 착공 속도전을 지금 하겠다라는 건데 보통 평균 68개월 걸리던 거를 37개월로 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사업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도 확대를 하고 뭐 그런 식의 정책들이 나왔고요. 대통령이 또 택지도 기존 규제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 파격적으로 확보하라라고 수석부좌관에 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청렬 교수님은 오늘 대책이 좀 어떤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지 좀 민심이 안정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2: 글쎄요. 이게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예.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수요 억제에 너무 이제 치중돼 있다.
1: 예.
2: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공급 대책을 안 내놓지 않았다고요. 근데 공급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1, 2년, 2, 3년 사이에 되질 않아요. 과거에도 공급 대책 내놨지만 그게 시간이 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작년 9월 달도 그랬고 올해 1월 달도 공급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프레임이 잘못 짜져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자꾸 세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출 규제나 세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 억제 쪽으로 프레임이 전 너무 과도하게 치우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마 이재명 정부로서는 억울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적으니까 수요에 비해서 집값이 오르겠죠. 그러면 기본 시장 원리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늘리는 걸 발표한 거예요. 오늘 공급 대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에 부정적이다 이 얘기를 보수 쪽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거의 예의 없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회의들을 하고 저 방송에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그 얘기 하긴 했어요.
1: 예.
2: 했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변화장인 게 절대로 아니고 이게 이 부동산 정치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니니까
1: 예.
2: 부동산 문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가 와도 이게 백약이 무효일 수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공급이 워낙 적은 데다가 수도권에 지금 인구의 반이 몰려 살아요.
1: 예.
2: 인구가 분산돼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지방에도 이 서울에 못지않은 인프라 생기면 여기 있으려도 안 있어요. 거기 좋은 대학 있고 좋은 기업 있고 그래 보세요. 다 내려갑니다. 근데 세종대 청사 있다 하더라도 거기 그렇지 않으니까 이중살림하는 거 아니에요.
1: 예.
2: 근데 그걸 단기간 해결이 안 돼요. 급하니까. 그래서 내놓은 대책인데 어쨌든 간에 2만 7천 호 강서구 염창동은 서울의 어쨌든 서울의 주요 지역이니까 남양주도 그렇고 경기 덕서에도 뭐 진다고 그러대요.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1: 예.
2: 근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풀었어요. 근데 대출 규제도 지금 이제 전체 총량을 좀 늘렸어요. 근데 예. 개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늘린 건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대출 총량만 조금 늘렸던데 1.5%에서 3%로 가계 대출을 늘린 거죠.
1: 예.
2: 그런 걸 볼 때 조금 완화시키긴 시키는데 이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야당은 오늘도 김은혜 의원이 벌써 반론을 제기하고 나왔더라고요. 민간에 예. 대한 대책이 없다라든지 여전히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야당은 무슨 대책을 내놔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니니까 오세훈 시장 때도 좋게 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때도 또 착공이 안 된 게 많아요.
1: 예.
2: 그 여당도 너무 오세훈 시장 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야당도 이게 모든 게 이 진보 정권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 그렇게 하냐 문제가 앞으로.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쫓기면서 자꾸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된다고.
1: 예.
2: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놓는 건 좋은데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다시 이게 정쟁 소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1: 알겠습니다. 예, 그 세제 개편안도 지금 뭐 누더기가 됐다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비거주 1주택 소유주라도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좀 뭐 혜택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일단 종부세 기본공제 차등화, 그러니까 12억 거주하면 12억인데 이거를 9억 원으로 낮춘다라든지 아니면은 청년주택 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축소, 이거를 이제 2028년이었는데 2026년으로 조기 종료 방침을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전월세 부담이 전가된다, 청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세제는 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0: 저는 원안보다 지금 조금씩 이렇게 자꾸 손을 대면서 후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0: 그래서 처음에 설정한 것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가혹한 수준이 아닌데, 막 국민의힘 쪽에서 들고 일어나서 뭐 반발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뭐 조정을 좀 하고 막 이런 식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조정하다 보면 그야말로 누더기가 돼버려요. 재정 개편안 자체가 누더기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 의원들 얘기 저는 좀 어느 정도 무시해도 좀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래요?
0: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결국 강남 부자들 위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 중심적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상당히 부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이거 정책 펼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아예 좀 무시하고 가는 게 좋겠다.
1: 아, 그래요?
0: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1: 어쨌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국민의힘이 반대에 따라서 이게 좀 고친다기보다는
0: 그리고
1: 여러 여론이 안
0: 좋으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이 부동산 가격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1: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0: 상당수가 양심적인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 진짜 뭐 일본처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개라고 거명은 안 하겠지만 제가 굉장히 감명받는 분도 한 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보면 주식 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늘 오르길 바라고 또 오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올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사람들의 그 얘기도 좀 가려서 들어야 된다. 정부가. 말이 좋아 부동산 전문가인 거지 부동산 가격 인상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2: 저도 이 세제 문제가 지금 이제 그 초고가 아파트 그 영향받는 사람이 전 국민의 2~3%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좀 자세하게 더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저 같은 사람을 고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전혀 지장을 안 받아요. 전혀.
1: 그러니까 뭐 종부세 기준은 이제 집값 오른 거를 반영을 해서 현행 12억 원에 공시지가 보세요. 12억 원에서 14억 원을 올렸는데
2: 공시지가가 12억이면 얼마 시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1: 한 18억 원.
2: 20억에 가까워요. 시가 20억이 지금 워낙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인플레가 돼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아파트예요. 20억 아파트가. 서울에 뭐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 기초 공제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 공제 10억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억 아파트면 이게 공시지가가 한 12억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공제해주고 또 거기 무슨 곱하는 게 있죠? 공정 무슨 그
1: 공정
2: 과세 비율인가 있어요?
1: 시장 가액을 곱하죠.
2: 공정 시장 가액인가? 그럼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마치 징벌적으로 세금을 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말하자면 말이죠. 이게 프레임이에요. 근데 정부가 워낙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전세가 점점 없어져요. 월세가 오르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부자대로 이거 왜 보유세 많이 올리냐 난리 아우성이고 저 서민들 그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전월세 하는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이게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저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극우 얘기할 때 극우는 한 줌도 안 돼요. 그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 부동산 문제가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 사는 데서 전월세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요. 근데 그게 이게 초고가 아파트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그렇게끔 다 그냥 인식이 고착화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물건을 내놨던 걸 다시 들여가고 세입자 살듯하고 너 나가라 내가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 사라졌다 이 얘기를 아주 똑같이들 하고 다녀요. 전 그게 상당히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상당히 논리적 허점입니다.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부가. 근데 그 설명을 안 하고 자꾸 쫓겨가요. 그래서 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거 지지율 올려야 된다고 또 관료들은 또 쫓기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정확하게 그런 게 전문가거든요.
1: 예.
2: 그렇지 않다. 이게 전세 월세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세가 독특한 제도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하는 길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어떤 뭔가 대책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무슨 2-3%도 안 되는 국민들 때문에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지금 이종원 평론가 말씀인 지가 있어요.
1: 예.
2: 전 누더기까지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국민에게 반응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간에 너무 과도하게 이게 프레임화돼 있다.
1: 알겠습니다.
2: 전 그거를
0: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1: 짧게 진도로
0: 뭐
1: 나가야 되니까.
0: 전월세가 예. 뭐 갑자기 많이 올라서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예. 일반 서민들 전월세 가격이 이미 기존에도 싸던 데들은 별로 영향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별로 예. 변화 없어요. 예. 실제로 그 보면 고가 주택의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1: 네, 물량이 적다고는 하더라고. 저도 얘기를
0: 그러니까
1: 들어보니까
0: 그쪽이 예. 당연히 물량도 적은 거고.
1: 예예.
0: 그런데 그거를 확 일반화 시켜서 예, 뭐 마치 저는 전 국민들이 뭐 전월세가 올라서 뭐 고통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과장된 거다.
1: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두 분의 시각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구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한 말이 있는데 이게 좀 논란과 화제가 됐습니다. 듣고 오시죠.
3: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은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죠.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4: 네.
3: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4: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예. 세금을 만지면은 어쨌든 이익을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시끄럽게 떠드니 무조건 욕을 먹게 돼 있다. 뭐 이거 한 가지 얘기고 또 앞단에 있는 얘기들하고 좀 종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유연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누더기가 됐다고 또 비판한다. 뭐 그러면서 우리는 욕을 먹게 돼 있으니까 뭐 좀 낮은 자세로 다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판의 논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유체이탑 화법을 쓰느냐? 대통령 본인이 이거를 주도해 가지고 만든 건데 본인이 기어 다녀야지 왜 장관한테 기어 다니라고 하냐? 뭐 이런 네. 비판도 있는데 최창렬 교수님은 좀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저는 뭐 그런 말꼬리 붙잡기라고 보고 그리고 구윤철 부총리가 웃으면 안 돼요.
1: 예.
2: 물론 약간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웃을 수 있는데. 이 장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장관들이나 이 정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의원들 마실수 나올 때 있죠. 그 예. 이유가 있어요. 실수가 아니고 평소에 거기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남의 일이거든요. 구윤철 부총리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다 남의 일이에요. 정말 내가 이 나라의 부총리로서 경제 담당의 최고 수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고민 수준에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1: 예.
2: 제가 그러나 지적하고 싶고 이건 본질은 아닙니다만 또 하나가 저는 지금 이 정부의 혼선들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면 안 돼요. 오늘 자꾸 대통령제가 변화하는 것처럼 되는데
1: 예.
2: 이게 대통령 책임제죠. 대통령 중심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대통령 책임제라고도 얘기하고 대통령제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면 이게 대통령 무책임제가 돼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고 자꾸 권력 분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 총리도 얘기하는 거고.
1: 예.
2: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도대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장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들은 왜 봉급 주는 거야 도대체? 그냥 대통령 혼자 물론 대통령이 만기 칠라고 한 건 대통령이 자처한 거다. 그 비판할 수 있어요.
1: 예.
2: 그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뭐 또 재선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야당 비판 당연히 하는 거고 뭐 이해관계 따라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이해 세대 간의 계층 간에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원래도 비판하는 게 세금은 모든 사람이 달라요. 이해관계가 모든 걸 만족시킨 정책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조율하라고 있는 게 정부의 각 기관들이에요.
1: 예.
2: 장관 그리고 헌법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라고 국무총리가 나와 있어요. 헌법 86조에 그 역할 안 하고 있고 왜 그런 건 비판 안 하죠 도대체? 항상 그냥 스테레오타이프처럼 민주당은 뭐 이런 게 잘못됐다. 국민은 이런 게 잘못됐다. 국무총리 뭐라냐? 국무총리의 역할, 국무조정실장, 우리 장관을 왜 이렇게 아무도 안 하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도하게 많이 나서니까 이럴 수 있다는 비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것도 비판해서 이게 정책이 나오지 뭔가 조율이 돼야 돼요. 예. 한두 번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는데 자주 이래 보세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사건건 장관끼리 부딪힌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조율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당청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후탁하면 이게 혼선되고 지지율 떨어지죠.
1: 알겠습니다. 네. 예. 이종훈 평론가님.
0: 네, 우선 예. 책임 총리제만 있는 게 아니고 책임 장관제도 있다. 예.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번 발언의 취지는 우리 당분간 좀 이와 관련해서는 좀 낮은 자세로 우리 그 세제 개편안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그냥 갑시다. 예, 함께 그렇게 가자라는 취지에서는 얘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예.
0: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막 이제 지금 국민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라도 지금 하나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서 뭔가 반전을 좀 꿰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뒤집어 말하면 예.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따져서 명쾌하게 자기네들이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1: 예.
0: 자꾸 그 말꼬리 잡는 식으로 지금 늘어지고 있는 그런 그 형국이다. 그런 점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잠시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어봤고요. 지금 이제 어제 SBS 4차 토론회, 그러니까 방송 3사가 있었고 광주에서 한번 했었고 그래서 총 4번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어제도 좀 과거 이력을 많이 들추는 배신자론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의 이제 불교계와의 갈등, 봉익임 선달 그때 왜 대선 후보를 위해서 탈당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를 지적을 했고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2002년 탈당 이력을 겨냥해서 대선을 망쳤다. 배신자 트라우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이제 그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봤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옛날에 배신한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내용도 또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2: 한심하죠. 한마디로 한심합니다.
1: 한심한 건가요?
2: 예. 아니요. 그래도 마지막 판에 가서는 조금이라도 통과 의례로라마 조금 정책 얘기를 좀 건드릴 줄 알았어요. 지금 정책 가지고 아니 말로 난리잖아요 지금.
1: 예.
2: 부동산 세제를 지금 발표하고 이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죠. 아니 전당대회 당대표들 왜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당대표지 없애라는 거 주장하는데 지금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고
1: 예.
2: 반드시 없애야 돼요 당대표는 여야 할 거 없이.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제도적인 문제고. 이게 SBS 토론을 봐도 그렇고 지금 2021년도 국정감사 한 얘기 이게 정청래 의원이 봉익임 선달이다. 그리고 사람들 사과하고 탈당하려 했더니 탈당 안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표가 다 달았는데 왜 사과하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민석 후보 공격하는 게.
1: 예.
2: 그다음 정청래 후보는 여전히 또 김민석 그 당시 의원은 아니었죠. 그때 정무준 캠프에 합류할 때.
1: 그거 후단협.
2: 후단협 사태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그거 24년 전 얘기예요. 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로 가자고 그러고 AI 지금 호남에 클러스터 만들겠다고 이 난리판인데 지금 24년 전 그 얘기하고 있고 2021년도에 국정원에 대한 얘기 그거 꺼내고 있고 얼마나 할 일도 없어 이 사람들이.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가 도대체 뭐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직 폐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고
1: 예.
2: 아무튼 이번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 여당 전당대회예요. 과거 2015년도에 문재인 박지원 그 이인영 의원이 싸울 때가 있었어요.
1: 예.
2: 그때 야당이었어요. 야당. 그때 치열했죠. 그 2015년도에 결국 이제 복잡해서 2016년도에 국민의 당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지금 이제 격렬한데 그때 야당이었는데 지금 여당이거든요.
1: 예.
2: 근데 어쨌든 저는 종반대회가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이분들이 작정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정책적인 거는 별로 못 얻으니까
1: 예.
2: 상대방 공격해서 내 지지층 결집시키자. 뭐 그런 식의 전략이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런 비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략을 계속 갖고 가는 건 역시 내 지지층으로 보자.
1: 예.
2: 그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뭐 과거를 파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할 텐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가열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이게 그냥 당대표 경선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차기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미리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1: 아, 지금 이분들이 그럼 민주당에서 대선에 나오는 건가요?
0: 예, 유력 대선 주자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당대표 결국 다 되려고 하는 이유는 대서 자기가 공천권 장악해서
1: 예.
0: 당 조직 기반 강화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차기 대선 당내 경선 치러질 때 자기가 유리한 구도를 점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관련한 당내 경선 예선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0: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왜 자꾸 과거만 캐냐 하는 거죠. 과거도 물론 캘 건 캐야 되겠죠.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은 실력이 없어서다. 라고 생각합니다.
1: 실력이 없다.
0: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그 기본소득 기반으로 한 기본사회 시리즈
1: 예.
0: 이런 정책을 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도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고 경선 과정에서 논란도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 맹아가 될 만한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그 기본 시리즈 내놓기 이전에 기본소득 있었던 거고 또 뭐 기본 시리즈도 있었던 거잖아요.
1: 예.
0: 그렇게 맹아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발전돼서 이제 자기 국정 철학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분들 지금 보면 맹아가 되는 것도 아예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1: 예.
0: 정청래 대표 맨날 이야기하는 거 뭐 개혁 정체성, 예,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지금 거의 다 끝났잖아요.
1: 예.
0: 따지고 보면 그럼 뭘 더 할 건데요? 예, 다음번에 분명히 또 뭐 언론 개혁 이런 거 들고 나오겠죠. 개혁 뭐 이렇게 개혁은 뭐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그 다른 후보들은 또 뭐 그런 게 좀 있냐? 그것도 없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것 뒤져서 가지고 공격하는 것 말고는 달리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분들이.
1: 아무래도 뭐 네. 지금 집권 초기다 보니까 정권 초기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는 당대표가 되느냐를 얘기하니 또 친명이네 반명이네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또 과거에 누가 배신했네 안 했네 뭐 이렇게 글쎄요. 좀 아니, 흐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2: 이해가 가는데 예. 그게 예. 뭐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1: 예.
2: 한 60% 70% 하고
1: 예.
2: 이 맛이 우리도 무슨 술 먹을 때 얘기할 때 대개 뭐 신변잡기 얘기도 좀 하고 정책에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하잖아요. 술 먹다 보면 막걸리
1: 예.
2: 먹을 때
1: 예.
2: 뭐 소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녁 때도 막걸리 먹으니까 출출해지는데
1: 아, 예.
2: 근데 이거 너무 그게 없어요.
1: 아.
2: 그럼 저는 오히려 좀 답답한 게 이분들이 이게 박빙이라는 거 아니에요?
1: 예.
2: 수도권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호남. 그러면 거기 강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원들, 유권자 당원들이. 그럼 중도성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 예.
2: 오히려 그 정청래 됐건 김민석이 됐건 송영길이 됐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좀 중도적인 메시지를 내면 표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캐스팅 보트도 있다고요.
1: 예.
2: 그럼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좀 그러니까 강성으로 가되 한 70% 가고 나머지 20, 30%는 전략 전술적으로 좀
1: 예.
2: 그런 것도 가미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누가 비슷비슷한 건데 다 똑같네 이런 유권자 끌어올 수 있는 그 전략이 없는 게 아닌가 내가 뭐 그 사람들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1: 알겠습니다.
2: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1: 예. 예. 시간이 없어서 뭐 빨리빨리 할게요. 토요일 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일 날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이틀 뒤에 이제 최종 결과 그때는 이제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대의원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널뛰기예요. 이게 누가 앞서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디어 토마토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호남권에서는 김민석 44.1, 정청래 39.0, 송영길 10.2. 근데 서울에서 정청래 45.9, 김민석 36.3, 송영길 7.1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서는데 서울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10%, 9%포인트 가까이 많이 앞서고 조원 CNI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김민석 52.3, 정청래 29.9, 송영길. 그래서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앞서고 서울에서는 김민석 34.7, 정청래 26.6, 송영길 11.3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조원 CNI는 서울에서도 김민석이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11에서 11일 18세 이상 1033명 무선 ARS 조사고요. 조원 CNA가 스트레스 뉴스로 8일에서 11일 18세 이상 2001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판세 어떻게 보세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예측을 좀 해 주시죠. 고수득께서.
0: 네. 근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에만 초점을 너무 맞추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박빙 승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영길 변수는 왜 빼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친명대 이제 친청 구도라고 본다면 친명은 김민석 더하기 송영길 아닌가요?
1: 예.
0: 예. 그렇게 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누적으로 해서 평균 뭐 9%가 넘는다고 하던데
1: 10% 안팎 이 정도 나오죠.
0: 예. 예. 그걸 왜 무시합니까? 만약에 그게 뭐 다 송영길 후보를 찍었던 그 2차 투표가 다 그쪽으로

0: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갈런지는 뭐 좀 불확실하긴 한데 대부분 갈 거다라고 본다면 이미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 좀 보거든요.
1: 예.
0: 예,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선 상태다라고 좀 보는데 뭐 그거 무시하고 그러면 두 사람만의 이제 각축전으로 이제 봤을 때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경마식 보도니까 훨씬 더 흥미진진하니까 막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추세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가 지금 차츰차츰 격차를 더 벌여가는 그런 추세가 보인다 하는 거 공통적으로. 그리고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하고 당원만 이렇게 표집해가지고 낸 결과가 좀 차이가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당원들만 가지고 표집을 해보면 김민석 후보가 확실히 앞서는 거로 뭐 호남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일반 국민 전체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걸 보면 부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것이 나오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1: 예.
0: 예. 뭐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특히 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이제 그 이른바 그 친윤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정청래 대표를 연임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예. 여론조사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 다만 제가 오늘 잠깐만 예. 말씀드린 거는 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민주당 이번에 여론조사 반영하는 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그것만 먼저 말씀드렸다는 걸 전제로 하고 다만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더 잘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역선택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건대는 호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그렇고 양자 대결에만 초점을 맞추더라도
1: 예.
0: 김민석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1: 그러면 1차에서 한 후보가 과반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나요?
0: 저는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1: 아, 50%를 넘는데 최종적으로는?
0: 최종적으로.
1: 그러니까 이제 선호 투표제까지
0: 합산하기
1: 표를.
0: 전에, 예, 예. 합산하기 전 얘기하시는 거죠?
1: 예, 예.
0: 합산하기 전에 과반 넘기기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저는 호남에서 의회의 반전이 일어나면서
1: 예.
0: 그 아주 소폭으로 넘길 수도 있다.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최창렬 교수님.
2: 저는 뭐 초지일관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얘기했고
1: 예.
2: 뭐 선호투표라는 변수가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연대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호투표가 결정적일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아무리 그 권리당원들 강성권리당원이라는 게 하나의 그 관용화가 됐는데
1: 예.
2: 당원들은 이 당청관계가 이렇게 균열로 하는 걸 정치 고관여층들이라서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당원들 조사하면 김민석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봐도 저는 1차에서 과반 나올 수 있다고 봐요.
1: 아 그래요?
2: 네, 서울 다 포함해서.
1: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2: 생각보다 호남하고 서울 포함해서 호남 서울은 뭐 정치 후보 유리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마도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생각보다 예.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1: 아, 김민석 후보가 단독으로 50%를 넘을 수도 있다.
2: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2: 모르죠. 뭐 틀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저 개인적으로.
1: 예. 네. 뭐 아니 뭐 이게
2: 예측이가 수가 없는 거예요.
1: 평론가들이 틀리는 거는 숙명이죠.
0: 아니 뭐 예언가 아니니까.
2: 시간이 이제 우리 진짜 하나
1: 말씀해 주시죠. 예.
2: 제가 참 이 방송에 이거 쭉 나가면서 전당대 관련해서 전 몰랐는데 이 보수 패널들이 아주 입을 모아서 정청래 후보에서 그렇게 열을 올려서 분석력을 동원해가지고 예. 이기는 이유를 대길래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1: 예.
2: 평소에 분석력도 별로 그런 데다가 아주 대단히 분석을 많이 동원해요. 알고 보니까 지금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를 이 국민의힘의 전략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1: 아, 전략자산이요? 아,
2: 지금 예. 장동영 지금 대표가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는 그런 우스개기가 있잖아요. 비아냥 비슷한 예. 게. 뭐 비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왜 저렇게 열을 올리고 분석들을 하나 보수 패널들이 남의당 뭐 남의당이라면 이상하지만 경쟁당인데
1: 예.
2: 아예 대놓고 국민의힘을 대변한 분들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다. 저의 추론인데 대단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
1: 예.
2: 그런 건 적어도 자기 당의 일이 아니면 좀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 이것도 양극화더라. 아주 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첨언한 거예요. 사적으로.
1: 그 어제 김한규 의원이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의 총선에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니까 땡큐죠. 뭐 그런 취지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장동혁 대표가 그게 뭐 그런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아요.
2: 예, 전략자산이 B52가 맨날 예. 오상기제 있냐고요. 미국에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1: 알겠습니다. 뭐 이종훈 평론가님 뭐 덧붙이신 뭐, 시간 한 20초 나왔는데 예.
0: 뭐 딱히 덧붙일 얘기는 없습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되게 어수선한 것 같아요. 어수선해요. 지금 나라 전체가 좀 어수선한데.
2: 저는 이 전당대회 끝나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좀 이 줄기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도 예. 좀 정비를 하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기구들이 있거든. 다 가동하고 그래서 뭔가 좀 정리된 모습을 보여야지 대단히 산만해요.
1: 맞습니다.
2: 전당대회가 예.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1: 듭니다. 다들 좀 어수선한 것도 좀 정리가 되면 좋겠고 심신도 지쳐서 저도 지금 눈병까지 나가지고
2: 날씨도 더워 죽겠고 말이죠.
0: 사람이 지친 전당대회 때문에
2: 예. 전당대회가 너무 길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정답을 고쳐가지고 전당대회 좀 짧겠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고수들 최창렬, 이종훈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8월 13일 목요일 김준일의 치사 전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 폴리텍 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 폴리텍 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관절이 얼른 퇴근하라고 요청하는 느낌이 들고 집에서 다리 뻗으면 눕고만 싶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요, 유독 피곤함이 쏟아진다면 그건 단순한 체력적인 문제보다는 주위의 움직임, 시선, 또 반응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감정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긴장은 지금 이 시간부터 소파든 방바닥이든 여러분들 제일 편한 곳에 툭 하고 내려놓으시고요. 또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지 말고, 네, 하루 종일 쓴 마음의 에너지는 쉬어져야 채워지잖아요.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8월의 저녁을 만끽하며 이 시간 함께해 보자고요. 여기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역시 청량한 날씨의 목요일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그래도 약간 여름 느낌이 났던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목요일이 또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하고 힘든 날이잖아요. 그죠? 이런 날 특히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체력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아유 또 이 체력적인 것보다 더 힘든 게 아마 사회생활하는 거 그 대인관계 선후배 눈치 봐야 하고 정말 일하면서 다양하게 신경 써야 할 일 너무 많은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상하게 유독 피곤한 그런 느낌이 든다면 아무래도 그날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주변 상황을 지나치게 신경 쓴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일의 생생함을 위해서 저녁은 일단은 좀 나를 좀 바닥에 널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빨래 널듯이 편안하게 축 늘어지면서 널어놓는다는 표현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휴식, 쉼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왜 또 택배 기다리는 분들 아 언제 오나 이런 생각도 당분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택배 없는 날인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네, 택배 없는 날이 내일부터입니다. 혹시 택배 받을 거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택배에 대한 관심도 완전히 다 삭제시켜버리시고요. 편안한 휴식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정말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택배 기사님들. 참 자주 오는 택배 없는 날이 아닐 테니까 진짜 편안하게 쉬시면서 재충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분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했던 오늘 하루 이야기 손모아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접품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여행 선물이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의 여행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여행을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공연 선물도 마련하고 있죠. 서울 노원 구민의 전당에서 열리는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아주 특별한 참여 공연인데요. 어린이 관객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와 함께 여러 가지 게임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36개월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모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4시 이렇게 3회 공연 티켓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으로 신청 사연과 함께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우, 선물 진짜 많다. 그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6366님께서 쭝디 오프닝 글 그래 내가 그랬네 맞아 맞아 너무 공감했어요. 오늘 또 힘든 하루 보내셨군요. 6366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 몸 좀 바닥에 널어놓고 계신 거죠? 아니면 소파나 어디든 제일 편한 곳에 편안하게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님께서 택배 없는 날 저 이미 마음 접고 있어요. 네, 재진님의 사연 속에서 미련 뚝뚝 떨어지는 그 느낌이 느껴지네요. 택배 이상하죠? 받을 택배가 있으면 마음이 쉽게 내려놔지질 않아요. 빨리 받고 싶어서. 네, 택배 없는 날 우리가 조금만 택배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그 조바심에도 좀 자유를 주자고요. 박효진 양수정님께서 안녕하세요 쭝디 인사 주셨네요. 어서오세요. 유현미님께서 쭝디님 출첵합니다. 저 신나요. 내일 연차입니다. 아주 행복해요. 네, 좋네요. 연차까지 그러면은 사흘 나흘 연휴네요. 나흘 그죠? 금, 토, 일, 월 어우 좋네. 어디 안 가세요 현미님?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정희님께서 우리 딸은 드디어 계약했어요. 딸은 싫겠지만 전 점심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좋아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정희님. 네, 이지영님께서 쫑디 오늘 오전 저희 동네는 나가니 선선하더라고요. 아주 이상적인 여름 날씨.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날씨였지만 그래도
여름 느낌은 났어요. 그죠? 아니, 근데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여름 안 같았거든요. 뭐야? 바로 가을로 가는 거야? 이 폭염 뒤에?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래. 아직은 이 정도의 여름 날씨여야지. 그게 맞는 거지. 딱그 정도의 좋은 여름 날씨였던 것 같아요. 류영진님께서 남쪽 나라 드디어 비가 오나요? 잔뜩 흐렸는데 비가 좀 오면 좋겠어요. 논밭이 가물어 땅이 갈라져서 소방용수까지 동원됐대요. 비야 제발 내려라. 아유,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이렇게 날씨 예보 앱을 봤는데 다행히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꽤 긴, 한 5, 6일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물론 예보는 또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 같아선 그렇게 5, 6일 동안 촉촉하게 충분히 땅을 적셔줄 수 있을 만큼 가뭄이 해소될 수 있을 만큼 비가 좀 와줬으면 좋겠네요. 박진경님께서 침대에 누워서 음자풍 눕방하지요. 진짜 음자풍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듣기로. 비 오라고 기우제를 좀 지내야 될까 봐요. 아직도 비가 안 와서 너무 더워. 에어컨은 끌 수가 없고 밖에 매미가 어마어마해요. 내일 말복이라는데 말복 달이 뭐 하실 거예요, 쭝디?라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일이 벌써 말복이에요? 와 그렇구나. 내일 또뭐 맛있는 거라도 좀 챙겨 먹어야죠. 예, 뭐 맛있는 걸 해봤자 복날에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삼계탕 정도가 아닐까? 네, 그게 제일 무난하면서도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맛있고 몸에도 좋고 그런 거 아닐까? 예, 복날마다 그걸 챙겨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말복은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말복엔 삼계탕 먹는 걸로 우리 진경님도 내일 몸에 좋은 거꼭 챙겨 드세요. 방학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자, 오늘도 음자풍 찾아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노래 두곡 들려드릴게요. 윤하의 바람이 불면 준비했고요. 이어서 멜로망스의 바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자, 오늘은 길거리에서 노래를 시작해 세계적인 스타가 된 두 가수의 최초 히트곡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버스킹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생계를 위한 무대였고, 때로는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요. 그 길거리 무대에서 시작된 노래가 결국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습니다. 먼저 에드 시런의 The A-Team입니다. 13살 때부터 버스킹을 시작한 에드 시런은 한때 노숙을 하면서까지 길거리 공연을 이어갈 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기타 하나만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 무대를 전전하며 자신의 노래를 알렸는데요. 이후 너튜브를 통해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2011년 발표한 최초의 메이저 데뷔곡이 바로 The A-Team입니다. 이 곡은 영국 싱글 차트 3위에 올랐고요. 첫 정규 앨범인 플러스는 200만 장 이상 판매됨으로써 에드 시런은 단순히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호주의 싱어송라이터 톤즌 아이의 댄스 몽키입니다. 2019년 혜성처럼 등장해 세계 음악계를 놀라게 한 곡인데요. 호주에서 무려 23주, 영국에서는 11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죠. 그런데 이 톤젠 아이 역시 출발점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7살 때인 2017년부터 호주 바이런베이에서 버스킹을 하며 음악을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무려 6시간씩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음악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게 번 돈을 도둑맞는 일까지 겪었는데요. 댄스 몽키에는 바로 그때 경험으로 만든 곡이죠. 흥겹고 중독성 강한 멜로디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신나는 노래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관객의 관심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던 버스커의 우프구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숨어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의지와 열정으로 정상에선 두 가수의 노래 함께 볼까요? 에드 시런의 The A-Team, 톤젠 아이의 Dance Monkey.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길거리에서 노래를 시작해 세계적인 스타가 된 가수들의 최초 히트곡들 두 곡 만나봤습니다. 이미애님께서 밥 다 먹고 베란다에서 노을 구경이요. 이어폰으로 들어요. 에드시런 노래 기타 선율이랑 듣기 참 좋네요 하시면서 직접 찍은 사진을 또 우리 사진 잘 찍는 미애님께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아유 하늘이 참 멋집니다. 진짜 구름으로 하늘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1611님께서 안녕하세요 영중오빠 첫 문자 보내봅니다.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라디오도 재미와 감동 있는 사연들 들으면서 힐링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쭉 해주세요. 함께할게요 중디 늘 응원할게요. 네 여러분 참고로 1611님은 제 지인이 아닙니다. 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멋진 사연 보내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길 바라고 1611님 환영합니다. 자주 오세요. 네, 제가 목소리 관리 잘해서 계속 듣기 좋은 목소리로 한번 계속 해볼게요. 9724님께서 쫑디 너무 반가워요. 저녁에 쫑디 목소리 들으니 좋아요. 진짜로 저녁에 듣는 음악 행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9724님도 환영합니다. 자주 오세요.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 신청하시고요. 장재희님께서 저희 집은 이틀 전 에어컨 삼촌이 편찮으십니다. 아직 7세밖에 안 되셨는데 그래서 다른 회사 삼촌을 영입했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주말에나 설치할 수 있대요. 그래도 저녁엔 꽤 시원하네요. 단 불 앞에서 밥 안 하고 샤워하고 가만히 있기. 제이님 에어컨 삼촌이 왜 여름 다 지났는데 왜 갑자기 아프실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지. 조금만 더 버텨주시지. 아이 그러면 에어컨 좀 싸졌을 때 그때 설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유 어떻게. 아니 7년밖에 안 된 에어컨인데 어디가 벌써 그렇게 아파서 고장나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수리가 안 되는 고장인가 보네요. 야, 7년이면은 에어컨 7살이면 아직 어린데 많이 어린데. 어? 저희 집 에어컨이 거의 10년인데 10년이 좀 안 됐는데 9년? 근데 아직 짱짱하거든요. 정말 잔고장 한번 없이. 제이님 새로 들이신 에어컨 삼촌 건강한 분이길 장수하시는 분이길. 양수정님께서 저도 지금부터 짧은 연휴인데 오늘 과중중중중한 업무로 길바닥에 대자로 눕고 싶어요. 아유 연휴를 지금부터 보내시려고 업무를 그냥 몰아서 과하게 처리하셨구나.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다 맞춰놓으니까 얼마나 개운하고 좋아요. 힘은 들지만 그죠? 그러면 연휴 마음껏 즐기는 일만 남았잖아요. 잘하셨어요 수정님. 연휴 때 뭐 어디 좋은 데 가시나? 9477님께서 중디 쉬는 날이라서 여유롭게 하루 보냈어요. 10년 전 옛 직장 동료들 새 바보들은 아침에 함께 운동 다녀와 북한산 근처에서 고등어 구이와 맛있는 커피 한 잔을 하고 왔어요.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바람이 이젠 가을 같아요. 저희는 가을엔 다시 민둥산에 가기로 했어요. 아니 진짜 10년 전 옛 직장 동료들이라고 하는데 너무 친하신 것 같아요. 새 바보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 표현은 거의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뭐 이런 친구들한테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허물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다니 참 너무 좋은 친구들인 것 같네요. 자 노래를 한 곡 또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날씨 정말 밤에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밤산책.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383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쭝디, 저 결혼한 지 5개월 됐는데요. 회사에서 퇴근 즈음에 제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쓰레기통을 다 뒤지고 회사 복도를 기어다니면서 찾아봤지만 못 찾았답니다.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미안해. 살찌다 보니 손가락까지 뚱뚱해져서 내가 반지를 빼놨었나 봐. 오늘부터 살 뺄게 라고 울면서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화도 안 내고 별다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으로 혼자 있고 싶어서 방에 들어와 봤더니 글쎄 화장대 위에 반지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출근할 때부터 반지를 안 꼈던 거였어요. 남편은 이미 화장대 위에 반지가 있는 걸 다 봤던 거고요. 저는 살 빼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건망증이 문제인가 봐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시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3837님의 신청곡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왔습니다. 3837님 일단 결혼 반지 잃어버린 게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고 정말 놀라셨을 텐데 회사에서 얼마나 난리를 치셨을까 잃어버린 줄 알고 너무 다행인데 아 본의 아니게 남편분한테 커밍아웃을 하셨네? 살찐 거 나 살쪘다라고 이실직고 하셨고 거기다가 나 건망증도 있는 것 같아 라고 또 아유 참 그래도 이 결혼한 지 이제 5개월이면 아유 얼마나 좋을 때예요. 완전 신혼일 텐데 어떤 모습도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3837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분 주소하고 그런 거 다시 한번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그리고 CPBC 플러스의 음주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양수정님께서 알콩달콩 너무 귀여운 신혼부부의 사연이네요. 아 옛날이요. 아, 여러분 저는 갑자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반지 결혼 반지를 보통은 신혼 초에는 좀 끼다가 이제 귀찮기도 하고 좀 안 끼던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뭐 손 씻을 때나 이럴 때 빼놨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끼고 다니는 시기가 오잖아요. 어느 정도에 그렇게 해도 되나? 서로 양해를 해주나?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한 반지를 한 달인가? 한 달인가 두 달 끼고 안 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반지함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요즘에 후회하는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순금으로 살걸. 금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순금 살걸. 네. 그거 말고는 굳이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세트로 살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결혼 반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관리 잘해야죠.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고이고이 반지함에 넣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놓는 걸로. 자 김수정님께서 너무 슬픈 사연을 보내셨네요. 나 결혼 못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난 결혼 안 못했는데구나. 뭐예요 수정님? 이거는 무슨 사연, 무슨 뜻이에요? 수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여러분. 난 결혼 안 못했는데라고. 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는 뜻이라는 거겠죠? 마지막 자존심? 수정님 어떤 뜻인진 모르겠지만 어떤 수정님의 당당함 뭐 그런 느낌은 조금 결여가 된 듯한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 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수다 떨다 보니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부 끝곡으로요 이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윤종신의 거리에 서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스마트폰에서 클릭 한 번으로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 가능해진 만큼 시장이나 마트에 직접 가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동네 풍경은 전혀 다른데요. 주민들은 여전히 장바구니를 들고 어느 슈퍼마켓을 찾고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 꽃집과 약국, 빵집, 반찬 가게가 모여있고 생소한 글로벌 채소들과 50여 종의 수입 생수까지 갖춰져 있는데요. 이곳은 무려 61년의 역사를 지닌 연희동의 쇼핑센터입니다. 대형마트와 새벽 배송 사이에서 어떻게 반세기가 넘도록 이렇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들여다봤는데요. 먼저 이 마트는 동네의 역사와 사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연희동엔 고향을 떠나온 대학생과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수입 식재료를 들여왔죠. 유행을 따르기보단 동네를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 차별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낯선 식재료가 팔리지 않아도 꾸준히 관리했고 직원들이 직접 그 재료로 요리까지 하면서 고객이 맛부터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또 12월이면 주차장을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꾸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모이게 만든다든지 혹은 마트에서 막걸리를 사면 근처에서 자매가 파는 국화빵 한 봉지를 무료로 받는다든지 이런 상생의 모습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이 마트의 운영자는 동네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일이 61년 된 슈퍼가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취향은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완성되잖아요. 엄마 손 잡고 오던 아이가 어른이 돼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오는 곳. 그렇게 취향과 추억을 대에 걸쳐 물려주는 이런 시장이나 슈퍼가 전국 곳곳에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사라 강의 Summer is falling in love. Summer is falling in love네요. 네. 자, 장을 보러 마트에 직접 가는 일보다 요즘엔 뭐 워낙 그 배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주문 배송으로 장을 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렇게 61년 동안이나 동네에서 한자리를 지켜온 슈퍼가 있어서 더구나 그 슈퍼가 아직도 손님들로 넘쳐나고 동네 풍경까지 바꾸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곳 근처에 사시는 분들. 왜 역 근처는 역세권이라고 그러고 학교 근처는 학세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시장 근처는 시장세권, 장세권 이렇게 하나? 아니 근데 진짜 시장세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서울 같은 이렇게 도심지에서는 전통시장 느낌의 그 재래시장이 있는 동네는 너무 좋아요, 살기. 거기 가서 장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리고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정감이 있어서 그 시장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막 힐링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장 근처에 그 좋은 시장을 가까이 두고 있는 주거단지? 아파트단지? 집값이 비쌀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참 이런 슈퍼가 있는 동네 주민들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왜 우리 그 동네 작은 구멍가게 같은 곳에 추억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가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문 닫게 되면서 참 많이 아쉽기도 했고 그런 기분 많이 느꼈었는데 참 이 61년째 이 동네에서 자리를 지켜온 이 슈퍼 대단합니다. 이런 곳이 정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김수정님께서 안 못했다는 솔로라고요 하시면서 여기는 중세권. 네, 수정님 쏴라 있네. 유머가 쏴라 있네. 왜 네, 솔로 생활 마음껏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당당해. 네. 그래도 조만간 정말 멋진 짝을 또 만나실 수 있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센스와 유머 감각이면 멋진 연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동철님께서 맞아요 중대 저희 온양시장 안에 야채 가게는 애호박 2개 1,000원, 오이 4개 1,000원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장을 좀 봐서 알거든요. 이거 반값이에요. 우리 동네 마트보다 정말 딱 반값이에요. 아, 이 맛이지. 이거지. 요즘처럼 물가 비쌀 때 더군다나 신선식품, 야채들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아마. 지금 가물어서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오를 텐데 이럴 때 이렇게 재래시장, 옛날 시장이 근처에 있으면 정말 너무 좋죠. 부럽습니다, 동철님. 양수정님께서 중디는 주로 어디로 장 보러 가나요? 네, 얼마 전에 집 앞에 커다란 슈퍼가 생겨가지고 거기로 가는데 너무 편하고 그리고 값도 막 적당하고 근데 애호박 하나에 1,000원이네? 애호박 하나에 1,000원, 오이 두 개에 1,000원 막 이러고 잘못 가면 오이 한 개에 1,000원씩 받더라고요. 와, 여러분 저 진짜 거의 반주부죠? 0853님께서 정육점 하시는 분인데 내일이 말복이라 삼계탕용 닭 500마리 팔았더니 너무 힘드네요. 내일도 500마리 다 팔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 야, 너무 좋으시겠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자, 오늘 매상 제대로 올리셨네. 힘은 들지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집에 가서 매출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절로 웃음이 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오늘 500마리인데 내일은 뭐 더 팔리면 더 팔렸지 500마리는 뭐 그냥 팔리죠. 내일도 조금만 고생하시고 네, 집에서 행복에 겨워 한박 웃음 짓는 내일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참, 요즘 같은 그 경기 안 좋을 때 장사 잘 된다는 이야기,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잠시 후 음악의 발견 이 시간 함께 하는데 오늘 또 우리 예진님이 들려주실 이야기와 노래는 어떤 노래들이고 벌써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아니야 잠시 후가 아니죠, 바로 모시고 옵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자, 음악의 발견 오늘도 남예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남예진입니다.
0: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네.
0: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1: 날씨가 진짜 낮에 잠깐 덥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살 것 같아요.
0: 그죠.
1: 근데 제가 8월 1일에서 2일이었죠? 지난주였죠?
0: 네.
1: 네, 그때 한강에 걷기 대회를 다녀왔어요.
0: 아하.
1: 근데 한창 더울 때였거든요. 네. 그때는. 근데 이제 42km를 밤새도록 걷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0: 42km를 걸어요?
1: 네.
0: 그럼 몇 시간 걸려요?
1: 제한이 11시간인데 네. 저는 이제 걷다가 뛰다가 해가지고 7시간 40분 만에 완보를 했습니다.
0: 와, 대단하시다 정말.
1: 네. 그래서 참 사실 걷는 거 자체는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만 뛰면은 몸에 열이 오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냥 포기할까? 막 이런 생각을 몇 번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악물고 네. 아, 이 그럴 순 없지 네. 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 노래들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 악물고 듣는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0: 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음악들 소개해 주신다고? 아니, 저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지난주에 녹음 작업하셨다면서요?
1: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 주 쉬었다 왔는데
0: 언제 나와요?
1: 이제 녹음이 한 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는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0: 정규 음반인 거예요?
1: 네, 정규 음반입니다.
0: 몇 곡짜리?
1: 7곡 녹음했고요. 저의 이제 5집 음반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정말 나오면 바로 네, 들려주셔야 가지고 돼요.
1: 가지고 오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남예진님이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악 물고 듣는 노래 대체 어떤 노래들일까 벌써 궁금해집니다. 첫 곡부터 소개해 주실래요?
1: 네, 이번에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손성훈 씨의 내가 선택한 길이란 곡입니다.
0: 네.
1: 이 곡은 90년대 드라마 폴리스의 OST였고요. 이 폴리스라는 드라마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죠. 이현세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당시에 스타들이었던 이병헌 씨, 김호진 씨, 엄정화 씨, 이승현 씨 등이 출연을 했고요.
0: 네.
1: 그 마지막 승부, 그 드라마랑 같은 시기에 방영이 돼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승부 팬이었기 때문에 사실 폴리스는 그 당시에 봤던 기억은 없어요.
0: 저는 둘 다 안 봤어요.
1: 그럼 뭐 하셨죠?
0: 그땐 드라마 안 좋아할 때.
1: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노래는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강렬해요.
0: 네.
1: 이 손성훈 씨의 목소리가 허스키하기도 하는데 힘이 있고 그리고 표현력 이런 거 호소력이 굉장히 좋아서
0: 네.
1: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난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꺾이지 않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들을 때마다 진짜 이 중꺾마의 마음 이런 걸 다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뛸 때도 이 노래를 들으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되지 않는 그런 네. 마법이 있는 곡입니다. 이 손성훈 씨는 시나위 5집의 보컬이기도 하셨다고 해요.
0: 네. 아유, 손성훈 씨 너무 멋진 네. 아, 그 보컬리스트였죠.
1: 약간 김정민 씨랑 목소리가 비슷한 결이면서도 또 좀 다르더라고요.
0: 손성민 씨 그리고 손성훈 씨, 네네. 손성민 씨를 손성훈 씨 엄청 잘생겼었어요.
1: 아, 진짜요?
0: 멋있게 남자답게.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남자인 제가 봐도 어우 멋있다 저 형.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찾아봐야겠네요.
0: 자, 그러면 첫 곡으로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이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음악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남예진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네. 드라마 폴리스 OST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듣고 왔습니다. 아우 참 그때 진짜 드라마를 안 봤는데 네. 이 노래가 워낙 인기가 많았어서 맞습니다. 노래는 너무 기억이 나네요.
1: 네. 네. 지금 들어도 사실 힘이 불끈 나는 그런 곡이죠.
0: 정말 목소리가 네. 남자답죠. 진짜. 그렇죠. 제가 참 부러워하는 그런 목소리와 창법을 가진 네. 이지영님께서 손성훈님 몇 년 만에 듣게 됐네요. 이재진님께서 역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네. 하드락, 그러니까 락 보컬들의 그 목소리는 정말
1: 맞아요.
0: 그 에너지는
1: 맞아요.
0: 참 부러워요. 예진님의 그 락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아 이번에 녹음한 그 곡들 중에서 약간 네. 락 느낌이 나는 게 있습니다.
0: 진짜?
1: 네. 기대하셔도 와, 좋습니다.
0: 뭐야? 와 이번 앨범 뭐야? 약간 오 좀 기대되는데요.
1: 네, 좀 기대해 주세요.
0: 힙합 쪽은 없.
1: 아 힙합은 없습니다.
0: 네, 아유 자 우리 남예진님의 새 노래도 나오기만 하면 우리 또 음작품 가족들이
1: 네
0: 마치 내 가수인 듯
1: 든든합니다.
0: 앞장서서 홍보해 주시고 네. 그럴 거예요. 자, 음악 있는 시대 풍경, 음악의 발견. 오늘은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악물고 듣는 노래들 함께 하고 있는데 왠지 오늘 락 뮤직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1: 아, 네.
0: 예상이 좀 드는데
1: 다음 곡도 락입니다.
0: 네.
1: 서바이버라는 미국의 록 밴드의 Eye of Tiger라는 곡인데요.
0: 아우.
1: 근데 사실 이 제목만 딱 들으면 좀 낯서실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노래지?
0: 아 그럴까? 네. 아, 나는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그런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네, 이 곡은 바로 로키 영화 로키 3탄의 네. 주제가로 쓰였다고 합니다.
0: 아우.
1: 저희가 이제 로키 1의 테마곡 빠밤빰 네. 빠밤빰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곡도 들어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로키는 옛날에 봤던 기억은 있는데 사실 저한테 남아있는 기억은 그 로키가 이렇게 훈련하는 장면들 막 뛰어다니고 팔굽혀펴기하고 막 이런 장면만 남아있거든요. 이 영화 제작 당시 실버스타 스텔론이 무명이었대요.
0: 맞아요.
1: 네, 처음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였는데 각본을 어떤 이 무하마드 알리와 척 웨프너의 타이틀전을 보고 사흘 만에 쓴 각본을 들고 제작자들을 막 찾아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무명이어놓으니까 제작사들이 배우라도 좀 그 당시 좀 유명한 배우들을 쓰면 안 되냐 그랬는데 이 실버스타 셀론이 안 된다. 내가 감독 배우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했다고 하는데
0: 네.
1: 결국에는 이제 감독은 다른 분께 양보를 하고 주연을 맡았다고 하네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제작비가 좀 많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영화 곳곳에 이렇게 뭐 아버지도 나오고 남동생도 나오고 제작자도 나오고 이렇게 엑스트라들로 많이 주변인들이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그 훈련하는 장면에서 그 로키가 이렇게 뛰는데 누가 오렌지를 하나 탁 던져주고 되게 자연스럽게 탁 받아서 뛰는 장면이 나오는데
0: 네네.
1: 그 장면이 이게 촬영 장비가 되게 열악하다 보니 사람들이 촬영하는지 모르고 진짜 마라토너나 뭐 운동선수가 훈련하는지 알고 좀 힘내라고 상인이 오렌지 하나 준 건데
0: 아 진짜? 네,
1: 그걸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서 딱 웃으면서 달리거든요.
0: 그 장면 되게 멋있었는데
1: 네, 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0: 야 참 이 로키는 진짜 명작이에요.
1: 맞습니다.
0: 네, 그 더군다나 그 영화도 영화지만 그 영화 속에 빛났던 이 음악들이
1: 네.
0: 정말 큰 몫을 했거든요.
1: 그쵸.
0: 이 Eye of the Tiger 이 곡도 아마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예진이 말씀하신 대로 제목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1: 네.
0: 음악 딱 전주 시작되자마자 아하 몸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면서 집에서 스텝 밟으실지 몰라요.
1: 그렇죠.
0: 네. 자 그러면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함께 들으시죠.

0: 아우 참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노래 하나가 사람의 몸에 무슨 에너지 부스터를
1: 그러게요.
0: 넣어준 듯 괜히 막 힘이
1: 네,
0: 나고
1: 몸이 막 이렇게
0: 아
1: 움직이네요.
0: 이저녁에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이저녁엔 좀 약간 처지고 피곤하고 힘이 좀 빠질 때거든요. 근데 와이 노래 하나에 나도 모르게 뭐 몸에 막이 힘이 들어가서 이거 운동할 때이곡 함부로 들으면 안 되겠는데? 괜히 내 페이스를 넘겨서
1: 그렇죠, 그럴 수
0: 오버페이스
1: 있습니다.
0: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진짜. 아, 그 정도로 진짜 노래가 힘을 주는 노래입니다, 정말.
1: 네, 맞습니다.
0: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이 악물어야 하는 힘든 순간에 기운을 샘솟게 만드는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인공은 또 어떤 곡일까요?
1: 네, 세 번째 노래는 노댄스의 달리기입니다. 앞선 이두 곡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노래지만 이 가사 내용이 이 달리기를 좀 해본 사람들이라면 100%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뭐할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이 너무 제 마음이거든요. 아, 그래. 근데 누굴 원망해? 내가
0: 그러니까
1: 시작한 건데.
0: 뛰면서도 수도 없이 후회하잖아요. 어떻게 할수 없지 뭐 시작해버린 걸.
1: 그러니까요.
0: 아유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몰라.
1: 게다가 창피하게 멈춰 설순 없으니 대회 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0: 그러니까
1: 아, 나 포기하고 싶어도 너무 창피해서 못
0: 나보다
1: 포기하거든요.
0: 또 훨씬 어리고 저 꼬맹이들도 막 뛰고 있고 막
1: 네.
0: 그런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창피해. 아,
1: 그쵸.
0: 나는 왜 이렇게 안 뛰어봤는데 왜 이렇게 잘하잖아요. 참네.
1: 그리고 단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수 있다는 것. 사실 이것 때문에 달리죠. 이거 하나 보고.
0: 네. 참그 성취감은 정말
1: 네.
0: 말로 표현 못하죠.
1: 네. 그리고 이거 뛰고 나서 집에 가서 씻고 누울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달리기 하는
0: 저는
1: 힘이거든요.
0: 약간 그 달리기도 그런데 제가 이 느낌을 어디서 느껴봤나 생각을 해봤더니 등산할 때.
1: 아, 그쵸.
0: 제가 한라산 정상까지 오른 경험이 있는데
1: 네.
0: 그때 이런 느낌 느꼈어요. 아, 괜히 올라온다고 했나?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1: 그쵸.
0: 여기서 내려가면 너무 아쉽잖아. 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곧 정상이야, 곧 정상이야. 내려오는 아주머니들한테 아주머니 얼마나
1: 맞아.
0: 남았어요? 그러면 아주머니들 다 똑같아. 곧 좀만 가면 돼. 곧
1: 좀만 가면 돼.
0: 나와. 곧 나와 힘내. 다 똑같아. 가도 안 나와.
1: 진짜 맞아요.
0: 그때 내가 느껴봤구나.
1: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 이게 참 가사 너무 좋잖아요. 이 가사를 윤상 씨의 어떤 음악적인 동반자죠. 박찬학 작사가님께서 쓰셨는데요. 이 박찬학 씨의 가사들 사실 다 너무 좋아요. 김동률 씨의 출발, 박효신 씨의 먼 곳에서, 뭐 장혜진 씨의 내게로 이런 가사들 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특히 그 윤상 씨의 소년이라는 곡에서는 쫑디도 함께 작업을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0: 아우.
1: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잘 쓰실까요?
0: 정말 분위기
1: 아,
0: 끝판왕이었어요. 예,
1: 그렇구나.
0: 저 어렸을 때그 윤상 선배님도 정말 너무 멋진 아티스트였잖아요.
1: 네.
0: 인기도 엄청
1: 그쵸.
0: 많았고. 그런데 그 동반자인 박창학
1: 네.
0: 작사가님은 당시에 여고
1: 그러니까,
0: 선생님이셨거든요.
1: 그
0: 여고
1: 선생님이셨더라고요.
0: 선생님이셨는데 윤상 형만큼 멋있었어요.
1: 와, 난리
0: 와,
1: 났겠네요.
0: 여고에서 난리가
1: 아, 수업을
0: 났었대요.
1: 어떻게 해요?
0: 아니, 나는 내가 가수잖아요, 제가 가수인데 작사가 형한테 질투를 느껴본 건 처음이었다니까요, 정말. 아유, 그 정도로 진짜 멋진 분이었고, 성격도 굉장히 멋진 분이고, 성품도 되게 좋으시고,
1: 네.
0: 예, 참 좋은 분이세요, 진짜.
1: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사를 쓰시나
0: 그런가
1: 보네요.
0: 봐요.
1: 진짜
0: 아유,
1: 너무
0: 참.
1: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노댄스, 사실 이 윤상의 달리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노댄스라는 팀 앨범에 처음 수록이 된 곡이에요.
0: 네.
1: 노댄스는 96년에 윤상 씨와 신해철 씨가 만든 프로젝트
0: 아,
1: 팀인데요.
0: 그 조합도 정말
1: 네,
0: 너무
1: 정말 그 당시에
0: 환상의
1: 정말. 네.
0: 다시는 그런 조합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1: 그러게요.
0: 너무 멋진 프로젝트
1: 맞습니다.
0: 팀이었죠.
1: 이 제목이 노댄스인 이유가 두분다 춤을 춤을 못 추시기도 하고 또 이 일렉트로닉 음악이 꼭 춤추는 데만 적합한 음악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으셨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 노댄스의 달리기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아, 노댄스 버전의 달리기 참 오랜만에 듣는데 아,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습니다.
0: 예, 특히 그 신해철 선배님의 그 코러스가 오늘 더또
1: 네,
0: 크고
1: 맞아요.
0: 선명하게 들려서 더 좋네요. 참 멋진 가사예요.
1: 맞아요.
0: 정말 우리도
1: 진짜.
0: 작품하면서 곡 쓰면서 가사도 쓰지만 참 이런 표현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아,
1: 참
0: 이런 표현
1: 별말이
0: 정말?
1: 아닌데도 사실 이거를 딱 보면은 뭔가 우리의 삶 전체를 뭔가 조망하면서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0: 그러니까.
1: 진짜 엄청 대단하신 것
0: 진짜
1: 같습니다.
0: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박창학 선배님 옆에서 보면서 정말 질투심에. 와, 아니, 저렇게 잘생기고 멋있는데 글도 이렇게 쓴다고? 말도 안 돼. 막 그러면서 되게 질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1: 사기 캐릭터셨네요.
0: 정말 사기 캐릭터였었어요. 근데 제가 한 3년 전에 마지막으로 뵌게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 근처에 작업실이 계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뵀는데 그때 속으로 제가 살짝 웃었어요.
1: 왜요?
0: 창학이 형도 배가 나오는구나. 아니 여전히 마르셨어요. 정말 마르셨거든요. 여전히 근데 마르셨는데 박창현 선배님이 이렇게 운동 쪽하고 친한 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 오, 저 형도 배가 나오네? 이러면서 속으로 진짜 지금 제가 참 창피한 얘기지만 속으로 아싸! 아이 진짜 참 여전히 멋있는 분위기 끝판왕의
1: 이 방송 안 들으셔야 될
0: 작사랍니다.
1: 텐데.
0: 아이 괜찮아요. 들어도 괜찮아요. 이거 듣고 다시 연락 와서 너 방송에서 내 얘기했더라. 밥이나 먹자 이런 연락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이를 악물어야 할때 들으면 기운이 나는 노래들 만나고 있는데, 자, 공다영님께서, 와, 이 노래 가사를 이분이 쓰신 거군요. 정말 저도 힘들 때 자주 듣던 노래. 전 SES의 달리기도 좋아요. 아, 그 SES 버전도 많은 사랑을
1: 그쵸.
0: 받았죠. 이지영님께서, 윤상님이 유학 갔다 오시고 나서 낸 앨범, 플래시 위드 힘도 사서 들었는데 그때 생각나요. 쭝디도 피처링 하셨네요라고. 제가 피처링 한 거면 아마 리메이크 앨범이었을 거예요. 제가 윤상 씨그 리메이크 기념 음반에 노래 하나 한게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양수정님께서 박창학님 진명여고 국어 선생님이었죠. 신해철 윤상 오빠가 만든 이 앨범 CD 두개 소장 중이에요. 근데 달리기 내용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쉰다는 건 죽음 후의 얘기래요. 잠은 죽고 나서 자자라고. 네. 아유,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CD를 두 개나
1: 그러게요.
0: 소장 중이실까? 네. 우리 양수정님께서 그 진명여고 국어 선생님이었죠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뒤에 아주 그냥
1: 그러게요.
0: 빨갛고 선명한 하트를 그냥 도장처럼 꽝 박아가지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유 수정님 분명히 진명여고 학생이 아니에요. 정말 서울 시내 아마 대부분의 여학교 학생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1: 와, 진짜.
0: 진명여고에 그 선생님이 있대. 그 선생님이 막 이러면서 부러워했던.
1: 아, 진짜
0: 내가 질투를 안할 수가
1: 궁금하네요.
0: 있었겠어요? 유현미님께서 전땀 흘리기 위해서 뛰는데 말이죠. 뛸때 신발 소리도 너무 좋아요. 그 소리에 몸이 하나가 됩니다. 입이 바짝 말라도 에너지 젤과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아, 예진님 앨범 나오면 바로 구입할게요. 기대됩니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노래 가사가 떠오르면서 에너지 젤이 가사로 들어갔으면 또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1: 그러네요.
0: 그러네요. 네. 6033님께서 두분 대화가 연인 같아요. 처음 들었는데 애청자가 될것 같아요. 카톨릭 평화 방송이라고 재민이가 알려주고 있어요라고. 네. 6033님. 그만큼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서.
1: 네, 되게, 감사합니다.
0: 되게 기분 좋네요.
1: 네. 케미가 잘 맞는다는.
0: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실 예진님하고 저는 이 방송하면서 처음 뵙잖아요.
1: 네.
0: 그리고 뭐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막 친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방송하면서 이렇게 웃고 네. 장난치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
1: 너무 좋습니다.
0: 네, 너무 좋은. 우리 예진님이 성격이 좋아요, 여러분.
1: 쫀디가 좋으신
0: 성격이
1: 거죠.
0: 좋으니까 제가 자꾸 게스트 모셔놓고 장난치고 말장난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지 씨가 자꾸 맛있는 걸 사와요. 정말. 아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안 열 수가 있나. 자, 박진경님께서 육태화에 결투하고 있는데 음악 절묘하네요.
1: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0: 자, 그럼 네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네 번째 곡은요,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서바이버라는 곡입니다.
0: 네.
1: 지금의 비욘세가 있기 전에 데스티니스 차일드가 먼저 있었죠. 여성 3인조 그룹이었는데요. 이 곡은 그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대표곡 중에 한 곡이고요. 비욘세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그런 곡입니다.
0: 네.
1: 근데 이게 벌스는 사실 그냥 뭐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지금 떠나간 사람에게 나 지금 잘 살고 있다, 막 두고 봐라, 막 이런 내용이지만, 이 후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약간 뭔가 군대 구호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달리면서 들으면 아 이거 막 나 꼭 살아남아야 된다, 포기할 수 없어,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후렴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 약 물고 듣는 노래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0: 네.
1: 2001년 당시에 이 뮤직비디오도 지금 생각하면 좀 촌스럽지만 그 당시엔 되게 멋있었거든요. 이 세 명이 약간 군복 재질의 어떤 원피스를 입고 무인도에서 막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막 춤을 추면서 살아남는 이런 장면인데, 굉장히 그 강한 여성들을 표현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는데 지금 보면 조금 웃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 진짜 멋있었습니다.
0: 왜 그 한때 그 밀리터리 룩이라고 해가지고 밀리터리 패션이 그쵸. 정말 유인이었죠. 온 시장을 그냥 휩쓸었던 맞아요. 그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때 많이 구입했었어요. 아마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 자, 그럼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서바이버 함께 들으시죠.

0: 어우, 곡의 엔딩이 굉장히 그러게요. 독특하네요. 이런 엔딩이 있나요?
1: 그렇군요. 저도 몰랐네요. 이 엔딩은.
0: 네, 어쨌든 참 오랜만에 듣지만 노래 정말 멋있습니다.
1: 네. 아, 특히 저는 이 가사가 넌 내가 없이는 음반도 못 팔 거라 생각했지만 900만 장이나 팔았어. 아,
0: 그 가사에 그런 게 있었어요?
1: 네.
0: 와.
1: 아, 진짜 멋있네요.
0: 좋겠다.
1: 네. 넌 내가 없이는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난 더 부자가 됐어. 멋있네요.
0: 참.
1: 비욘세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0: 여기 가사에는
1: 싶습니다.
0: 900만 장이라고 썼지만 이 뒤에 또 그쵸? 추가로 팔린 거
1: 파셔야 될 거.
0: 자, 음악 있는 차량 풍경 김영주입니다.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 기운이 불끈 솟게 만드는 음악들 만나고 있습니다. 양수정님께서 예진님의 한이 느껴지는 선곡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살짝 궁금한데 예진님 러닝하실 때
1: 네네.
0: 음악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진님은 어떠세요?
1: 저도 처음에는 음악을 꼭 들었거든요.
0: 네.
1: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음악이 음악마저도 방해가 된다는 느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0: 음악 들으면서 짜증나?
1: 그래서 막 다 싫고 조용히 해 조용히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 들었는데 요 걸을 때는 또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0: 예진님,
1: 네.
0: 러닝하면서 성 좀 나빠지는 거 아니야?
1: 아, 좀 너무 더울 때는 제 안에 다른 내가 나오더라고요.
0: 네. 아, 자, 그만큼 진짜 예진님이 도전하는 이 마라톤은 정말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진짜 극한의 스포츠잖아요. 네.
1: 네. 뭐, 아, 그렇지만 또 마음만 먹으신다면 누구나 또 도전할 수 있는 정말
0: 네.
1: 제가 이 걷기 대회 나가봤더니 70대 분들도 이 42km 대회에 나오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마음만 먹으면
0: 네.
1: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예진님 이러다가 성격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진짜 근데 마라톤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 아닐까
1: 그쵸.
0: 그런 생각해요.
1: 네, 네.
0: 예, 참. 어쨌든 예진님 항상
1: 네.
0: 응원합니다. 저는 헬스클럽에서 조금 조금씩
1: 네.
0: 예, 뛰고 뭐 걷고 막 그러거든요.
1: 네. 아유,
0: 그것만으로도
1: 네.
0: 힘들고 그러긴 한데 저도 언젠가는
1: 네.
0: 하프라도 한번
1: 10km 대회부터 한번 나가 보시면
0: 그러니까 도전해 보고 싶어요.
1: 네.
0: 해 보고 싶은데 무릎이 견뎌내지. 자, 오늘 마지막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마지막 곡은요. 저는 응원가 하면은 항상 이 노래가 먼저 떠오릅니다. 무한궤도, 신해철 씨의 팀이죠.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인데요. 사실 이거 뭐 전주 들으면 벌써 이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벌써 딱 오는
0: 맞아요.
1: 곡이잖아요.
0: 웅장해지죠. 네. 막 가슴이.
1: 아, 그래서 누구나 이게 살아가면서 뭐 대학 축제라든지 뭐 응원전, 졸업식, 입학식 이런 데 한 번쯤은 이렇게 다 같이 불러본 적이 있으신 그런 곡일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1: 저는 이 88년 대학가요제 이 영상이 너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이택림 아나운서랑
0: 네.
1: 네. 김은주 아나운서
0: 네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빨리 하고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싶어요 하는 신해철 씨의 그 말이 너무 울컥해요.
0: 지금 그 인터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네요. 지금 빨리 틀어야지 노래를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시간이 우리가 제가 이 DJ로서 아직 많이 부족해요.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되는데 마지막 곡을 다 들으려면 지금쯤 마무리를
1: 네네,
0: 해야
1: 네네,
0: 되는
1: 네네.
0: 거라서
1: 네.
0: 우리 예진님이
1: 네.
0: 저 때문에 좀 당황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1: 네.
0: 네, 전해드리면서 우리 예진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아, 오늘 덕분에 이 밤에 몸이 그냥 다시 힘이 불끈 솟는 그런 힘찬 저녁이 되겠네요. 오늘
1: 네.
0: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1: 네.
0: 안녕히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저녁 7시 음자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무언가에 전염된다고 하면 우린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품도 전염이 되고 웃음과 행복까지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도 생긴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도 전염될 수 있겠죠. 내가 건넨 작은 위로와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에서 나누는 기도와 사랑이 서로에게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행복한 오솔길 산책길로 출발합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열일곱이다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노래 어떠셨나요? 노래 한 곡이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건넸듯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는 순간 우리 뇌는요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뇌를 살짝 속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속임수라면 저는 많이 권장할 만하지 않을까요? 예, 힘들고 마음이 가라앉는 날일수록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해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작은 미소 하나를 지어보는 것부터 행복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행복한 미소 덕분에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때의 따뜻한 이야기 웃을길 가족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또 좋은 얘기 나눠서 함께 또 힘내볼까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응원의 문자 겸 행복을 주는 문자들이 왔습니다. 1037님, 오늘도 가을을 기다리는 하루를 보내는 듯 하네요. 힘들어도 짜증나도 하늘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 기분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4시의 이정표인 기도의 오솔길로 달려왔어요. 와, 행복을 만들어준 4시의 이정표. 와, 하느님이 예, 너무나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째깍째깍째깍땡.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계시는 우리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튕겨벨님, 네, 기도를 전염시키는 이곳에 왔습니다. 함께 바치는 기도에 덩달아 힘이 나는 곳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모두 정말 힘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누가 기도가 정말 더 필요하나 하면서 오늘도 두 손 모으고 계시는 분, 마음을 모으고 계시는 분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하하대사님이 오셨네요. 예, 아직 더위가 물러가지 않은 여름이네요. 저의 작은 선행이 전염되는 걸 어느 신부님의 강론 때 들었어요. 선의의 영향력이라고요. 네, 그 영향력이 악으로 끼치지 않게 행동하자고요. 와, 그 선한 영향력이 악으로 기울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마음 단속도 참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정말 저에게도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이 노래도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예, 이창민 신부님 노래입니다. 작은 돛단배.

작은 돛담배 이창민 신부님 노래로 들었습니다. 예. 이 애경 잼마님 어서 오세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곧 가을이 올 것 같으네요. 일하면서 들으니까 글은 자주 적지 못해요. 그래도 방송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와, 일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그래도 집중이 잘 되시나 보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못하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뭐 일 방해는 안 되겠죠. 그래도 뭐 아주 다방면으로 동시다발형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별빛 안젤라님, 네. 수녀님 마음도 아프고 온몸이 몽둥이로 어저마 맞은 듯 아파와요. 위로받고 싶어요 하셨어요. 몸살이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여름 때 너무 냉수를 들이키셨거나 아니면 냉방병, 선풍기를 너무 바람을 많이 씌웠거나 아니면 에어컨 바람, 그런 것들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뜨거운 반신욕 그런 걸 하시면 좋다고 해요.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젤라님, 이럴 때는 여름병이에요. 여름병 같기도 한데요. 맞으려나? 네. 저희 수염들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하우, 밤새 여름, 네. 선풍기 너무 많이 쉬었더니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 두드려 맞은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워도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이, 건강엔 좋다고 합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저는 어제 진해라는 동네에 오랜만에 갔다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는 자매님과 만나서 신앙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 크게 느꼈다고 하셨어요. 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또 깨달으시고, 아, 그러면 나도 좀 기도를 정말 해야지. 사무엘 형제님은 늘 하시잖아요, 이미. 예.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또 깨달으신 그 점이, 그 지점이 정말 성령께서 딱 가르쳐 주신 그 분기점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예. 항상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예, 예. 8666님, 수녀님, 엔돌핀 넘치는 기도의 오솔길 청취하며 제 마음도 겸손과 온유가 가득합니다. 하셨어요. 와, 겸손과 온유라는 말씀이 저도 그냥 배우고 싶네요.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혜정 디오니시아 님이, 네. 수녀님, 여는 말씀에서 배시시 웃었답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시사철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축 처진 서구권 사람들의 눈과 달리 살짝 올라간 저희 눈에 환자분들은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무기 와하하 소리내서 웃기는 웃기 신공을 수시로 발휘한답니다. 결과는요?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저만 보면 슬그머니 미소부터 짓는답니다. 가끔씩은 환자분의 가족들이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환자분을 보면서 엄마 널 정말 좋아하나 봐 라고 말을 한답니다. 너무 더워도 우히히 웃으면 이쯤이야 하면서 덜 불쾌한 마음으로 여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생각을 해보셨네요. 네, 옆에서 정말 도와주시고 간병하시고 또 간호하시는 분들께서, 네, 그렇게 잘 웃으시면 환자들이 그 고통을 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막 같이 긴장하고 찡그리는 그런 얼굴로 이렇게 다가가면 그분들은 더 긴장이 돼 갖고 더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
아셨죠? 디오니시아님, 뭐 잘하고 계시어서 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7650님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췌장암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 안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똑같은 췌장암이라 하네요. 기도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7650님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어머니를 떠나 보내신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된 자매님이 같은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니, 아이고, 지켜보시는 마음이 무척 안타깝고 정말 슬플 것 같아요.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지만 곁을 지켜주시는 것 자체가 큰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분들에게는 사실 뭐 어떤 말을 많이 해드리는 것보다 말 없이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주님께 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매님과 가족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예,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매님에게 힘과 평화를 주시고 치유의 하느님 당신께서 필요한 치료와 좋은 의료진을 허락해 주소서.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위로를 주시고 특히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다시 큰 아픔을 맞이하고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소서.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네, 평온한 마음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노래 한 곡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예, 성바오로 딸수의 수녀님들이 부릅니다. 낮게 하소서.

네, 이어서 플러스의 노래로 알아갑니다. 아, 듣고 왔습니다. 아유, 가슴이 절절해지는 노래를 듣고 보니 제 마음이 숙여내졌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목소리로 청해 보는 시간, 예, 코너이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도 베푸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를 또 보겠습니다. 2037님, 이런 유유,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하늘나라로 1년 전에 가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또 자매가 췌장암에 걸려 고통 중에 계시다니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하네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돌봐주시옵소서. 아멘 하셨어요. 그러게요. 막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막 애간장이 끊어지게 슬프셨나. 왜 또 그렇게 또 같은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 지금 고통 중에 계실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야 되겠죠.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이 꼭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힘내세요 하셨어요. 와, 이 단어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단단히 마음 먹고. 이게 정말 암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미리 지치고 뭐라 그럴까요? 그 실망 속에서 이렇게 탁 내려놓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기도를 청하신 자매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또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이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저도 예, 그 은총 꼭 주시길 저도 마음으로 기도해 볼게요. 튕겨벨님, 같은 병으로 자매가 아프시다니 덩달아 슬퍼졌어요. 눈물 자국 쭉뚝. 하지만 조금만 의연하게 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 경험으로는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더 힘들었어요.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이고, 튕겨벨님께서도 네, 좀 비슷한, 예, 같은, 뭐꼭 병명은 같지 않지만, 뭐, 그런,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치되신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너무나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예, 의연하게 대해준다는 게, 네. 참 힘들죠.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부터가 벌써 시무룩하면서 얼굴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오늘 오픈 예 글처럼 네 미소 지으면서 다가가서 그냥 긴 말, 큰 많은 말 필요 없이 웃는 얼굴로 바라봐 주는 것, 아, 그것도 힘이 되겠다 싶습니다. 예. 1417님, 사연 주신 지인분의 치유의 은총 주시길,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김도미니카 수녀님도 늘 기도합니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도미니카 수녀님, 지금 많이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오솔길로 불러주시고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행복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행복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힘들고 마음이 지치는 날에도 작은 미소 하나를 잃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소서. 저희가 건네는 작은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외로운 이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었던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미소 짓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이끌어 주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마음에만 담아주지 않고 희망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사랑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를 간직하게 하시고 그 평화를 세상에 조용히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바구고네 아론의 지팡이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요한은 채칠

신리아님, 네. 치유의 주님, 췌장암으로 힘들어하는 자매님께 고통을 잘 이기고 치료 잘 받고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예, 췌장암이 참 너무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초기에는 고칠 수 있다고 해요. 예. 예. 7855님, 어머님의 고통을 지켜보신 자매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두려우실까. 마음이 찡하네요. 주님의 은총이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자매님 힘내세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시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을 텐데, 본인이 또 그렇게 똑같은 병을 앓게 돼서 정말 더 안타깝습니다. 예, 힘내라고 하는 말도 정말 어떻게 들으면 정말 슬플 마음 같기도 하고, 할 말을 잊게 되죠. 네. 이기형님, 네. 날씨가 선선한 바람 맞으며, 네. 늦었지만 출석합니다. 하셨네요. 예. 잊지 않고 출석하신 것만도 너무 고맙습니다. 예. 하늘이 어떻게 다 데려다 주고, 지금은 이제 또 집으로 뭐 가실 준비하시나요? 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올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이 책은 깊은 우울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한 사람이 내면의 폭군과 맞서 싸우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딘가에서 외롭고 지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저의 고백이 작은 밧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꽃피우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생기고 신기하게도 크고 작은 기회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구원해 주었던 누군가처럼 이 책이 당신에게도 조용히 손을 내밀어 위로와 구원, 사랑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심리상담가이자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의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작은 행복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조용히 퍼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괜찮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야. 오늘 나 자신에게 건네는 이 따뜻한 한마디가 내 마음의 작은 행복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은 나눌 때가 더 커지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행복이 머물고 여러분을 통해 그 마음의 온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잔잔히 전해졌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박명선이 부르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애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9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에 만 탈렌트를 빚진 종이 나옵니다. 만 탈렌트는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한 나라의 1년 조세에 맞먹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임금이 그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 준 것은 단순한 재정적 호의가 아니라 죽어 있는 한 생명을 다시 살려준 무조건적인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탕감받고 나온 종은 곧바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베풀어준 자비를 통해 감옥 밖으로 나왔으면서 정작 자신은 타인에게 자비를 건네는 통로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동료를 가둔 감옥은 실상 그 자신이 스스로를 가둔 자기 집착이라는 좁디 좁은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존재이며 생명을 선물받은 존재라는 기억을 상실할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손해와 서운함에도 타인의 멱살부터 잡는 비루한 존재로 추락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명령은 내 안에 억지스러운 의지나 도덕적 우월감으로 남을 참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자비의 부채를 탕감받은 존재임을 매 순간 기억해 내라는 촉구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내어주는 시혜적 행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거대한 자비가 나를 통과해 타인에게 흘러가도록 내 마음의 물꼬를 터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함과 분노에 마음이 부풀어 오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만 탈렌트 부채를 짊어지신 분이 매달려 계십니다. 내가 누리는 이 삶이, 내가 숨쉬는 이 하루가 이미 주님의 거룩한 생명과 수많은 이들의 묵묵한 헌신이라는 탕감받은 은총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동료의 멱살을 쥐었던 우리의 모난 손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건네진 주님의 자비를 기억해냅시다. 나에게 섭섭하게 굴었던 이의 허물을 가만히 덮어주고 나를 지키고자 움켜진 마음의 손을 풉시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서 약속된 유산을 이어받는 거룩한 자녀로 사는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1: 연중제 19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빠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SNS에서 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기사님을 불렀는데요. 문득 이분들은 하루종일 에어컨이 안 되는 집만 찾아다니고 계셨을 텐데 얼마나 덥고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길로 바로 시원한 음료를 준비해드렸고 기사님은 그 마음이 고마워 출장비를 조금 깎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더위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당황스럽고 짜증부터 났을 텐데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하루를 떠올려 보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건네는 친절은 꼭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힘들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게 아닐까요? 혹시 누군가 때문에 서운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물론 늘 참고 이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작은 배려와 다정함이 예상치 못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순간도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포스트 말론의 선플라워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함께 하면서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냥 길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거리에 있는 걸 사 먹으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그냥 무료로 주신다고 어떤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나를 왜 갑자기 무료로 주시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듯이 별거 아닌 일들이 또 굉장히 또 기억에 오래 남아서 감사한 일로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좀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커피를 잘 하시는 사장님 혼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카페에 가서 가끔 이것저것 커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장님께서 항상 이 커피도 맛보라고 주시고 저 커피도 맛보라고 주시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뭐 제가 커피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귀동냥으로 주워 들으면서 조금 정보가 많이 생기곤 했어요. 무언가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해주고 또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고 일상 안에서 나의 어떤 어려움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더 호의를 가지게 되고 무언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인생이 조금은 더 밝은 그런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네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문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 하나처럼 누군가의 작은 배려 덕분에 하루를 조금 더 기분 좋게 보낸 순간들이 여러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마음은 꼭 큰 노력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건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받은 다정함이 있다면 오래 기억해두고 있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전해주는 다정과 배려의 선순환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8월 13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경서예지 전권호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0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인상도 나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고 마침 회사도 가까운 편이라 퇴근 후 몇 번 만나 가볍게 술 한잔하며 가까워졌는데요. 문제는 연락 방식입니다. 그분은 제가 보내는 메시지에 답장은 꼬박꼬박 하지만 희한하게 먼저 연락을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없는 건가 싶다가도 막상 만나면 더없이 다정하고 젠틀한 겁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어주는 건 기본이고요. 늦은 시간 헤어지게 될 때면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좀 넘게 썸을 탔고 이제는 먼저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주변 친구들 생각은 다른 겁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어장관리라면서 상처받기 싫으면 절대 먼저 고백하지 말고 서서히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던데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탓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낸 연락에 답은 하지만 먼저 연락은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모임에서 알게 돼 썸을 타게 된 성대가 답장은 하면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또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연에는 그런 정보는 사실 없어서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기면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죠.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먼저 다가가야만 이어지는 관계에 지친 사람도 있고 또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사람도 꽤 많아요. 원래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성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 연인 사이에도 연락하는 빈도와 방식이 우리와 굉장히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최근 유튜브 프로그램인 72시간의 소개팅의 한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는데 이제는 누가 제목도 붙였더라고요. 누나와 감자라고요. 남자는 아직 자신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해서 머뭇거리지만 여성이 건넨 하나의 문장과 어느 한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모습이 나오죠. 때로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자기 마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사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참 많은 질문들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 분명히 관심이 있는 남자가 여성에게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그게 조금씩 우리 세상 안에서 예전과는 좀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연자님께서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상대방이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의 신호를 먼저 전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다는 것을 조금 더 표현하거나 다음에는 그분이 가고 싶은 곳에 함께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다거나 조금 더 진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분명히 그 사람이 알아챌 수 있도록 그런 다음 만남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어떤 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말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분명 그런 자리도 분명히 남겨두어야 할 것이고요.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모두 고백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다만 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작은 신호를 켜주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신호를 전한 뒤에도 계속 답장만 하고 먼저 다가오는 움직이 없다면 그때는 그분의 다정함과 연애 감정을 조금 구분해서 바라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다음에 만났을 때 함께 있어서 좋았다는 마음을 한 문장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전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금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나도 한번 준비해보기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해주오.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오.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때로는 내 마음도 조금은 보여주어야 할 것 같아요. 사랑이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이 아직 없지만 그래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알아챌 수 있는 작은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1132님, 몸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자꾸 눈곱이 낍니다. 눈을 비비면 눈에서 약간 미끌미끌한 기름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병원이라는 게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문제가 있어라고 할 때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가는 게 원래 병원이긴 하거든요. 뭐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 가는 곳이 전문가고 전문가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어떤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5768님, 세차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정말 사고 싶었던 차를 구입했더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차를 볼 때마다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자꾸 깨끗하게 닦고 광내고 싶어집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무언가가 생기면 참 그것들을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문득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군악대 시험 보기 전날이 떠오르는데 사실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고 오전에 외출을 나가서 이제 국방부 군악대대가 있는 곳에 시험을 보러 가는데 오후에는 사실 자연철학 시험이 있었어요. 그 전날 이제 마지막으로 군악대 시험을 보기 전에 색소폰을 참 열심히 닦으면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열심히 닦은 적도 없는데 문득 사연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7531님, 신부님 인간적으로 너무 더워요. 이런 날에는 겨울 생각이 간절히 납니다. 우리 딸도 똑같은 생각인지 시원한 것만 찾는데 덕분에 오늘은 집에서 겨울왕국 시리즈를 1편, 2편을 다 봤습니다.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겨울왕국 OST를 같이 들으면 어떨까요? 겨울왕국 2 두제곡 Into the Unknown 들려주세요. 저는 사실 진짜 여름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겨울은 어떻게든 옷을 더 입을 수 있고 껴입을 수 있고 어떻게든 안 춥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진짜 정말 너무너무 추웠던 기억이 지금 문득 드는데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토야코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그때 거기는 온천들이 많이 있는데 돈을 좀 아낀다고 에어비앤비를 하나 잡았거든요. 근데 그 방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기름보일러 같은 게 나오고는 있는데 너무 추워서 또 밖에 나가보니까 차라리 집 안보다 집 밖이 더 따뜻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물론 겨울 참 쉽지 않고 어렵지만 또 이 여름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또 이렇게 겨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떤 매체를 보면서 또 우리 마음이 또 시원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디나 멘젤의 Into the Unknown.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속 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알아봤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박지윤의 환상 듣고 올게요.

식도암으로 투병 중이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식사하는 걸 불편해하시고 살이 점점 빠지시는 것 같아서 병원에 모시고 왔더니 식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난 뒤 1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치료에 전념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삐쩍 마른 상태로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00세 시대니까 당연히 아버지도 오래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환갑을 넘긴 지 얼마나 되셨다고 칠순도 치르지 못하고 가버리시니 그간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더 마음이 아프고 후회만 남습니다. 전에는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노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이제는 왜 이 노래가 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곧 아버지의 일주기가 돌아오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고 허무하기만 합니다. 주변에서는 얼른 제가 마음에서 보내드려야 아버지가 편하게 가실 거라는데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보내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만큼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아쉬운 만큼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곤 해요.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라고 너무 일찍 내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돌아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을 드리는 것 같아요. 누구는 1년 만에 다시 정말로 밝게 돌아오실 수도 있지만 누구는 5년, 10년이 가도 아직 다 애도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내 마음의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면 꼭 아버지를 너무나 쉽게 떠나보내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은 애도에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내가 정말로 묵직하게 보내고 나면 나중에는 정말 아, 정말로 내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간이 정말로 우리가 내가 충분히 필요했던 시간이구나라는 거를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아, 아버지께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도 계속 내 삶을 통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분명히 좀 시간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아직 마음이 아프다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니까요.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또 지나간 시간 내가 아버지께 못해드린 게참 많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라고 마지막에는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금 이 순간을 현재를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하느님 곁에 계신 아버지의 평화를 우리가 또 알지만 그 시간을 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속 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위즈 칼리파의 See You Again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0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암에 비해 완치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지만 막상 생각지도 못하게 암 진단을 받고 나니 여러모로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정말 복잡하고 심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걱정과 달리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들 일명 착한 암이지 않냐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곧 수술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예민해진 탓일까요? 정작 이 병을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데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주변의 태도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완치율이 높다는 말에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의 두려움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듯한 기분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인간관계 같은 건 다 부질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마음 그릇이 너무 작은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주변 반응에 마음이 너무 서운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참 암이라는 거 많이 정복되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문득 제가 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이 철썩 주저앉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생각도 떠오르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 하겠죠. 배우자가 있거나. 아, 그게 참 별것 아닌 암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 흔히 착한 암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이고 치료 잘 받으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후가 좋다는 것과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가볍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수술을 앞두고 있고 그 이후에 치료와 회사 생활도 생각해야 하는 사람에게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가까운 사람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고요. 아마 저도 그래도 치료가 잘 되는 암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먼저 이야기하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 사람의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가 함께 심각해지면 그 사람이 더 불안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희망적인 말을 먼저 건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서운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도 사연자님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려는 뜻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툴게 건넨 위로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께서도 순환을 앞두고 두려움과 괴로움을 감추지 않으셨죠. 겟세마니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제자들에게도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러니 사연자님도 두려워하는 자신을 마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나의 두려움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주변의 사람까지 모두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나도 한번 상대방의 자리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에게도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알려주시는 거죠. 치료가 잘될 거라는 말이 고맙지만 지금은 수술이 무섭고 불안하니까 그 마음도 잠시 함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요. 오늘의 미션은 마음이 편한 한 사람에게 내가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알려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연자님의 주변 사람들도 완벽한 말을 건네지는 못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일 거예요.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아이유의 시간의 바깥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세상에는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죠. 그래서 식기를 차리는 방향부터 가위의 모양까지 오른손에 맞춰진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당연하지만 왼손이 편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하루만큼은요, 이 왼손잡이들이 주인공인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왼손잡이뿐만 아니라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13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황소리의 목소리였죠. In His Time이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모두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보이시겠죠. 오늘은 또 왼손잡이의 날을 맞았으니까 주위에 왼손잡이가 있으시면 그들을 한 번씩 더 배려해 주시는 어떤 그런 배려 베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그대에게 평화를도 사연과 신청곡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우물정 1053 샵 1053이고요. 유료 100원이에요. CPB 지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뭐 축일 축하 문자도 좋고요. 또 신청곡 있으시면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골라서 바로바로는 못 띄워드릴지라도 골라서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생각나시는 곡 특별한 날 또 이런 곡 듣고 싶어요 하시면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꽃들에게 희망을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이지훈 펠릭스 성당에서 듣고요. 김영기 라파엘라의 주님 사랑이 이어드릴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했던 일본인들도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소다 가이치는요,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으로 문화 훈장을 수여한 일본인입니다. 젊은 시절에 방황하면서 살다가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름을 알수 없는 한국인이 그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고 밥도 먹을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하죠. 그 일로 한국을 은인의 나라로 여기게 된 소다는 1905년 서울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여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1921년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까지 1,000명이 넘는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돌봤는데요. 일제가 패망한 이후 일본인인 아내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한국에 남았지만 소다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이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실의 고통 앞에 방황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것은 이름 모를 한국인이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랑 덕분인 것 같은데요.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일제의 만행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마음 다해 돌보았던 어느 일본인 부부의 선행만은 소중하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해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석소영의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함께 했습니다. 와,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 저 사실 몰랐어요. 오늘 알았는데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인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수여한 분이시고요. 오, 이렇게 근데 사실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인 중에서도 일제 이런 사과를 바란다 하는 일본인들이 있다고 듣기도 했고 최근에도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일제 강제 징집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본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노력하는 그런 일본인들도 있다는 거, 그분들을 더 또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예요. 광복절을 앞두고 참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8196님은요. 산정호수 요세피나 아침 인사드립니다. 성모동산에서 기도하고 옥상에 올라오니까요. 앞산 망무봉의 햇빛 너무 예쁩니다. 오늘 오전에 미사 참례하고 서울로 출장 떠나는 남편 요셉 잘 다녀오길 기도드릴게요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셔서요. 네. 아, 남편분은 또 이렇게 출장 다녀오시나 봐요. 그래도 8196님의 이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어떤 그 아침 풍경이 딱 그려지는 거 있죠. 기도하고 옥상에서 딱 바라보니까 햇빛이 딱 비치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클라라베스님은 우리 공동체 맏언니 최정혜 클라라님, 브레인 정지영 클라라님, 이쁜 막내 오수산나 수산나님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 등교를 도와주시느라 친정엄마가 아침에 오시거든요. 거의 매일 이제 오시거든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근데 에어컨을 아침에 땀나기 싫어서 아침부터 틀었었는데 한동안 어제는 에어컨을 안 틀고 창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너무 더울 텐데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웬걸 너무 시원한 거 있죠. 이렇게 시원한 날이 오다니 지난주랑 이렇게 다르다니 놀랄 정도로요. 정말 상쾌한 요즘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하늘바라기 주부활로 요곡 신청하셔서 들려드리는데요. 먼저 축일 맞으신 최정혜 글라라님, 전재원 글라라님, 또 오수산나 수산나님의 축일 축하드리면서 DS의 감사해 먼저 띄워드릴게요.

DS의 감사에 이어서 하늘바라기 주부활로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폰시아노가 있습니다. 폰시아노는요,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던 어려운 시절의 교황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면서 죽음의 섬이라고 불리던 곳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다가 순교한 성인입니다. 성 폰시아노 축일이에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히폴리토, 성 카시아노 등 15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일 맞이한 분들 위해서 주위에 기억나는 분들 위해서 잠시 화살기도 바치는 것도 좋겠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 축하합니다 하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한테 축하해주세요 하고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물정 1053 유료 100원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 53의 주여나 여기 듣고요. 이어서 자케오나무 하느님을 위하여 띄워드립니다.

네, 이사야 53의 주여나 여기 이어서 자케오나무 하느님을 위하여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요, 악한 종의 비유 들려줍니다. 자신은 더큰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가혹하게 대했던 악한 종의 모습,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받은 만큼 이웃에게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황금률의 정신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저희 딸아이에게 했거든요. 동생이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성경 말씀 들어봤냐? 악한 종의 비유 이거 들어봤냐? 하면서 너는 엄마가 맨날 뭐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데 동생은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했더니 입꾹 다물고 용서해 주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도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게 어렵다는 생각 자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재석 신부가 부르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

0: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14일 금요일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오늘 미사는 예수회 이보람 마테오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오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네, 오늘 마리아 골베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신부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0: 다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거룩한 순교자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사제가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를 열렬히 사랑하여 영혼들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이웃에게 봉사하며 죽기까지 성자를 닮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1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주어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다. 네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네가 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물로 네 몸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고 포대기로 싸주지 않았다. 너를 애초롭게 보아서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해주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네가 나던 날 너를 싫어하여 들판에 던져버렸다. 그때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살아남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너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 젖가슴은 또렷이 드러나고 털도 다 자랐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뚱이였다. 그때 내가 다시 네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네 알몸을 덮어주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너를 물로 씻어주고 내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돌고래 가죽신을 신겨주었고 아마포 띠를 메워주고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었으며 장신구로 치장해 주었다. 두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었으며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아마포 옷과 비단 옷과 수놓은 옷을 입고서 고운 곡식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더욱더 아름다워져 왕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나갔다. 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던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런데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에 힘입어 불륜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아무하고나 마구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나 나는 네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이는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네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2: 주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3: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2: 주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3: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2: 주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3: 위협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2: 주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3: 알렐루야.
2: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3: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의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0: 보좌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오늘 저희가 기억하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골베 사제 순교자는 폴란드에서 태어나신 프란치스코 수도의 회원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그 성인의 삶의 죽음 그 순간을 기억하자면 성인은 그 2차 세계대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자로 계셨습니다. 그때 그 수용소에서 이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키는 그 나치죠.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탈출하면 열 사람을 잡아다가 굶겨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계시던 그 수용동에서 누군가 탈출극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열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에게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신 골베 신부님께서는 기꺼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이 그 형벌을 대신 지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셨고 결국 독극물 주사를 맞고 순교하셨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순교자는 뭐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겠다고 했을 때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쩌면 골베 신부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님을 사랑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골베 신부님을 오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신부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그 신부님의 어떤 순교, 자기 목숨을 이웃을 위해서 버리는 그 순교가 너무나도 영웅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순교의 모습을 떠올리면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교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혼인한 아내 혹은 남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부, 형제, 자매 혹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함께 몸담고 있는 단체의 형제, 자매들 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과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고 그 사람의 어떤 특이한 성격이나 어떤 모난 모습 때문에 잘못을 했더라도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내가 그것을 따져묻고 내 정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골베 신부님이 하셨듯 나를 죽이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 형제를 이해하고 그 자매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잘못을 끌어안아 줄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아마 실천할 수 있는 순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마저도 사실 쉽지 않죠. 저는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신자분들을 만날 때 신부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 수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수도자들이랑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좋은 것도 많죠. 그렇지만 사람 사는 공동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 때문에 제가 힘든 일도 있지만 저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를 생각하면서 꼴배 신부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할 때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죄인인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저지른 많은 잘못과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죄에 지은 형제, 자매 혹은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 혹은 나의 친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한 번쯤은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 이름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마리아 꼴배 신부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해 봅니다. 온 우리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워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하소서.
1: 주님,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거룩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를 본받아 저희 삶을 주님께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복된 순교자 막시밀리아노 마리아는 주님을 현양하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피를 흘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나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증언할 강한 힘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0: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0: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를 빕니다.
3: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거룩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가 이 성찬 내에서 받은 사랑이 저희 안에 불타올라 저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0: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생과 빠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어린 시절 봤던 책을 성인이 돼서 다시 읽으면요, 그 얘기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기 공룡 둘리에서 둘리보다 고길동에게 시선이 간다거나 베니스의 상인 속에 샤일록이 마냥 악인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요. 아동계에는 표면적인 줄거리에 집중하지만 성인의 뇌는 작품의 행간과 배경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읽은 추억의 책이 있다면 연휴 동안 한번 펼쳐보는 거 어떠세요? 어쩌면 과거의 나와 또 현재의 내가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14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첫곡 포가 부르는 기억 그리고 다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책 있으세요? 동화도 좋고 소설도 좋고. 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좋아해요. 최근에 본 뮤지컬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모자 장수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동화 속의 인물과는 좀 다른 느낌이랄까? 좀더 폭넓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부터 시작한 건데 아직 두 번밖에 못했지만 아이들이랑 뭔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드라마보다는 책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같은 책을 같이 읽고 거기에서 생각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한 달에 한 권씩 하기로 했거든요. 지난 3월부터. 근데 뭐 아직 두 권밖에 못 하긴 했어요. 근데 지난달 제가 계속 미뤄가지고 애들은 책을 다 읽었는데 제가 미뤄가지고 두 번밖에 못 하긴 했는데 지난달에 함께 읽었던 책이 파랑새였거든요. 파랑새가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인지 몰랐잖아요. 어렸을 때 읽을 때는 파랑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뭐야, 이 동화 나라는 왜 이렇게 예뻐? 아름다워?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지금 보니까 파랑새가 이런 의미가 맞구나. 원작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내용, 뭐 인용이나 이런 건 많이 했지만 원작을 쭉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행복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동화나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어렸을 때랑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에도 저는 플란다스의 갠데 아이들은 또 읽었는데 제가 못 읽을까 봐 이번 연휴에 책을 좀 펴봐야겠다는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마음 바쁘시죠? 예. 토요일에도 또 성부승천 대축일 미사 드려야 하고 주일에도 또 주일 미사 드려야 하는 이틀 다 성당에 가야 하는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기쁜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만 지나면 연휴가 사흘 동안 계속되니까 네, 오늘 잘 보내시고 네, 연휴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틈틈이 저희 그대에게 평화를 또 들어주시고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아시죠?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메시지는 우물정 1053이에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함께 읽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돼 있어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죠. 제이팸의 주의 것 듣고요. 오이코스 노래해 이어드릴게요.

나탄. 그 후 나탄이 나타나 다윗 시대에 예언하였다. 다윗. 친교 제물에서 국기름을 따로 떼어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었다.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지 않았더냐. 그는 손을 쳐들어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만명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사실 그는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 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였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 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주셨다. 솔로몬. 다윗의 후계자로 슬기로운 아들이 일어섰는데 다윗 덕분에 이 아들은 편안히 살게 되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서 사방을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영원한 성소를 마련해 드렸다. 당신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현명하였습니까? 당신은 강물처럼 지식이 흘러넘쳤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온 땅을 덮고 당신은 그 땅을 심오한 격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머나먼 섬까지 이르렀고 당신이 이룬 평화로 당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찬가와 잠언과 격언들과 당신의 풀이는 문나라가 당신을 경탄하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 불리시는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 황금을 주석처럼 모으고 은을 납처럼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뭇여인 곁에 누워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예를 더럽히고 당신의 혈통을 오염시켜 자식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들을 통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통치권이 둘로 갈라지면서 반역의 왕국이 에프라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자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떤 말씀도 결코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의 후손들을 없애버리시거나 당신을 사랑한 이의 자손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과연 그분께서는 야곱 집안의 남은 자를 허락하셨고 다윗에게도 그의 뿌리를 남겨주셨다. 르하부아.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자손들 가운데 그를 이을 후계자를 남겼다. 르하부암은 백성 가운데 우둔하고 지각 없는 자로서 그의 정책 때문에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예로보암.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도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끌었고 에프라임에게 죄악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이 무척 불어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온갖 악을 따르다가 마침내 자신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이어서 바구고운이 부르는 난 다윗처럼 띄워드렸습니다. 너무 신나죠? 에너지 넘치고요. 5687님이 찬미예수님 슬디 올해도 서울 순례길 함께하기 위해서 순례자 여권 구입 후에 십자가의 길 봉헌하는데 한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저의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봉헌토록 했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어요. 그쵸. 조금 진짜 바람이 분다니까요, 요즘. 이거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순례자 여권 저도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아직 도장을 못 찍었어요. 찍으러 다녀야 될 텐데. 아, 또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실 때마다 찍으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 계속 든단 말이죠. 베라노님은 지난 5월 30일에 100주년 기념 감사 미사를 봉헌한 대구 남산분당에 백년사 책자가 도착하는 날입니다. 남산분당은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출신 분당이며, 우와, 지금까지 40명의 사제를 배출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제를 배출한 본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헌신 봉사해주신 12명의 편찬위원님, 또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박덕수 스테파노 주임 신부님과 황백원 대건 안드레아 총회장님, 또 기도로 함께해주신 남산공동체 모든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산본당 100년사 발간 축하해주세요 하시면서 남산본당 100년사 편찬위원장이셨군요. 우주정 베라노 올림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남산본당이 이렇게

많은 사재를 배출한 집, 자랑거리가 많은 본당이군요. 예, 백년사도 궁금한데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도 전에 30년사 편찬을 했었는데 그때 담당하셨던 선배가 엄청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백년사라니.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많은 분들의 기도, 노력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일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래 한곡 이어드릴게요. 팍스, 내 맘에 오시는 주 듣고 올게요.

팍스 내 맘에 오시는 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여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가 있습니다. 이 성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다인들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는데요. 한 수감자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나치는 그를 대신해서 10명을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형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에게는 가족과 아이들이 있다며 울부짖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이 대신해서 죽겠다고 자원을 했고요. 결국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녀 아타나시아 등 10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 세례명으로 쓰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축일의 기쁨 속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노비스 꿈의 하느님의 사람아 듣고 올게요.

노비스꿈 하느님의 사람아였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이혼을 주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 율법 대신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길이 확실히 옳다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어리석고 답답한 것 같더라도 주님의 그 우직한 사랑의 길을 따라 걷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말고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늘 함께가 부르는 사랑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막시밀리아누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1941년 7월 말 아우슈비츠 14호 블록에서 한 수감자가 사라졌습니다. 탈옥으로 추정된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수용소는 같은 블록에 수감자들을 세워놓고 10명을 무작위로 지목해 11호 블록 지하 감방으로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지목된 이들의 비명이 이어지던 중 프란치세크 가요브니체크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 내 아내, 내 아이들, 나는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그 절규는 그 지옥 같은 자리에서 아무 무게도 갖지 못한 채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수감번호 16670번 피골이 상접한 한 사내가 대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수용소 간부 프리츠가 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이 폴란드 돼지 같은 놈은 누구냐? 뭘 원하나? 사내는 떨림없이 답했습니다. 나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사내는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였습니다. 프리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꼴베 신부님은 9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지하 감방에 갇혔고 그 캄캄한 곳에서 마지막까지 그들과 기도하고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죽음과 굶주림이 지배하던 자리를 신부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꼴베 신부님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남과 나 사이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끊어버리고 있는가? 끊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리하는가?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것은 단지 혼인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불편해지면 맺어진 관계를 언제든 끊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인간의 마음, 곧 완고함을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콜베 신부님이 하신 일은 바로 완고함의 정반대에 서는 몸짓이었습니다. 프란치체크 가요브니체크는 신부님과 법적으로도 혈연으로도 아무 관계가 없는 남이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었다면 저 사람의 슬픔은 저 사람의 것, 나의 목숨은 나의 것이라며 정확하고 서늘하게 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그 낯선 이의 애끓는 사랑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 놓으신 결합을 죽음의 문턱에서도 스스로 끊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붙드신 것입니다. 혼인의 자리에서든 감방의 자리에서든 복음이 겨냥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느님이 이어놓으신 것을 사람이 자기 이익 때문에 갈라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여유가 없고 마음이 팍팍해질 때면 쉽게 내 고통만 바라보며 곁에 있는 이의 슬픔과 나 사이에 선을 긋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선 너머로 초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콜베 신부님처럼 거창한 희생은 아닐지라도 편하게 끊어버리고 싶은 어떤 관계나 부담을 조금 더 붙들어보는 작은 결단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피어나기를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1: 성 막시밀리아누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하루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생일이나 여행,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날처럼 평생을 기억하고 싶은 날들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건 그런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별일 없이 지나간 수많은 날들입니다. 당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무심한 하루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금요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하루니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금요일입니다. GOD Friday Night 2026년 8월 14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바로 말복입니다. 특별한 점심, 저녁을 기대해도 되는 날일까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아무리 특별한 말복이었어도 작년에 복날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복디는 안 나요. 당시에는 아주 나는 야무지게 챙겨 먹어야지, 굉장히 특별하게 챙겨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1, 2년만 지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아무리 특별한 날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를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가득 채우다 보면은 그게 하나 둘씩 모여서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정배님께서 평범하게 지나가는 오늘 하루에 감사하겠습니다. 평범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복디라고 아침 인사 건네주셨고요. 6516님도 연휴 전날 오늘도 가볍게 즐겁게 출근합니다. 히! 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뭔가 문자에도 가벼운 마음이 막 느껴지는 느낌? 벌써부터 막 신나는 느낌이 막 느껴지네요. 특히 오늘부터 오늘 퇴근하고 나면 3일간의 여휴, 4일간의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광복절 그리고 일요일 거기에 대체 공휴일까지 우리 신앙인이라면은 그것도 있죠. 성모순천 대축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가벼우신 것 같은데 문자에도 느껴집니다. 7408님 딩굴딩굴 오늘 연차 내고 4일 쭉 쉬는 신나는 금요일 보냅니다. 집에서 누워서 라디오 들으면서 흐뭇하게 출발해요. 그리고 9시 복디 방송 끝나면 저는 동쪽으로 출발합니다. 와 오늘부터 쉬시면 진짜 기분이 좋긴 하겠다. 진짜 나흘간의 연휴. 우와 부럽네 부럽다. 이 9시 방송 끝나고 동쪽 어디로 이동하시는 건가요? 휴가 가시는 거예요? 우와 좋겠다. 자 금요일 여러분들 마음을 더 신나게 해드릴 수 있을 그러고 싶은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을 외쳐보는 시간 다 힘내볼 진이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반까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서울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유진이야. 오늘의 날씨가 궁금하구나.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말복인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기세를 올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까지 높아져 오늘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기와 충남, 남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9도, 광주 25.1도, 대구는 24.7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면서 제주 산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복디는 오늘도 가을 날씨처럼 선선한 줄 알고 여름 부츠를 신고 나왔거든요. 평소에는 민소매 잘 입고 다니다가 오늘은 소매도 좀 긴 걸 입고 나왔는데 아 세상에 습도가 높아져서 후텁지근하다니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가 일찍 여러분들께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옷차림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뜨거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기를 복디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막상 여름이 끝난다고 하니까 아 올여름엔 내가 도대체 뭘 했지 싶은 게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보기들은 내 인생에서 제일 오래 혹은 간절하게 기다린 것이 있으실까요? 택배? 주문을 하자마자 너무 기다려지잖아요. 뭐 자녀들의 합격도 있을 테고 남편의 승진 그리고 그리워하던 누군가의 연락까지 우리 보기들은 무엇을 가장 오래 가장 간절하게 기다려보셨나요? 그리고 기다림 끝에 결국 만난 것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노래 제이 래빗 해피 띵스.

내 인생에서 제일 오래, 제일 간절하게 기다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택배도 좋고요. 자녀의 합격 소식, 남편의 승진 소식, 누군가의 연락까지 무엇을 가장 오래 간절하게 기다려보셨는지 샵 1053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장현주 Something Special.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요즘은 참 빨라졌습니다. 어제 주문한 물건이 오늘 도착하고, 심지어 오늘 새벽에 주문한 신선식품은 오늘 저녁에 도착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걸까요? 오늘은 택배가 없는 날입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오늘과 18일 이틀 동안 하계 휴식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작은 연습을 시켜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대신 천천히 와도 괜찮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기다리는 며칠 동안 누군가는 더위 속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택배는 조금 늦게 도착하는 대신 선물처럼 받아보면 어떨까요? 기다리는 며칠까지도 좋은 마음으로 함께 보내는 것. 이번 여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작은 배려가 아닐까요? 오늘과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은 택배가 없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13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우체국 소포는 평소보다 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 배송이 늦어질 수 있고요.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13일부터 19일 접수가 제한된다고 하네요. 기다려서 받는 택배의 기쁨, 택배 없는 날을 통해서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자,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 받아봅니다. 우리 보기들은 어떤 걸 가장 오래 기다려보셨나요? 같은 시간이라도 뭘 기다렸냐에 따라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길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그렇게나 빨리 가는데 스쿼트, 플랭크 하는 일부는 또 엄청 길게 느껴지죠. 우리 보기들이 가장 오래 기다려본 것에 대한 이야기, 간절히 기다린 것에 대한 사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햇살은줌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비비 아주 천천히라는 아주 감미로운 노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오래 간절히 기다리셨는지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2900님, 복디, 아들이 훈련소 가서 처음 전화 올 때랑 휴가 나올 때요. 이제는 너무 자주 나와서 감흥이 덜하지만 건강하게 군 생활하는 것에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385님, 취업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 이거 너무 애타죠. 대학 졸업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지난달에 여기저기 취업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번 달에는 좋은 소식이 와서 가을부터는 취업이 되기를 기다려요. 아, 이거 복디도 경험해봐서 알죠. 이게 사실 대학 졸업한 지 6개월, 아, 모르겠어요. 6개월이 이 다른 사람이 보면 되게 6개월 쉬어놓고서는 6개월 좀 쉰다고 생각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한테는 그게 꼭 이제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해야 될 것 같고 졸업하자마자 내가 새로운 소속에 소속

직장인인 내가 직장인 들어가야지 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나고 분명히 언젠가는 취직하고 언젠가는 또 돈 벌고 언젠가는 입시에 성공해서 대학에 다닐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아니면은 내가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에 많이 속상할 거 많이 기다려질 거 아는데 아 모르겠어요. 저도 항상 맨날 되게 나중에는 도움 안 되는 근거 없는 힘내세요 이런 말만 하게 되는데 분명히 좋은 소식 올 겁니다. 좋은 소식 오면은 꼭 복디한테 전해주세요. 복디가 아주 크게 아주 같이 엄청 기뻐해 줄게요. 배승윤님 운전이요. 첫 운전날이요. 운전대 잡은 지 14년이 지났는데 첫 운전을 하게 될 때를 기다린 시절이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1656님 저 성당 저녁 미사에 갔다가 비가 오길래 딸한테 우산 가지고 성당으로 오라고 하는데 딸이 성당 오는 길을 모를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아주 간절하게 기다린 적이 있네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유 딸 믿어요. 딸 잘해요. 잘 알아요. 1184님 복디도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저의 기다림은요. 저는 결혼 2년 차인데 아직 아가 소식이 없어요. 저도 신랑도 제 임신 소식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복디도 얼른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디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나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는 최근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마침 그런 날이어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유경춘 티모테오 신부님이 투병하실 때 왜냐면은 제가 또 한마음 한마음운동본부 홍보대사잖아요. 근데 우리 주교님께서 그 이사장이셨어요. 재단 이사장이셨어가지고 종종 만나뵐 일이 있었는데 투병하신다고 금방 나오실 거라고 이야기 소문이 많았었는데 언제 나오시나 빨리 쾌차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진짜 간절하게 바랐거든요. 근데 결국에 맞닥뜨린 거는 이제 선종 소식이어가지고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슬프고. 근데 오늘 마침 가톨릭 평화방송 TV, CPBC 플러스 그리고 CPBC TV 너튜브 채널에서 우리 류경촌 티모테오 주교님 선종 1주기 추모미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선종 1주기를 맞는 우리 주교님을 기억하면서 주교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곁에서 평안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미사 궁금하신 분들 미사 같이 들으실 분은 아까 말씀드린 CPBC TV, CPBC 플러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래요.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하고요. 집전은 저희 교구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참 그쵸? 너무 속상해요. 우리 주교님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한번 골라볼게요. 취업 소식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대학 졸업생 새내기 3385님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디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니까요. 조금만 힘내서 지금 힘내야지 좋은 소식 좋은데 이렇게 막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힘내서 꼭 좋은 소식 복디에게 전해주세요. 선물 드립니다. 자,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는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7350님 처음 참여해주셨어요. 지난 3월 교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평화방송 라디오를 고정주파수로 맞춰놓고 출퇴근 시간에 차에서 항상 듣고 있는 예비신자입니다. 드디어 내일 세례를 받아요. 병마와 싸웠고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지쳐있던 고된 제 삶을 하느님께 의지하며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볼게요. 내일 세례식 떨지 않고 잘 마치라고 응원해주세요. 저는 이제 루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정말 떨려요? 와, 교리 공부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복디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복디가 뭔가 예비신자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맨날 복디 개인적인 얘기만 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됐을 것 같아 좀 창피하네요. 그나저나 내일 세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치아 자매님 세례 축하드려요. 0848님 매일 아침 맨손 체조로 가볍게 몸 풀고 시작하자. 이렇게 다짐했는데 이게 참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걸까요? 요즘에는 아침에 가을 느낌도 살짝 드니까 이제부터라도 아침 맨손 체조 시작해봐야겠어요. 맞아요. 자느라고 굳어져 있던 내 몸을 풀어주면은 하루가 조금 유연해지는 느낌인데 복디도 쉽지 않아요. 매일 아침 요가해야지 라고 하지만 준비하기 바쁘고 그럴 시간에 조금만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0848님 오늘은 저녁이라도 금요일 저녁 좀 여유롭잖아요. 저녁이라도 스트레칭하면서 내 몸을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2903님 오늘은 조기 퇴근하고요. 내일부터 늦은 여름휴가 갑니다. 아싸! 너무 신나는 출근길이네요. 강원도도 다녀와야 하고 머리도 해야 하고 집 정리에 할 일이 많아 바쁘겠지만 복디와 함께하는 아침 루틴 꼭 지킬게요. 오마이걸 내 얘기를 들어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휴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주 강원도에서 누구보다도 신나게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선선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낭만적인 여름휴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903님의 신청곡 틀어드립니다. 오마이걸 내 얘기를 들어봐.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의 오수진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미술전 티켓인데요. 첫 개인전을 한국에서 열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전시회고요. 전시회 티켓 원하시는 분들도 티켓이라고 말머리 다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고 계신지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배승윤님, 다짐! 항상 어디서나 차조심! 매사에 조심하자 다짐해봅니다. 이거 중요하죠. 복디도 이거 꼭 필요한데, 이게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사고가 꼭 나는 것 같아요. 차조심 꼭 조심하시고 안전이 최고예요. 김정배님, 설령 안 되더라도 바라는 걸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아, 멋있는 자세. 권순모님, 오늘 저녁은 삼겹살 맛나게 먹자. 평촌에 있는 15년 단골집에 가서 소뚜껑 삼겹살 먹기로 했어요. 허리띠 풀고 편안하게 맛나게 먹겠습니다. 너무 부럽다. 말복이라서 맛있는 삼겹살 드시는 거예요? 복디도 최근에 동네에 삼겹살 맛집을 찾았습니다. 간판이 엄청 허름해가지고 이게 맛있을까? 깨끗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시장 안에 있는 삼겹살 집이었는데 또 한번 가봐야겠는데, 오늘 또 우리 삼겹살 얘기를, 권순모님께서 삼겹살 얘기를 또 이렇게 쏘아 올려주셨으니 복기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갑중님, 오늘은 퇴근 후 리모컨 말고 책부터 손에 들어볼 지니. 아들이 좋아하는 윤밴의 나는 나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두고, 리모컨 두고, 책부터 들어주세요. 복디가 책 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지니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지니는요? 아, 내일이면 루치아 자매님으로 되실 7350님,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예비신자 루치아 자매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을 여는 아침 종종 찾아와서 이렇게 안부 전해주세요. 자, 갑중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윤도현 밴드 나는 나비 함께 들을게요.

나는 나비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영철님, 운동하고 출근 준비하면서 함께합니다. 와, 너무 부지런하시다. 이일사님, 복디 오늘 말복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께 복을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복디라고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복을 퍼주시니 또 잘 받아야겠죠? 자, 7558님, 아, 저 이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빵 끊기로 다짐이에요. 이래서 어? CPBC 빵 애플리케이션은 안 듣겠다는 건가? 했는데 진짜 먹는 빵. 당수치가 엄청 높은데 빵순이라 빵을 못 끊겠어요. 지금도 빵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반성합니다. 귀엽다, 귀엽다. 빵, 빵. 좋죠? 빵 맛있죠? 아, 근데 또 좋아하는 거 막 속으로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면은 더 먹고 싶잖아요. 더 생각나고요. 조금씩 조금씩 줄이거나 아니면 건강빵 같은 거 많잖아요. 그쵸? 막 호밀빵 이런 거. 물론 우리가 먹는 빵보다 맛이 없는 거는 복디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당 수치 생각해야죠. 내 건강 생각해야죠. 그쵸? 7558님 건강을 생각해서 빵 조금씩 하루에 딱 하나씩만 조금씩만 화이팅 하실 수 있어요. 자, 8703님 오늘은 즐거운 아침이에요. 금요일 아침이요. 오늘도 어김없이 딸 학교 픽업해주면서 출근합니다. 이 길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쉽고 행복한 하루 루틴이에요. 참 복디, 고3 딸이 복디 언니가 어제 라디오에서 힘내라고 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했어요. 진심 감사해요. 오, 복디가 한 이야기, 복디 언니? 복디 이모 아닐까? 복디 이모가 해준 이야기 잘 들었다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지나가듯 들어서 힘이 된다면 복디가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고3 딸. 우리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고3 딸. 우리 고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화이팅. 우린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8703님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입니다. 신승훈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5: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6: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 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7741님께서 오늘 기분이 좋아요. 왜 제 기분이 좋은지 복디 아실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퀴즈인가요? 아, 왜 좋을까? 무슨 일일까? 금요일이라서? 금요일이라서 좋으신 건가? 왜 좋으시지? 아이 궁금해. 아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이야기 좀 정답 좀 알려주세요. 꼭. 백수연님, 여름 휴가 포르투갈 여행을 고대했었는데 지난주에 잘 다녀왔어요. 파티마 성모 발현 성지도 다녀와서 뜻깊었고요. 베네길 동굴 추어도 참 좋았어요. 여행 사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올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무 멋있는 성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사진만 봐도 날씨도 좋고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요. 뭔가 깊은 은총 받고 오셨나요? 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진까지 더더더 감사드립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고 하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한바이오, 서울우유협동조합, 키움증권, 모빌코리아 윤활유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서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노래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자, 영화도 메뉴도 뭐 딱히 보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먹고 싶지 않지만 오늘 이 기분,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자, 영화 말고 맛있는 메뉴 말고. 아니야, 영화도 좋아요. 메뉴도 좋고요. 복디는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영화관 대박났어요. 그 영화 대박났어요. 너무 궁금해요. 그 해외영화 있잖아요. 홍보가 될까봐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 우리 화요일에 책 이야기도 나눴었던 그 영화, 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맨 앞자리밖에 없어. 복디는 꼭 철칙이 앞자리에는 안 앉는다거든요. 그 앞자리에 안 앉으려면 당분간은 그 영화 못 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는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영화도 좋고 메뉴도 좋고 뭘 하고 싶으신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복작복작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 오셨는데요. 우리 보기들은 과연 금요일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저는 일단 오늘 맛있는 걸 먹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일 많이 하고 일이 많아요. 끝나자마자 일이 많아서 일을 좀 하고 맛있는 거를 먹고 또 뭘 하면 좋을까? 이제 연휴도 시작되고 아주 진짜 시원하게 놀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주 신나게 놀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 보고 좀 힌트를 얻어가야겠어요. 7558님 새싹 문자입니다. 자전거 수리점 가서 자전거 고치기요. 집에 오래된 자전거가 있는데 날이 선선해져서 저녁에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고 싶어요. 당수치 때문입니다. 믹스커피도 끊고 낙이 없다요. 많은 분들께서 당수치 오늘 걱정하시네요. 빵도 못 먹고 믹스커피도 못 먹고 아잉, 그래도 더 안 좋아지면 고생하니까 있을 때 잘 지키자고요. 아, 믹스커피 빵 맛있죠. 7558님 자전거 수리 잘하시고 오늘 저녁에 운동도 잘하시고 복디도 오랜만에 자전거를 꺼내서 타봐야 되나? 아, 바람이 다 빠진 것 같던데. 6199님 금요일 직장 정시 퇴근하고 육아에서 벗어나 저녁 만난 저녁 먹고 술 한잔하며 수다 떨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끝나는 거 보니까 이게 찐 계획은 아니네요. 그냥 원하시는 거 희망사항인 거예요. 오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 같이 배우자분께 나 딱 한 번만 나 딱 하루만 나 이거 안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다. 나 연휴 동안 힘들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만 육아에서 벗어나서 나 만난 저녁 먹고 올게. 자기가 좀 봐줘 라고 오늘 하루만 좀 양해를 구해보면 어떨까?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요. 0848님 강아지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싶네요. 오늘 산책은 쉬고 싶어요. 귀엽다. 엄청 귀엽다. 이럴 때 있거든요. 강아지 산책이 이제 강아지가 산책을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잖아요. 주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우리 이 친구는 산책 시간만 하루 종일 기다릴 텐데 하면서 의무감이 있거든요. 마음이 무거워요. 안 가면은 애가 이제 똑똑한 애들은 산책 갈 시간이라고 째려봐요. 근데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싶다고. 아, 이 마음도 뭔지 알 것 같아. 5156님 치맥하고 코노 가서 노래 한 곡 하고 싶다.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치맥하고 코노 가서 한 곡인데 뭐 한 시간 두 시간도 아니고 한 곡인데 뭐. 5156님 꼭 실천하세요. 복디가 명령. 복디가 꼭 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꼭 다녀오세요. 다들 복날이라서 그런가 치킨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 3368님 야구장에 가서 치맥을 하거나 집에 TV 앞에서 테이블을 놓고 치맥을 하거나 요즘 야구 힘찬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왠지 누구 팀을 응원하는지 알 것 같아. 그 팀은 아닐 거고 요즘 막 우승 후보 그 팀도 아닐 거고 이 팀도 아닐 거고 아마 다른 팀들인 것 같은데 치맥 잘 하시고 응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그 야구 응원하는 거 재밌죠. 2037님 아 그냥 쉬고 싶다.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자고 싶네요. 그렇지 못하지만요. 애꿍이라고. 어떻게 밥을 안 먹을 수가 있어? 나는 밥 먹는 게 낙인데 맛있는 거 먹는 게 낙인데 밥은 먹고 주무세요. 김정배님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딸이랑 오늘 저녁에는 엄정화 배우님의 영화를 봐야 되겠네요. 라고. 이거 되게 팝콘무비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다고 가볍게 보기 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관 데이트 잘 하고 오세요. 자 오늘의 장원 뽑아봅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자전거 수리하고 오늘 저녁엔 자전거 라이딩을 하신다고 보내주신 7558님께 선물 드립니다. 자 박보검 On My Way 듣고 우리 건강중개소 북덕방 금요일에 만나야죠. 같이 넘어갈게요.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1: 네, 오늘도 알짜 건강매물과 함께합니다.
0: 복비는 없고요.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건강중개소 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이지혜 한의사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한 달 만에 뵙는데.
2: 그러니까요. 네. 너무 더웠죠. 깜짝 놀랐어요.
0: 그동안 진짜 네. 더웠습니다.
2: 진짜 이거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웠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낫네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휴가 다녀오셨어요?
2: 아직 못 갔습니다.
0: 아직 못 봤어요? 네. 너무 바쁘신가 봐요.
2: 근데 이제 이 연휴를 맞아서 조용히 몰래 쓱 다녀올 예정입니다.
0: 아, 그래요? 혹시 저희에게 몰래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 하실 거예요?
2: 아, 제가 작년에 몽골로 의료봉사를 갔었었는데 그때 너무 기억이 좋았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갑니다.
0: 그건 휴가가 아니라 그냥 봉사활동이잖아요.
2: 작년은 약간 완전 봉사고 이번에는 약간 몽골을 즐기러.
0: 아, 정말요?
2: 네, 그리고 그때 시원했어가지고 한국을 떠나 피서를 네. 하러.
0: 와, 그럼 오늘 가시는 거예요?
2: 어떻게 아시지? 바로 하시네요. 보통 모르시던데 오늘 저녁에.
0: 아,
2: 네,
0: 저녁에.
2: 오늘 저녁에 떠납니다.
0: 우와, 뭔가 작년에는 이렇게 기억이 좋으셨나 봐요.
2: 그때 약간 진짜 의료 봉사만 많이 했거든. 침나드리고 하는데 환자분들도 되게 성품도 좋으시고 그 게르도 막 돌면서 이제 침 봉사 놓고 했는데 신기한 게 게르는 물을 공급을 못하니까 물을 따로 담아놨다가 그걸 이제 빼서 쓰시고 막 이렇게 네. 하는데 그리고 사람분들이 일단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날씨도 좋고 일단 멀리 있으니까 와 여기 있으면 시력 좋아지겠다.
0: 그러니까 그런 네. 게 있다. 몽골 사람들 시력 좋다고 하잖아요.
2: 맞아요.
0: 막 4.0 막 이런다는
2: 맞아요,
0: 소문이.
2: 맞아요.
0: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2: 멀리 있어. 눈이 안쪽에 보이지 않아. 한국이랑 달라요.
0: 근시는 네. 큰일 나.
2: 일단 건물이 다 멀리 우와 맞아. 이게 뭐지.
0: 저기까지 내 시선이 닿을 시야가 닿으려면 멀리 보는 게. 그리고 별이 진짜 많더라고요.
2: 아, 제가 그때 별을 못 봐서 이번에 별 보러 갔는데 또 보니까 막 구름 있고 비 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운이 없나 봐요.
0: 그거는요 막 귀여운 봉고차 같은 거 타고 그거 있던데 체험해 보셨어요?
2: 봉고차 체험은 없었고 그때 재밌었던 게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 데이터가 끊겼다 잡혔다 끊겼다 뭔지 아시죠? 아, 조난당하면 큰일 나겠다 여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참 있습니다.
0: 아, 재밌습니다. 자, 오늘 한인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질병은 어떤 걸까요?
2: 네, 일단 날씨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네. 워낙 더웠었잖아요. 아직도 네. 한낮은 되게 더운데
0: 오늘도 후텁지근하대요.
2: 그래서 더운 것도 문제고 에어컨도 또 엄청 틀잖아요. 지하철도 춥고 이런데 그래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던 이 더위에서 네. 건강하게 살아남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0: 네, 지금부터 더위에 대해서 궁금한 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톡으로 보내주세요. 뭐 더위가 한풀 꺾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너무 더웠어서 궁금한 점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오늘 말복이잖아요.
2: 맞죠.
0: 이 복날에 뭐 내 더위 사거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2: 맞습니다.
0: 더위를 사고 팔고 그리고 더위를 먹고 이런 맞죠. 거 진짜 병인가요?
2: 이게 실은 더위 먹었다는 표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쓰이지만 어쨌든 네? 이 온열질환이 있을 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일단 온열질환은 한 6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가볍게는 이 땀띠, 열발진이 있고요. 그리고 발목이나 손 같은 게 붙는 열부종, 그리고 근육이 쥐가 나는 열경련,
0: 네.
2: 그리고 이제 핑 도는 열실신, 그리고 저희가 많이 듣는 열탈진, 열사병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 먹었다고 말할 정도면 대개는 뭐 열탈진 언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매년 여름에 응급실에 이 환자가 또 오잖아요. 네. 이 더위 때문에. 근데 그 숫자가 이 수천 명 단위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올해도 사망자도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뭐 더위 좀 먹었다 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지만 실제로 사람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 질환뿐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고 한의학에서는 이제 뭐 더울 서자를 써서 서병 그리고 더위에 적중당했다고 해서 중서라고 또 표현을 해왔습니다.
0: 더위에 적중당했다라는 표현이 특이하네요.
2: 그죠. 얼마나 더웠겠어요.
0: 그러니까요. 정말 올해 여름은 정말로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막 무슨 폭염 중대경보 막 이런 새로운 말도 생겨나고 그래서 정말로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더위가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졌는데 맞죠. 더위를 먹는다. 더위를 먹으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 네, 일단 뭐 가볍게 얘기 드린 땀띠, 열 발진은 뭐 땀구멍이 막혀서 생기는 건데 목이나 등, 뭐 살이 접히는데 오돌토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 부종 같은 경우는 약간 더운데 처음 노출된 며칠 잘 생기고요. 몸이 네. 적응되면 좀 잘 빠집니다. 네. 그래서 크게 경험하실 일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나 허벅지 배 근육에 갑자기 쥐가 나는 열 경련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운동 중이 아니라 뭐 끝나고 쉴 때라든지 샤워하다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땀으로 나트륨이 빠졌다는 신호라서 이때는 물만 드시면 안 되고 염분도 좀 같이 이제 보충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열 실신, 핑 도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 태약볕에서 학생들 뭐 조회하다가 쓰러진다. 네. 요게 이제 열 실신이고 이 더위에 적응이 아직 안 된 첫날 잘 생길 수 있고요. 눕혀놓으면 금방 깨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넘어질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중요하고 네. 이제 저희가 뭐 흔히 더위 먹었다고 하는 열탈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땀이 막 비 오듯이 흘러내리고 얼굴도 창백해지고 네네. 피부도 축축하면서 서늘하고 네. 어지럽고 메스껍고 두통 있고 기운도 빠지고 네. 심장도 두근두근두근 하는데 뭔가 힘이 없고 근데 다행히 정신은 또렷해서 말을 걸면 좀 제대로 대답을 하는 게 이제 열탈진이고요. 열사병이 제일 문제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 일단 횡설수설하거나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고 비틀거리고 경련도 있고 의식을 잃고 그래서 열탈진까지는 쉬면 좀 대개는 잘 회복이 되는데 네. 열사병부터는 진짜 장기가 손상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0: 어머, 무섭다.
2: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더위를 먹었다고 하는 증상들 중에 하나고요.
0: 네. 오, 더위 먹는다가 생각보다 너무 무섭네요.
2: 그렇죠.
0: 네, 특히 열사병. 이게 저는 단순히 열사병 이러면은 우리 조회 시간에 그 교장 선생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픽픽 쓰러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2: 맞죠, 맞죠.
0: 그렇게 생각보다 뜨겁진 않은데 왜 쓰러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아까 말씀해주신 열실신일 수도 있고 또 저는 단순히 열사병은 그냥 그렇게 잠깐 쓰러졌다가 깨어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장기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병이라고 하니까 진짜 맞죠. 무섭네요. 이 뭔가 신호가 있을까요?
2: 네, 일단 뭐 갈증이 났을 때 실은 이제 이미 체중에 뭐 1, 2% 수분이 빠졌을 때라서 갈증보다 먼저 나타나는 게 뭐 집중력 저하, 짜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뭔가 손에 잘 안 잡히고 일이 뭐 예민해지고 이러면 이제 몸에서 보내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통도 나타날 수 있고요.
0: 여름마다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더우면은 입맛이 없잖아요.
2: 맞아요.
0: 축축 처지는데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건가요?
2: 일단 여름에 입맛 없다가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더우면 열 발산을 해야 되니까 피부로 약 혈액이 쫙 가잖아요. 그러면 이 내장 쪽에 혈액이 줄어듭니다. 네, 왜 겉으로 가버리니까.
0: 네네네.
2: 그래서 위장이랑 소화기 혈액이 줄어들어서 네. 소화도 안 되고 입맛 똑 떨어지는 게 실제로 혈류가 줄어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한방에서는 서즉기설 뭐 여름이 되면은 이제 약간 기운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더위가 기운을 세워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네. 일단 정상은 쉬면은 좋아져요. 물 마시고 하룻밤 자고 하면은 좋아지는 건 이제 정상 범주로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체크를 가볍게 해보자면 소변색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0: 그렇구나.
2: 네, 색이 진하면 일단 물을 안 마시고 있는 거예요. 혹은 네. 마신다 해도 몸보다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부족한 거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뭔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면 이미 조금은 수분 자체가 부족한 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체중. 여름철에 이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1, 2kg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부분은 수분이다.
0: 맞아요. 화장실 갔다 오면 줄더라고요.
2: 그죠, 그죠. 그리고 1, 2kg 뺐다가도 금방 오르고.
0: 네.
2: 그리고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핑 도는 거. 네, 그러면 순환 혈액량이 좀 줄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뭐 거기에다가 뭐 심하게 어지럽거나 두통 있거나 뭐 구역질하고 토한다, 뭐 근육이 쥐가 난다 이런 거면 이제 방어선이 좀 무너져서 병에 가까워지는 거죠.
0: 조심해야 되겠어요. 열탈진, 열사병 아까 신호를
2: 맞아요.
0: 이제 심각한 거다. 열사병은 특히 맞아요, 조심해야 맞아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신호들이 오면은 아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탈진이구나 열사병이구나 하고 병원에 체크업을 가야 될까요?
2: 이게 증상만 보면 둘 다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네. 일단 열탈진은 우리 몸의 냉각 장치가 이제 열심히 돌다가 연료가 떨어진 그런 상태고 열사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 장치 자체가 고장난 거예요. 전기 자체가. 그래서 열탈진은 일단 순환계의 문제인데 땀은 일단 계속 나요.
0: 네.
2: 체온 조절 기능도 살아있고 다만 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땀을 계속 흘리다 보니까 수분과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열을 버리려고 피부 혈관이 확 열려 있잖아요.
0: 네네.
2: 그럼 혈관은 넓어졌는데 혈액이 줄어드니까

0: 수분과 염분 채워주면은 다시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 열사병은 그 조절 기능이 무너져 버린 상태까지 간 거라서 열이 일단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도 점점 올라가고 그럼 일정 선을 넘으면 저희 세포도 단백질이니까 이게 구워지는 느낌처럼 어떻게 보면 뇌도 장기도 이제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과 신경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갑자기 뭔가 사람이 횡설수설해 여기 어딘지도 몰라 비틀거려 경련 일어나 이러면은 이제 열사병입니다. 의식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열사병 뭔가 열사병은 땀이 안 나고 열탈취는 뭔가 땀이 나고 이런 이미지가 또 있는데 열사병도 두 종류로 보시는 게 좋고요. 하나는 이제 폭염에 노출된 어르신들이 쓰러지는 고질적인 열사병 땀은 안 날 수 있고요. 근데 다른 하나는 운동이나 야외 작업 중에 노작성 열사병이라고 해서 땀이 줄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은 땀이 줄줄 난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의식 여부로 열사병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열사병인 것 같은데 정신이 돌아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젊고 건강한 분들이 너무 그 건강을 과신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날 막 뛰고 그러잖아요. 에어컨이 없던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0: 네, 에어컨이 없으니까 실은 뭘 어떻게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동의보가 뭘 할 수는 없긴 하죠. 그래서 양생법, 여름 양생법을 보면 이제 한낮에 무리하지 말고 억지로 땀을 빼지 말고 그늘에서 쉬라는 얘기가 그냥 반복해서 나옵니다.
1: 그치, 예방해라.
0: 그죠, 예방해라. 네, 그래서 그렇게 예방을 하고도 더위를 먹으면 약간 뭐 처방으로는 생맥산이 있는데 생맥산이 이제 맥박 맥자를 살릴생 해가지고 끊어질 듯한 맥을 되살린다는 처방인데 인삼, 맥문동, 오미자 이 세 가지 약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삼으로 땀이 빠져나간 기운을 채워주고 맥문동으로 진액을 뭔가 적시고 오미자로 새는 걸 붙잡아준다 해서 뭐 여름의 보약 이렇게도 있고 약간 지금의 이온음료 개념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인삼은 왠지 막 열이 많은 그죠. 약재라고 생각을 해서
0: 홍삼이 확실히 열이 많은 그런 거에 조금 더 강하고 인삼은 그렇게 소음인 약재로 보기도 하는데 소화 약재로 보기도 하고 약간 기운을 보충해주는 보기 약재로도 전형적으로 씁니다.
1: 여름을 못 견디는 분들도 이게 병명이 따로 있을까요?
0: 이 병명까지는 없는데 이제 한의학에서 주합병이라고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머리가 아프고 다리 힘없고 밥맛 떨어지고 몸이 처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더위에 노출되면 두근두근하면서 뭐 심박출량이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심장 약한 분들은 좀 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면 문제, 열대야. 이게 자려면 사람이 심부체온이 좀 떨어져줘야 되는데 열대야 때는 방열이, 열발산이 안 되니까 잠들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상태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해가 빨리 뜨고 늦게 지잖아요.
1: 그쵸.
0: 기본적으로 멜라토닌 분비도 늦어지고 해서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입맛 없으니까 뭐 국수, 음료 뭐 이렇게 대충대충 때우시잖아요. 그럼 단백질 섭취도 줄어들고 그리고 땀으로 이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거 떨어지고 그러면 근육도 피곤하고 거기에 내가 더우니까 운동도 안 한다.
1: 그쵸.
0: 안 움직인다.
1: 체력이 떨어지겠죠?
0: 그쵸? 그러면 이제 몇 주 안에 이런 게 겹쳐지면 사람의 체력이 전체적으로 쭉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아우 너무 악순환이다.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운 날 수분 섭취 충분히 하세요라는 이야기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물 많이 어쨌든 과하면 다 안 좋은 거죠?
0: 이게 그래서 반대로 물을 아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혈중 나트륨이 묽어져가지고 비슷하게 무기력하고 머리 아프고 집중 안 되고 메스꺼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위 먹었나? 계속 물 드시다 보니까 오히려 증상은 여름 타는 거랑 비슷한데 그게 더 처진다고 하면 이 물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염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서 염분도 같이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우리 금요일에 건강중개소 복덕방에 또 심영은 영양사 선생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0: 한번 모셔야겠는데 네.
1: 선생님 복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길을 가다가 두 번이나 쓰러졌어요. 한 번은 계단에서 쓰러져서 핸드폰 다 깨먹고 한 번은 쓰레기통 앞에서 쓰러져서 냄새가 더위에 취약해서 어렸을 때 한약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평소에 몸도 엄청 많은데 여름이 좀 힘든 이유가 뭘까? 한약을 먹어야 할까요? 히히라고 보내주셨어요. 보약.
0: 네, 뒤에서 이제 생활관리도 나올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열이 많으면 외부에서 열을 딱 받았을 때 그걸 이제 핸들링하는 게 좀 취약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순환을 잘 시켜주는 체질, 뭐 태음인

0: 같이 땀을 쫙쫙 빼고 이런 분들은 또 괜찮은데 약간 열발산을 못하는 체질이면은 조금 더 취약할 수 있죠.
1: 네. 그럴 때는 기력을 보충하는 게 일단 좋겠죠.
0: 그죠. 기력 좀 보충해야 되는데 자세한 건 뭐 문진을 통해서 뭐 반증을 좀 하는 게 좋은데 요새 괜찮으시면 다행이고요. 아니면은 솔직히 특히 그 해에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 좋았거나. 그러면 그때 더 그럴 수 있고 이번 여름은 괜찮았다 하면은 컨디션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이번 여름이 진짜 역대급이었는데 지금 어떤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름에 오미자차, 매실차 이런 거 먹어라 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도움이 될까요?
0: 네. 오미자차가 좀 시잖아요.
1: 맛있어요.
0: 네. 그래서 신맛이 땀이 줄줄 새는 걸 붙잡아주는 수렴작용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쓰러지시기 전에 이런 것도 땀 보충을 좀 해주시면 좋고
1: 네.
0: 그리고 매실도 오메라고 해서 갈증에 오랫동안 쓰여왔는데 얘도 좀 새콤하잖아요.
1: 맞아요. 네. 새콤달콤.
0: 새콤달콤. 물 안 드시는 분들이 수분 챙길 때 좀 도움이 되고요. 다만 이제 주의할 게 네. 달콤.
1: 네. 네.
0: 청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1: 맞아요.
0: 있어서 물처럼 드시면 또 당섭취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차로 드셔도 그냥 달지 않은 차도 좋습니다.
1: 매실청, 오미자청 이런 거 만드는 거 봤더니 설탕이 그
0: 엄청
1: 설탕이더라고요. 그냥 설탕물이더라고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더위와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B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쿨 이여름 썸머.

0: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지혜 한의사 선생님 모시고 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같은 30도인데도 왜 습도가 높은 날, 습한 날이 더 힘들까요?
1: 맞죠. 한국 여름이 특히 습해서 힘들단 말이 많잖아요. 네. 유럽은 실은 건조해서 좋은 거였다. 이게 실은 몸이 열을 버리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오. 복사, 전도, 대류, 그리고 증발. 오. 그러니까 밖이 시원하면 열을 이제 복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문제는 바깥이 나보다 시원할 때는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기온이 내 체온과 비슷하게 가까이 올라가면 네. 열을 자동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땀 증발 하나만 이제 열을 발산하는 일이 남는데요. 네. 근데 이 증발을 하려면 공기가 물을 더 받아줄 여유가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높다는 건 공기가 이미 물로 가각 찼다는 뜻인데 네. 그러면 땀이 증발을 못하죠. 네, 그러면 끈적끈적하게 흐르기만 하고 체온은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쵸. 그래서 건조할 때는 물이 쭉쭉 증발하고 체온도 쉽게 쉽게 떨어지는데 습도가 높으면 가만히 앉아서 쉬는데도 체온이 안 떨어지니까 훨씬 더 힘들게 느낄 수 있습니다.
0: 이 한의학에서는 습기도 병의 원인으로 본다고요?
1: 네. 뭐 한의학에서는 이제 풍, 한, 서, 습, 조화라고 해서 육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도한 습기를 습사라고 표현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습의 성질을 표현을 네. 했는데 일단 무겁고 탁하다. 아. 그래서 사람이 습에 몸이 상하면 젖은 솜같이 무겁고 머리에 뭘 뒤집어 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는 끈적하고 잘 안 떨어진다. 그래서 습으로 생긴 병은 오래 끌고 잘 안 낫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증상처럼 다리가 붓고 무겁고 아랫배 쪽에도 증상이 잘 생긴다고 봤고요. 네 번째로는 비장을 제일 잘 상하게 한다고 봤습니다. 이 소화를 담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습이 비를 가둔다고 해서 뭐 습곤 비양이라는 변증 표현도 있는데 이 장마철에 특히 뭔가 속이 안 좋은 게 여기 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장마철에 속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시는구나.
1: 뭐 이제 습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네. 위장이 좀 불편하고 울렁거릴 수 있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0: 우리 더운 날 집에서 제습기만 돌려도 한결 낫잖아요.
1: 훨씬 낫죠.
0: 근데 몸속 습기는 어떻게 안 되겠나요?
1: 이게 특별히 방법이 특별하진 않은데 네. 이 순환이랑 대사작용을 좀 활성화시켜주면 좋은데요. 네. 요새 덥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서늘해졌잖아요.
0: 그렇죠.
1: 서늘한 아침 저녁에 좀 가볍게 걸으시면 좋습니다. 그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순환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네. 잘 앉아있을 때는 발목을 위아래를 좀 까딱까딱 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한낮에 무리하면 땀을 빼는 게 어떻게 보면 습을 빼는 게 아니라 더위를 그쵸. 먹을 수 있으니까 꼭 시원할 때 네. 그리고 먹는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0: 네네.
1: 짜게 먹고 술 좋아하시고 기름지고 단 거, 야식 이런 것들이 이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그만큼 몸에 수분을 잡아둡니다. 그리고 술은 습열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자체가 습과 열이다 해서 혈관을 늘리면서 탈수도 만들 수 있으니까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짜게 먹는 것, 술, 기름지고 단 것, 야식 줄이는 것 이거는 뭐 더위뿐만 아니라
1: 일상에서도 하시면 좋죠.
0: 좋죠. 냉방병이랑 그냥 여름 감기의 차이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1: 요새 냉방병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정식 병명은 아닌데 뭔가 에어컨 강한 데 있으면 머리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고 뭔가 더 피곤하고 코도 막히고 네. 몸살기도 도는 것 같고 해서 통틀어서 냉방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감기랑은 다르게 냉방병은 사무실에서 벗어나면 좀 좋아져요.
0: 터가 문제네.
1: 그죠. 주말에 쉬면 멀쩡해졌다가 네. 월요일 되면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감기는 진짜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어딜 가든 따라오죠. 뭐 집에 있어도 아프고 열도 나고 며칠 뭐 콧물 기침 증상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냉방병이 어떻게 보면 실내랑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추웠다 더웠다 하루에 몇 번씩 반복을 하는 것도 실은 원인이 되는데요. 네. 그때마다 몸이 혈관을 넓혔다 좁혔다 이 상황에 맞게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게 몸에 쌓여서 이 두통이나 피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하면 실은 건조해지잖아요.
0: 그쵸.
1: 실제로 제습 기능도 당연히 네네. 있고 그러면 점막이 마르면서 목이 칼칼하고 마른 기침이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기 안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 온갖 먼지 이런 게 네. 쌓이죠. 그러면은 또 머리도 아프고 눈도 뻑뻑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감기랑 증상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감염된 상태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방어력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네. 진짜 감기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있습니다.
0: 아, 뭔가 직장인들이 고질병이네요. 사무실만 나오면 괜찮아.
1: 어깨병은 아니에요.
0: 냉방병, 한의학에서는 냉방병을 어떻게 따로 또 규정을 해놓나요?
1: 이게 에어컨이 실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도대체 냉방병 걸 일이 뭐 있나. 네. 냉방병은 없지만 네. 비슷한 개념은 또 있습니다. 그 여름병을 둘로 나눠서 봤는데요. 네. 양서라고 해서 뙤약볕에서 실제로 더위에 직접 상한 거를 양서라고 했고요. 반면에 더위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찬 기온에 상한 걸 음서라고 했습니다. 그 그늘 음자 음양할 때 음자인데 그 땀을 뻘뻘 흘리다가 갑자기 찬물에 뛰어들거나 뭐 대청마루 해서 입을 안 덮고 자다가 찬바람 맞거나 찬 음식도 열심히 먹고 그래서 머리 아프고 배앓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음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 와 냉방병 에어컨은 냉방기는 없었지만
1: 그죠 냉방기는 없었지만
0: 그런 증상들이 옛날부터 있었군요.
1: 네 갑자기 찬 거를 너무 과하게 하면 냉기에 상한다고 봤었습니다.
0: 자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복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복덕방 퀴즈 준비했거든요. 선생님께서 퀴즈 내주시죠.
1: 네 이것은 병의 원인이 되는 습기 체내 기혈순환 장애로 수기가 정체된 병을 의미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습
0: 2번
1: 풍
0: 3번
1: 서
0: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체내 기혈 순환의 장애로 수기가 정체된 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1번
1: 습
0: 2번
1: 풍
0: 3번
1: 서
0: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비의 It's Raining.

0: 커피 It's Raining 이지혜 한인 선생님 모시고 더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딱 말복이에요. 초복, 중복, 말복. 이거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래요?
1: 이게 되게 재밌는데 네.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이 복날의 복자가 네. 그 옆에 사람 인자에 개 견자가 붙은 엎드리다라는 글자거든요. 그러면 누가 엎드리냐면 가을이 엎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복날은 셋 다 경일이라는 날에 잡히는데 이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이 초복, 네 번째가 중복, 그리고 입추가 지난 뒤에 첫 번째 경일이 말복인데요. 이 경자라는 글자가 네. 오행으로 목화토금수 중에서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을의 기운인 네. 거고요. 근데 이 오행에서 불은 쇠를 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름의 화기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가을의 금기운을 이기고 어떻게 보면 세 번 엎드려서 항복한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입니다.
0: 가을이 세 번 항복할 만큼 덥다.
1: 그죠, 그죠.
0: 재밌다.
1: 그래서 이제 초복에서 말복까지 열흘 간격으로 20날이면 보통 끝나는데 네. 올해는 중복이 7월 25일이었고 네. 말복이 8월 14일이었는데요. 그 사이가 20날 이상 벌어졌잖아요. 네, 네. 이게 해를 복이 한 번 더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월복이라고 그런 해를 불러왔는데 그 해가 올해인 거죠. 그래서 월복인 해는 더위가 더 길고 지독하다고 봤고 그래서 올여름 유난히 덥고 습하다고 느꼈다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0: 조상의 지혜. 그죠? 우와. 또 마침 오늘 날이 후텁지근하다 하더라고요. 날씨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더운 날 삼계탕 먹으면 좋겠죠?
1: 아 삼계탕이 또 재밌는 게 아니 네.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0: 아니 왜
1: 더운데 왜 더운 걸 더 먹어야 되나 막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워지면 양기가 피부 쪽으로 몰리니까 한방에서는 속이 비고 차가워진다고 봤는데요.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것처럼 혈액이 부족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속이 허해진다는 게 실제로 진짜 냉해지는 느낌보다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걸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열치열이 이 몸속 온도를 높여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소화력을 채워주는 그런 지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내준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 1번 습입니다.
0: 네, 1번 습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 건강중개소 복덕방 더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9월에 만날 보기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요새 많이 선선해지긴 했지만 아직 많이 더운데 이게 항상 날씨가 바뀔 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가 면역력이 제일 떨어져서 막 더운 여름을 적응을 했다가 갑자기 서늘해지면은 감기 기운도 올 수 있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시고 네. 9월에 더 좋은 얘기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도 재미난 한의학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달에 봬요.
1: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롤러코스터 힘을 내어 미스터 킴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7: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쑥국 몇 번 먹고 나면 봄이 지나가고 팥빙수 몇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 여름도 슬슬 헤어질 결심을 하면 좋겠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 삼계탕 새 뚝배기쯤 더 비운다면 어떨까요? 초복과 중복을 지나 오늘이 바로 말복인데요. 삼계탕, 설렁탕, 곰탕 뜨끈한 뚝배기 세 그릇쯤 뚝딱 해치우고 나면 이 삼복더위도 지나가고 처서가 머지않았다는 사실. 삼계탕보다도 더 뜨겁게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